있는 느낌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역사를 바꾼 순간들 가운데는 바로 이 대타에서 시작된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리, 자신도 몰랐던 실력을 보여준 걸까요? 어쩌면 이미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겠죠. 그러고 보면 인생의 기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뜻밖의 우연이 기회가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아주 반가운 대타가 있죠. 바로 대체 공휴일. 광복절이 주말과 겹치면서 오늘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됐네요. 덕분에 월요일인데도 조금은 느긋하게 시작해볼까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

0: 8월 17일 대체 공휴일 덕분에 조금은 느긋하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죠. 도리스데이 캐세라세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레시오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대타가 뜻밖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죠. 혹시 지금 내게 찾아온 일이 대타처럼 느껴지더라도요.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뜻밖의 자리에서 내 안에 숨어있던 능력이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또 대체 공휴일이라는 반가운 대타 덕분에 월요일의 무게도 조금 내려놓고 시작해봅니다. 오늘도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이름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요.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은빛 잠깐. 풍덩. 지금 이 순간 바닷물에 풍덩 뛰어들어 시원하게 여름 휴가를 즐기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일찌감치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이번 황금 연휴를 맞아 폭염 속에서 휴가 2탄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그런데요, 휴가 중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쉬고 있는 걸까요? 작가이자 화가인 우지연 작가는 휴식에 대한 그림 에세이 풍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지쳐있다. 더 이상 지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숨가쁘게 살아가는 중이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번아웃이 턱 밑까지 차오를 만큼 지쳐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휴식이 절실하고요. 그런데 작가는 우리가 쉬면서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쉬면서도 쉬지 못한다. 전쟁 같은 하루를 마치고 겨우 한숨 돌리는 순간에도 머릿속은 내일 해야 할 일들로 가득하다. 휴가를 가서도 메일을 확인하고 메신저의 알람은 그칠 줄 모른다. 몸은 바닷가에 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일터에 있다는 거죠. 비워두고 온 자리가 걱정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고 스마트폰에서는 계속 알림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휴가지에 와서도 마음은 풍덩 빠져들지 못하죠. 그래서 작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추고 앉을 수 있을 때 앉고 기댈 수 있을 때 기대는 것. 그것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가 참 좋습니다. 휴식은 전제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금 쉬면 될 뿐이다. 우리는 휴식에도 자꾸 조건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것까지만 끝내고 쉬어야지. 이 일만 마치면 제대로 쉴 거야. 그런데 그러다 보면 쉴 날은 자꾸 뒤로 밀려납니다. 풍덩, 바닷물에 몸을 맡기는 순간에는 세상 만사가 다 잊혀지는 것처럼 휴식이란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어디에 계시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전히 지금 이 순간 쉬면 됩니다. 휴식은 전제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금 쉬면 될 뿐이다. 이 문장이 참 오래 마음에 남네요.

바비 달인의 스플래시 스플래시 듣고 왔습니다. 풍덩 하고 쉬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잘 빠지긴 해요. 일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스마트폰에 빠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휴식에 풍덩 빠지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쉬면서도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해야 할 일 잠시 내려놓고요.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멍하니 있는 시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쉬는 것도 잘 살아가는 일이니까요. 우리 참 좋은 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쉬고 계세요? 라디오 앞에서? 혹은 아직 쉬지 못하고 계신 분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풍덕, 휴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 월요일 수학행 퀴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계 꼭 알고 넘어가면 좋을 생활상식, 재미있는 정보의 잡박사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도 가져가세요. 참여해 주시면 당첨자분들에게 쿠폰 드립니다. 100원 이름부터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3148님, 저는 이 노래 들으면 한겨울 풍경이 떠올라 시원해집니다. 이 시기에 또 겨울 노래 들어줘야죠. 박효신, 눈의 꽃.

박효신의 눈의 꽃 듣고 왔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님도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시면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황제 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 드리고 있습니다. 곰돌이 천연 비누 드리고 있으니까요.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2주의 특별한 책 선물입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슈베르트 등 천재 작곡가들의 삶과 음악에 대한 은밀하고 유쾌한 이야기, 음악 분야의 스테디셀러, 문화연의 다락방 클래식을 드립니다. 문화연의 다락방 클래식. 샵 1053으로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시고요. 다락방 클래식 글머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 또 있습니다. 베르디의 서곡부터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까지 다채로운 명곡들을 연주할 플레이어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 연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는요, 성남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성함 샵 1053 남겨주시고요. 글머리 베르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다섯 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아, 또 하나의 공연 선물이죠. 이탈리아 페다라 국제 콩쿠르 우승자 송영민이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현악 오중주와 함께 색다른 편곡으로 연주할 송영민 피아노 독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3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8월 3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톨 연세입니다. 샵 1053 오셔서 성함 남겨주시고요. 글머리 피아노 독주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첨자 다섯 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아빠랑 같이 봐도 즐겁고 재미있는 공연, 어린이 참여 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29일 토요일 11시, 2시, 4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가능합니다. 장소는요, 노원 구민의 전당. 원하시는 분 샵 1053 성함 써주시고요. 글머리 어린이 참여 공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소확행 퀴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계 꼭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생활상식 재미있는 정보의 잡바사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 오늘 추억의 노래는요. 첫 곡은 392님이 듣고 싶어하는 산이슬의 이사가던 날, 김정배님이 듣고 싶어하는 이문세 광화문 연과 두 곡 듣고 오늘의 소확행 퀴즈 만나볼게요.

월요병도 날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운을 드리는 소확행 퀴즈. 우리가 이쯤에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정보와 재미의 잡학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요, 우리 뇌에도 잠깐 휴식을 주자는 의미에서 정답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정답 보내주신 분을 포함해서 당첨되신 분들에게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립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샵 1053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보내주신 분 무조건 선물 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정답 보내주세요. 다음에서 말하는 이것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원래 박을, 열매 박을 반으로 갈라 속을 파내고 말려서 만든 우리 전통의 그릇입니다. 박을 반으로 갈라 속을 파내고 말려 만든 우리 전통의 그릇. 물을 뜨기도 하고 쌀을 퍼 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휴가철이 되면 피서지에서 평소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내고 나서 아이고 나 제대로 이거 썼네, 이거 썼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쓰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관광지에서 평소 몇천 원이면 되는데 두세 배 그보다 훨씬 비싸게 받으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물을 퍼담는 생활용품 이름이기도 하고요.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치를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남편들이 은근히 무서워하는 것, 아내가 이것을 긁는다 할 때 무서워하시죠? 또 안에서 새는 이것, 밖에서도 샌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을 퍼담던 이것이 휴가지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이것이 됩니다. 오늘의 정답 세 글자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답만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들에게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드립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아, 이어지는 힌트송, 아 이게 뭐더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송 두 곡 들려드립니다. 더너츠 사랑해, 바보. 박혜경의 너에게 주고 싶은 새 가지.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면서 두 곡 들려드립니다.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박혜경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운을 드리는 소확행 퀴즈. 오늘은 황금 연휴를 맞아서 휴식에 풍덩 정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5분 혹은 6분에게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샵 1053 유로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것은 원래 박을 반으로 갈라 만든 그릇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원래 이것은 박이라는 열매, 이 반으로 갈라서 속을 파내고 말려서 만든 순 우리말인데요. 이 형태가 17, 19세기에 쓰였고요. 19세기 이후에 지금 우리가 쓰는 이것 형태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가지에서 관광지에 가면 이거 좀 심하잖아. 제대로 이거 썼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쓰다. 이것은 세 글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정답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홍석현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박보람 예뻐졌다.

박보람 예뻐졌다. 2037님이 신청하신 에일리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김정배님이 듣고 싶어하는 하치와 TJ 남쪽 끝섬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스와킹 퀴즈.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정답은요. 바가지. 바가지였습니다. 원래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열매 박 있잖아요. 박. 박을 반으로 갈라서 속을 파내고 말려 만든 그릇인데요. 그래서 박아지. 17, 19세기까지 박아지로 쓰였는데 19세기 이후에 지금 우리가 쓰는 바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바가지 하면 우리 참조가족 여러분 또 무엇이 생각나나요? 휴가철에 뒤집어 쓰는 바가지도 있지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불평할 때 바가지. 그래서 남편들은 휴가지의 바가지 요금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아내의 바가지라는 그런 우픈 농담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가지를 생활용품으로만 쓴 것이 아니라 민속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례 때 신부의 가마가 신랑집에 도착하면 박을 깨트려 애군을 쫓는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참 재밌죠. 바가지를 쓰는 거는 싫은데 바가지를 깨트려 애군을 쫓는다? 이것은 또 반갑다? 왠지 좀 흥미롭습니다. 이번 황금연휴에는 우리 모두 바가지 안 쓰셨겠죠? 좋은 추억만 가득가득 담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수학행 퀴즈 정답은 바로 바가지였습니다. 당첨자분은요, 내일 아침 9시 커피 쿠폰 배송해드립니다. 물을 담던 바가지가 어느새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치르는 바가지가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 삶에도 무엇을 담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 연휴에는 바가지를 쓰지만 마시고 좋은 사람과의 나눈 웃음 그리고 마음 편한 시간 좋은 추억들 가득 담으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해 주신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영은 은빛순이었습니다. 저는 또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은요. 7277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로 마무리할게요. 해와 달 축복 드리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0: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0: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1: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4: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고 너무 오래 살아요.
1: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어떤 일을 겪고 난 뒤에도 한동안 남아있는 증상을 후유증이라고 하죠. 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휴가 후유증이 찾아오고 개학한 학생들은 방학 후유증을 겪기도 합니다. 월요병 역시 주말이 끝난 뒤 찾아오는 후유증의 하나인데요. 마음을 다해 즐겼던 시간이 끝나버리면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오늘은 왠지 하루를 더 번 느낌도 드는데요. 비어있는 마음을 또 다른 설렘으로 가득 채워가시길 바라면서 뾰트르 치코프스키의 브리멘나 고다 4개 The Seasons 가운데서 8월 Haute la Moisson 수학의 노래 듣겠습니다. 피아니스트 미하엘 블레트니오프의 연주입니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뾰드르 치카옵스키의 The Seasons 4개 가운데서 8월 Haute la Moisson 수확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피아니스트 미하일 블레트니오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마리아 데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리아. 금년에 우리 또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리아 저희 초대석에서 한 바 있었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Yo soy Maria, 내 이름은 마리아예요. 보컬의 율리아 젠코, 그리고 바이올린의 기돈 크레머, 첼로의 마르타 수드라바, 그리고 더블베이스의 알로이스 포쉬. 알로이스 포쉬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더블베이스 수석이었습니다. 아주 키 크신 분. 반도네온의 베르 아르네 글로르 위겐, 노르웨이의 반도네온 주자 연주로 함께 하시죠.

Yo soy María. 내 이름은 마리아예요. 자, 아스톨 피아졸라의 마리아 데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지키는 수호 천사 마리아의 노래였습니다. 보컬의 율리아 젠코, 그리고 바이올린의 기돈 크레머, 그리고 첼로의 마르타 소드라바, 더블 베이스 알로이스 보쉬, 반도네온의 베르 아르네 글로리 비겐 연주로 감상하신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리아, 아주 유명한 기돈 크레머 연주 버전으로 들으셨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이번 주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오페라를 더 깊고 특별하게 만나는 시간, 국립오페라단의 2026 오페라 아카데미 강좌 수강권을 드립니다. 먼저 향기로 듣는 오페라입니다. 프랑스 아로마 후각 디자이너 김유림 강사와 함께 라인의 황금 돈 까를로 까르멘 마술피리 속 이야기를 향기로 표현하고 나만의 아리아 향수를 만들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만납니다. 9월부터 12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7시 30분에 시작하는 강좌고요.

평론가이자 공연기획가 한정호, 오페라 평론가 손수연 교수, 또 전 스페인 대사 박상훈, 그리고 음악평론가 장일범과 함께 발레 그림 여행 아리아 속 편지 이야기로 오페라의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나봅니다. 오페라를 음악을 넘어 예술과 문화로 즐기는 특별한 강좌, 향기로 듣는 오페라, 또 키워드로 보는 오페라 10월과 11월 클래스, 수강권을 원하시는 분들은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문자 샵 1053으로 사연과 함께 오페라 클래스 신청하시고 성함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한 달 수강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구스타프 말로의 교향곡 9번은 어떤 인생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또 인생을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다시 상념에 빠지는 그런 또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중에 2악장 임 템포 아이네스 겜의 흘리헨 렌틀러, 약간 느린 렌틀러풍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말러가 참 그 오스트리아의 전통 민속 이 춤인 렌틀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그 곡들에 렌틀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민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걸작 교향곡 9번 가운데서 2악장 임 템포 아이네스 게메클리헨 렌틀러 약간 느린 렌틀러 풍으로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전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다섯 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루이지 보케리니. 이 루이지 보케리니가 이제 이탈리아에 있을 때 첼로 솔로를 그렇게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야, 이렇게 그 첼로를 맨날 그 반주하는 그 바소 컨티뉴 악기인 줄 알았더니 보케리니는 이걸 턱 솔로 악기로 이렇게 훌륭하게 연주하는구나 하면서 많은 작곡가들, 음악가들을 또 자극시켰던 바로 그 주인공 루이지 보케리니의 플루트 퀸텟 작품 19 1번 E플랫 장조 제라르 번호 425 가운데 1악장 알레그레토 꽃 모토 감상하시겠습니다. 플루트의 셀리 워커, 더 바이올린의 엘리자베스 레이턴, 비올라의 스티븐 킹, 또 첼로의 토마스 마을린, 더블 베이스의 앨리슨 레이너. 이 토마스 마을린이 이제 루이지 보케리니 역할이군요. 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루이지 보케리니의 플루트 퀸텟, 플루트 오중주 작품 19, 1번 이 플랫장조, 제라르 번호 425, 제라르가 이 보케리니의 곡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제라르 번호입니다. 1악장 알레그레토 콘 모토, 이제 약간 빠른 템포로 계속해서 이 같은 템포로 가라는 얘기죠. 플루트의 샐리 워커, 바이올린의 엘리자베스 레이턴, 비올라의 스티븐 킹, 첼로의 토마스 마을린, 더블베이스 앨리슨 레이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영화감독 스웨덴의 잉마르 베리만입니다.

20세기 예술 영화를 대표하는 거장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는 그를 두고 신의 경지에 다다른 예술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스탠리 큐브릭은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감독이라 했고 프랑스와 트리포는 늘 신비로운 경이와 영감을 선사하는 감독이라고 극찬했는데요. 이 찬사의 주인공은 스웨덴 영화 감독 잉마르 베리만입니다. 영화사에서 가장 위대한 감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손꼽히죠. 하지만 그가 한창 활동하던 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의 작품을 만나기 쉽지 않았는데요. 여배우들과의 사랑, 다섯 번의 결혼, 그리고 가족과 어린 시절의 기억까지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를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가장 깊이 있는 예술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잉마르 베리만의 영화는 20세기 모더니즘 영화의 중심에 섰고요. 실전주의 철학과 맞닿아 삶의 의미와 신의 침묵을 논했고 죄책감과 구원, 사랑과 인간의 고독을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특히 그는 여성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들로 여성의 감독이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그의 영화 악마의 눈, 디아블렌스 오가에 삽입된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도메니코 스칼라티의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 D장조, 커크 패트릭 버너 535, 피아노의 리카드 바르그의 연주입니다.

잉마르 베리만은 1918년 7월 14일 스웨덴 읍살라에서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에릭 베리만과 어머니 카린 아케르블롬 사이에서 3남매 가운데 둘째로 자랐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도시를 벗어난 외갓집 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숲과 자연, 중세 교회와 오래된 풍경은 훗날 영화 제7의 봉인과 처녀의 샘의 배경으로 다시 살아나기도 했죠. 6살 무렵 아버지가 스톡홀름 병원 영안실 부속 사제직을 맡으면서 잉마르 베리만은 죽음에 가까이 접하게 되는데요. 특히 루터교 가정에서 자란 그는 죄를 고백하고 벌을 받아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철저한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훗날 그의 영화를 관통하는 죄책감과 구원, 그리고 신의 침묵이라는 주제로 이어지죠. 하지만 어린 잉마르 베리만에게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는 들판을 산책하고 누이 마르가리타와는 인형극을 만들며 놀았고 영사기에 필름을 걸어 영화를 보는 즐거움에도 푹 빠져들었는데요. 그의 영화 속삭임과 외침에 삽입된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마주르카 13번 A단조 작품 17의 4 피아니스트 조지아 출신의 하지아 무니에투시빌리의 연주입니다.

0: 하지아 무니아티슈빌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신 곡 프레드릭 쇼팡의 마주르카 13번 A단조 작품 17의 4 정말 그 폴란드적인 그 춤곡이 바로 마주르카죠.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잉마르 베리만의 이 영화 예술 세계 그리고 음악 내일 예술가의 항구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에리 볼프강 코른골트의 Die Stumme Serenade, 무언의 세레나데, 말없는 세레나데, 작품 36, 그 중에서 Ohne dich, 당신 없이, 그대 없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이 편곡 버전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바이올린의 봄소리, 피아노의 토마스 호페의 연주입니다.
1: Zum ersten Mal so richtig verliebt.

바이올린의 봄소리, 그리고 피아노의 독일 출신 토마스 호페의 연주를 들으신 곡, 에리 볼프강 코른골트의 디스툼메 세레나데, 무언의 세레나데, 작품 36, 오네디, 당신 없이. 자, 바이올린의 봄소리, 또 피아노의 토마스 호페였습니다. 자, 이제 2부에는요, 백재현 행복한 오페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액토르 베를리오즈의 라 다나시옹 드 파우스트, 파우스트의 천벌, 이 작품을 만날 텐데요. 작품 24, 액토르 베를리오즈 번호 111, 이 파트 1의 1부의 마르쉬 옹그로아스, 이 헝가리 행진곡, 이 라꼬치 행진곡이라고 하죠. 이 곡을 함께 들어볼 텐데요. 자, 미리 예습하는 분위기로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켄트 나가노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드 로페라 드 리옹, 리옹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면서 저는 2부에 백재현의 행복한 오페라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1: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0: 여러분 그 이열치열 잘 아시죠? 이열치열은 정말 여름에 우리가 선택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1: 옵션입니다.
0: 그러나 이열치열을 오늘 좀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페라의 제목은 파우스트의 천벌.
1: 천벌.
0: 그래서 지옥불로 한번 더위를 이열치열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정말 화염 같은 지옥불 같은 의상, 오렌지 의상을 입고 나오신 백매죠, 백버드 백재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월요일이에요.
2: 어머나 정말 꿈만 같아요. 꿈만
0: 또
2: 같아요.
0: 또 다시. 또 다시 이 더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2: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천벌, 라 담나시옹 드 파우스트 이 작품을 가져오셨는데,
2: 네.
0: 야, 이 작품 아주 또 명작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원래 오페라로 쓴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오페라화된, 그래서 오페라 극장에서 많이 상연되는 그런 작품이죠.
2: 무슨 생각으로 썼는지 사실은 예, 알 수가 없는 뭐 이거를 사실 베를리오즈가 굉장히 네. 교양학적으로 색채가 정말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오페라를 뭐 트로이엔들 지난번에 우리 같이 했었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화성적으로 아름답기는 한데 네. 아 너무 좀 지루하다. 이게 성악적으로 풀기에는 조금 길고 지루하고 이런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0: 네.
2: 여기 이 파우스트의 천벌을 만들게 된 이유가 사실은 문학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0: 네.
2: 이것이 참 오페라로도 아주 가지 않고 자기의 장기인 네. 교향곡으로도 아주 가지 않고 그래서 이 중간쯤에 있는 네. 이상하다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굉장히 특이한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0: 네, 이거 네. 저 예전에 네. 그 국립오페라단에서 이걸 했던 기억이 나고요.
2: 그렇군요.
0: 여기 아마 그 소프라노 역할에 임세경 씨가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 기억이 납니다.
2: 제가 한국에 없었을 때 아마 한 모양입니다.
0: 잘 모르겠습니다.
2: 네, 잘 모르겠습니다.
0: 계실 때 한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0: 네네.
2: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왜 제가 이걸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를 네. 작곡가 스스로도 네. 이건 오페라다, 이건 교향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것은 레전드 드라마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뭐 극적인 전설이다. 이렇게 해서
0: 레전드 드라마틱.
2: 아, 그런가 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그 괴테의 파우스트를 처음 읽고 너무나 예. 큰 감동과 충격에 휩싸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런 정말 엄청난 그 상상력과 예.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게다가 파우스트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정말 나랑 비슷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아 정말 헛되고 헛되도다가 굉장히 네. 염세적으로 어떤 그 젊은 그 우리 베를리오즈 마음에 네. 이렇게 가득 찬 시기였는데
0: 네.
2: 이걸 읽고 이것은 내 얘기인데 난 줄 알았는데
0: 아니 네. 남자는 거의 다 나이 들면서
2: 네.
0: 아 내가 파우스트처럼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2: 아 진짜요? 아,
0: 정말 헛되게 살아왔구나. 젊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다들 많이 생각하죠.
2: 아니 근데 이것은 그 베를리오즈가 네. 24살 때
0: 네.
2: 이거를 보고 그렇게 느꼈다는 거. 그러니까 애는
0: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10대 때 잘못 네. 살았구나. 20대 때 이걸 느끼는 아주 그 성숙한 숙성한 그런 인물 아니었나.
2: 24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0: 옛날엔 일찍 철이 들고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럴 수 있었습니다.
2: 자식 같은 베를리오즈가 네. 이런 생각을 했다니. 자, 베를리오즈 잠깐 얘기를 하면요.
0: 네.
2: 원래는 아버님이 의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도 왜 아버님이 의사면 우리 아들 의대를 보내야지 하고 막 무리를 막
0: 엄청
2: 해가지고 그쵸.
0: 네.
2: 병원을 물려받아라 막 이런
0: 네. 그쵸.
2: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도 똑같아가지고 아버지가 너는 의대를 가야지 음악을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의대에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밀어서 넣었단 말이에요.
0: 네.
2: 그런데 이 해부학 실습실에 들어가자마자 너무나 괴로웠던 베를리오즈는 도망을 나와가지고
0: 저거 TV 드라마 옛날에 네. 외국 그 드라마를 한국에서 해줬거든요.
2: 네네.
0: KBS에서
2: 예.
0: 그 시리즈를 해줬을 때
2: 네.
0: 그거 봤어요. 막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베를리오즈가 막 구토를 하면서 뛰쳐나오던 그 장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음악에 이제
2: 그렇죠.
0: 몰두를 하게 되는.
2: 아 근데 이건 다른 얘기지만 네. 제 친구도 공부를 너무 뭐 쓸데없이 잘했다 그러기는 그렇지만 점수가 도대체 네. 다른 과를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점수였던 거예요.
0: 네네네네.
2: 그래서 대학교 서클 친구가 네. 너무 점수를 버릴 순 없으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걸 다 버리고 그냥 서울의대를 진학을 했어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0: 아니 뭐 그래도 다른 과 뭐 물리학과나 이런 데 가면 되지.
2: 아, 내 부모님도 너무 화라고 해서 진학을 했는데 네. 자기도 모르고 있었는데 피를 보면 기절하는 그런 그런 증상이 남자분이 남자 동창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술하는 과 이런 데를 못 가고 마취의학과를 갔다가 결국은 제약사에 취직을 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고 네. 뭐 소질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소용없고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0: 와 그럼 근데 그걸 하긴 했네요. 그
2: 졸업을 졸업을 이러면서
0: 견뎌내긴 했네요.
2: 네. 야 정말 그래서 참 애잔하기도 한 이 그 닥터 스토리가 여기 베를리오즈에게도 펼쳐졌다.
0: 네.
2: 그래서
0: 네.
2: 결국은 뭐 파리 음악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0: 예.
2: 역사에 남는 우리 작곡가님이 되셨죠.
0: 네.
2: 자, 그래서
0: 잘 돌아오셨어요.
2: 잘 돌아오셨어요. 맞아요. 네. 잘 돌아오셨고 이 괴테를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한 나머지 이거를 이제 24살 때부터 열심히 작곡을 해가지고
0: 네.
2: 이 작품을 괴테한테 보냈대요. 괴테한테 보냈더니 괴테가 이걸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작곡가가 네. 내 작품으로 작곡을 하다니 굉장히 기꺼워하긴 했지만 야, 그 주변 사람들이 베를리오즈라는 사람 나 들어본 적 없는데? 그냥 좀 프랑스에서 좀 그냥 신인 작곡가쯤 이렇게 해가지고 답장이 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이렇게 뻘쭘 약간 창피하고 너무 막 실망스럽고
0: 예.
2: 결국엔 나중에는 대작곡가가 되긴 했지만
0: 아하.
2: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상처받은 괴테에 의해서 상처받은 그런 일이 있었다.
0: 네.
2: 그래서 열심히 스파트를 올려서 작곡을 끝마치지 못하고요. 결국 42세 되더네. 그러니까 1846년에 이걸
0: 네.
2: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괴테는요.
2: 네.
0: 굉장히 고전주의적인 사람이어가지고
2: 네.
0: 이 사람이 조금만 이제 프로그레시브하게 음악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되게. 그 좀 이렇게 컨서버티브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2: 네.
0: 그게 뭐 베버한테도
2: 네.
0: 좋은 얘기 안 했어요. 이 괴테가. 글쎄 뭐 이러면서 계속 베버가 되게 싫어했대. 처음에 되게
2: 네.
0: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그 괴테 앞에서 연주를 했는데
2: 네.
0: 괴테가 반응이 좀 신통치 않아가지고 아이씨 뭐 저렇게 나한테
2: 아니
0: 별로네 이러시면서 그 괴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베버가.
2: 그렇군요.
0: 네네네.
2: 괴테가 좀 문제네요.
0: 수용자 수용미학
2: 문제가 네네. 많은데 네.
0: 아니 뭐 그 이제 취향의 문제니까 이제 좀 옛날 스타일, 의고적인 스타일을 좋아한다거나
2: 취향이 문제가 좀 있네요. 자, 괴테 얘기는 나중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0: 예.
2: 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곡을 못 들을 테니까 일경 이것이 장면으로 돼 있습니다. 일막 이장 뭐 이런 식이 아니라
0: 네.
2: 장면들을 작곡해서 오케스트라의 성악이 약간 딸린 것 같은
0: 예.
2: 이런 식으로 작곡했기 때문에
0: 네.
2: 일경 이경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경이 뭐냐면요 헝가리 들판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곡을 들은 다음에 우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헝가리 들판에서 이제 봄을 맞이하게 됐는데
0: 네.
2: 아 겨울은 가고 봄은 또 다시 돌아오는구나 하고 이렇게 약간 넋나간 자세로 노래를 부르는 파우스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0: 그 헝가리 들판하면 라코치 행진곡 뭐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2: 그렇죠? 네. 네,
0: 좀 이따 얘기하시고요.
2: 예.
0: 자, 엑토르 베를리오즈의 La Damnation de Fausto, 파우스트의 천벌. 요거 이제 오페라로 만든 작품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Le vieil hiver a fait place au printemps. 겨울은 가고 봄은 또 다시 돌아오는구나. 자, 테너 리차드 리치. 리차드 리치 그 매트에 아주 잔뼈가 굵은
2: 맞아요.
0: 그런 분이었죠. 네. 배가 이렇게 나왔었던 홍혜경 씨가 늘 리차드 리치 칭찬을 많이 했었습니다.
2: 안을 수 없는.
0: 네, 샬르 듀뚜아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생포닉 드 몽레알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액도르 벨리오즈의 오페라 라 다나시옹 드 파우스트, 파우스트의 천벌 가운데서 르비에 이벨 아펠 플라스 오 프링똥, 겨울은 가고 봄은 또다시 돌아오는구나 들으셨습니다. 파우스트 역할의 테너 리차드 리치, 그리고 샤를 디뚜아 가지한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샤를 디뚜아가 이제 네. 오래간만에 또 가을에 우리나라에 와요. 그 옛 부인이었던 마르타 아헤리치하고 함께 협연을 할 예정이라서 우와. KBS 경악단하고 롯데 콘서트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또 관심을 아주 많이 모으고 있죠.
1: 사이가 좋.

0: 오신가 봅니다. 할리우드 커플 같네요. 약간.
1: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음악계에는 또.
0: 오 진짜요?
1: 네.
0: 아니 그 사이 아니 그 헤어져가지고 사이가 애매해서 막 무대에서 어. 조금 서먹서먹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1: 아, 또 지휘자하고 또 이렇게 아! 그 그런 분들은 그런가? 또 다 계약돼 있으면 돈 받으면서 그거 해야 됩니다.
0: 아우 아우 저는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지휘자 남친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1: 아.
0: 네, 아 지휘자 옛 남친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자, 첫 번째 곡이
1: 남친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휘자 중에?
0: 남친이 없었어서 다행입니다. 아 제가 설명이 네.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1: 네, 잘 안 되었긴 한데 네.
0: 죄송합니다. 그거가 잘 안 돼가지고 네. 네. 이 어, 이 첫 장면을 제가 들으면서
1: 네.
0: 헝가리라고 딱 이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아니 파우스트가 어디 헝가리에 간 적 있나? 그러고 뒤져봐도 헝가리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뜬금없이 헝가리야? 헝가리 들판에서 일했다. 그리고 라코치 행진곡이 이 뒤에 나온다.
1: 네.
0: 여기 헝가리 농부들이 부르는 노래도 있다. 너무 지정을 해놨잖아요.
1: 네네네.
0: 이건 뭐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 네.
0: 이 베를리오즈님께서 헝가리 이 페스티벌에서
1: 네.
0: 요 라코치 행진곡을 옛날에 써놓은 거니까 요걸 네. 편곡을 잘 해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이 곡이 엄청난 인기를 끈 거예요.
1: 어.
0: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그러니까
1: 예.
0: 작곡가된 마음으로서 이 라코치 행진곡이 들어가면
1: 여기서 넣어야 되겠다.
0: 오페라가 성공하겠다. 아. 내가 좀 돈을 벌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라코치 행진곡이 울리려면
1: 네.
0: 이제 파우스트가 없는 라코치 행진곡으로 안 되니까
1: 헝가리 가야 돼요.
0: 헝가리 가야 보낸 거예요. 뜬금없이. 이런 독백이라는 것은 파우스트 네. 원작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허무했으니까 우리가 허무한 장면을 뭐 독일에서 허무하나 헝가리 들판에서 허무하나 다 똑같은
1: 그러니까
0: 거 아니야?
1: 네. 그 베를리오즈 행간을 본 거죠. 이 여기 안 써 있지만 분명히 거기 갔었다.
0: 아.
1: 이런 식으로 이제
0: 행간을 행간. 막 채워놓은 거죠.
1: 그리고 그 시간이 이렇게 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헝가리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면 되는 거죠.
0: 아, 그래서 이게 독일하고 헝가리하고 아주 멀지 않으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내가 이 허무함을 좀 달래기 위해서 헝가리도 다녀왔다.
1: 들판에 갔다.
0: 들판에 갔다.
1: 맞습니다.
0: 약간 그런 식으로 집어넣은 거죠.
1: 예.
0: 그래가지고 이제 이 4월, 그러니까는 부활절 장면이 뒤에 펼쳐지니까.
1: 네.
0: 이 봄이 오는 헝가리의 이 들판에서
1: 예.
0: 보면서 내가 가을도 지나고 겨울도 지나고 이 봄이 왔는데 헝가리 들판에 앉아서 봐. 나도 내가 도대체 이거를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아 그래서 나는 너무 허무하다. 그 다음 장면에 이경의 농부들이 나옵니다.
1: 네.
0: 농부들이 봄이 됐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막 신나는 노래를 막 불러요.
1: 네.
0: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라트라비아타 마지막 막에서
1: 예.
0: 왜 사육제
1: 그
0: 합창이 막 울려 퍼진
1: 그렇죠. 예. 그 비올렛다는 막 너무 아파서
0: 그러니까요.
1: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힘든데 다른 사람들 다 즐거운 그런 카니발의 모습.
0: 딱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즐거운 사람들을 보여주면
1: 네.
0: 내가 겪고 있는 외로움이나 절망이 더 크게 내려앉게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대비되는 이 농부들의 합창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라코치 행진곡이
1: 네.
0: 이제 삼경에서 울려 퍼지고요.
1: 네.
0: 군대가 막 행진을 합니다. 근데 이 군대가 행진을 한다는 거는 어떤 공포감 이런 것도 막 몰려오고 우리가 승리를 하면 정말 나라의 부귀영화가 오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드는 이런 굉장히 인간의 감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어올렸다가 끌어내렸다가 이런 장면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거를 이제 파우스트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1: 예.
0: 근데 사람들이 공포에도 휘말리고 이 즐거움에도 휘말리고 하는데 저걸 보면서도 내 마음에는 아무런 공포도 희망도 기쁨도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진짜 이걸 봤을 때 진짜 세상을 떠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 화사한 들판을 아무 미련 없이 떠난다. 나는 저런 광경을 보고도 이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니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1: 네.
0: 이런 노래를 하는 그 다음 장면이 펼쳐집니다.
1: 네. 여기 이제 파우스트 역의 테너 니콜라이 게다. 아 니콜라이 게다. 스웨덴어로는 이 러시아 아버지와 스웨덴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니콜라이 게다 또는 니콜라이 게다. 정말 저 좋아하는 테너가 이렇게 나오시니까 너무 가슴이 설레네요.
0: 어, 그렇군요.
1: 컬린 데이비스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컬린 데이비스는 그 오페라 지휘할 때 이렇게 굉장히 빠지셔가지고 네. 스스로 막 노래를 하시는데 노래가 전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0: 그쵸?
1: 막 이러면서 막 지휘하는데 그게 막 그 방해될 정도로.
0: 약간 글렌 굴드도 녹음하다 네. 보면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이렇게 네. 노래하는 그건, 게 들리잖아요.
1: 네, 그건 이제 그 자신만의 그 코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컬린 데이비스가 지휘하고 그나 뭐 컬린 데이비스 너무 훌륭한 지휘자라서 뭐 라보엠도 좋은 앨범 녹음했고 자 엑토르 베를리오즈의 오페라 La Damnation de Faust. 파우스트의 천벌, 상 레그레, 제킷, 레, 리앙트, 깡판, 화사한 들판을 아무 미련 없이 떠나왔다. 함께 들어볼까요?
0: 네.

0: 액토르 벨리오즈의 오페라 La Damnation de Faust, 파우스트의 천벌 가운데서 Sans regret, je quitte les riantes campagnes. 화사한 들판을 아무 미련 없이 떠나왔다. 함께 들었습니다. 테너 니콜라이 게타, 파우스트 역을 불렀고요.
1: 네.
0: 컬린 데이비스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 그래도 녹음할 때는 네. 그 지휘자 목소리가 안 들어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0: 네, 녹음할 때도 네. 컬린 데이비스 하셨어요.
1: 아, 들리나요?
0: 예.
1: 오, 어떡하지?
0: 이분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1: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0: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1: 아. 근데
0: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1: 아니 근데 지휘하시면서 하는 거 뭐 그런가 싶은데
0: 그게,
1: 네. 콩쿨 심사 때
0: 아...
1: 노래 따라 부르시는 그 심사위원들이 가끔 계세요.
0: 그 왜 그래? 좀 자제해 주세요, 여러분. 아... 심사위원 여러분.
1: 아니 근데 이렇게 선생님들 계시니까 제가 선배님들이고 제가 노래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으니까.
0: 그 옛날에 이제 자기들이 많이 불렀던 거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옛 생각하면서 부르시는 건데 요즘엔 이제 부를 기회가 없으니까 콩쿠르에서 따라 부르는 게 아닌가 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냉철한 네, 해석이죠?
1: 네. 아 그런가요? 네. 아 당황스러워라.
0: 네.
1: 자 그래서.
0: 근데 컬린 데이비스가 네. 녹음한 네네. 것 중에 진짜 베르테르 있거든요.
1: 네.
0: 호세 카레라스가 그 나왔어요.
1: 네.
0: 그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가 이제 샬롯데를
1: 네.
0: 불렀는데 그때 뭐 아주 정말 노래 많이 하셨어요. 컬린 데이비스가
1: 진짜
0: 안 맞는 음으로.
1: 근데 호세 카레라스는 노래를 불러주고 싶을 것 같아요. 번슈타인이랑 같이 녹음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진짜 실황인데 네. 그
0: 아니 카레라스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
1: 아,
0: 정말 잘 부르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그냥
1: 얹어서
0: 흥해.
1: 가고
0: 네네
1: 싶은.
0: 흥해. 예. 근데 전혀 카레라스가 거기에
1: 네.
0: 동요되지 않고 잘 부른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정신승리. 그렇군요. 자, 그래서
0: 네.
1: 여기서 우리 그 파우스트 오라버니께서 나는
0: 네.
1: 정말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이러고 막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나쁜 생각을 할 때는 또 누가 나타나요?
0: 메피스토펠레.
1: 메피스토펠레가 나타나죠. 어, 야, 나쁜 생각한다. 영혼을 가로채자. 막 이런 이제 궁리를 하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줄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0: 아, 제시남.
1: 그렇죠. 나 좋은 거 줄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0: 네.
1: 이제 뭘 줄 수가 있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 파우스트에서 유명한 뭐 이제 이 뒤에
0: 네.
1: 뭐 마르그리트도 보여주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0: 예.
1: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0: 예.
1: 죽은 다음에는 지금보다는 덜 괴로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분명히 지옥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데 메피스토펠레가 나타났다는 거는 너무나 이 명확한 증거로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으면 하느님도 분명히 계신다. 그러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게 너무 명확해지는 순간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눈앞에 어떤 약간의 젊음을 얻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파우스트의 장면이에요.
0: 메피스토펠레가 지옥에서 왔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0: 뭐 그냥
1: 지나간 아저씨
0: 어딘가에서 연옥?
1: 연옥 정도면 내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다.
0: 글쎄, 메피스토펠레. 그러니까 그거를 네. 이제 생각 못할 수도 있죠. 그 똑똑한 사람들도 논리적으로 생각 못하고 그냥 나한테 뭐 제시하니까
1: 네.
0: 그 달콤함이 너무나 그랬던 게 아닐까요?
1: 그런가요? 그래서 제 아는 선교사님 분이
0: 네.
1: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하느님이 안 보이면 어디 가서 귀신이라도 보면 좋겠다.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0: 오, 알겠습니다.
1: 네, 그러니 우리 모두 그런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말고
0: 네.
1: 여름을 즐겁게 보내도록
0: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 명심 또 명심.
0: 네.
1: 자, 그래서
0: 명심보감.
1: 명심보감.
0: 네.
1: 메피스토펠레가 등장을 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 젊은 마르그리트의 이제 환상도 보고 막 이렇게
0: 네.
1: 그런 장면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7경까지. 그래서 7경에서는 파우스트가 이제 잠을 자게 돼요.
0: 네.
1: 잠을 자면 우리 프랑스 오페라에서는 뭐가 등장해야 됩니까?
0: 잠을 자면?
1: 발레가 요정. 아. 요정도 이제 종류별로 등장을 해야지.
0: 정령 말 이런 거.
1: 그렇죠. 정령이 네. 나타나서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춤을 춰줘야 네. 우리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 돈을 주는 자키 클럽님께서 저녁을 다 드시고 술도 한잔 하시고 오셔가지고 와 우리 여자 친구들 춤춘다. 이런 장면이 펼쳐지는 게 아니겠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거기에 딱 맞게 이 7경 정도 되면 이분들이 들어오셨겠죠.
0: 그러네요.
1: 네. 그래서 정말 그 오페라 하우스에 돈줄 우리 열심히 후원을 해주신 후원자분들이 계시는 동안 이 땅의 요정, 네. 공기의 요정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0: 네.
1: 자, 춤을 추고 그 다음에 팔경이 펼쳐지면요.
0: 춤추는 건 우리 안 보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1: 그걸 다 들으면 아쉬워요.
0: 아, 알겠어요. 말로 많이 때우시는 것 같아요. 지금.
1: 이거를 두 회분에 끝내려면 알겠습니다. 춤추는 거 다 들으면 우리는 정말
0: 알겠습니다. 춤은 머릿속으로 살
1: 머릿속 각자 들여보시고 네. 너튜브에서 이렇게 네. 지나가시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장 8경에서는 네. 이제 합창 또 합창 이제 여자분들이 나와서 앞에서 춤도 추시고 하셨으니까 네. 남자 합창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합창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군인 합창이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학생 합창이 펼쳐집니다. 네, 네. 군인들은
0: 그건 이제 파우스트 속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네요.
1: 나와야죠. 네.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자 이 장면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여자들이 있다. 여성들이 기다린다. 여기에 또 시들어지게 합창이 펼쳐지고 이제 거기 뒤에 학생들이 아직 전쟁에 나가진 않았지만 야 이제 빛나는 밤이 장막을 펼친다. 그래서 이 남성들의 합창은 사실 학생 군인이 본연의 합창이 아니라 네. 이 여성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이 술과 연애 그리고 네.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사탄이 나와서 네. 이런 거를 좀 펼쳐봐 너네들의 욕망이 끝이 어디인가 펼쳐봐 하는 굉장히 욕망이 이렇게 팥빙수의 그 연유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독창도 또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합창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쥐의 노래라는 브란더라는 학생이 나타나가지고 브란더의 쥐의 노래라는 이제 노래가 펼쳐지는데요. 부엌에 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요리사가 이 쥐를 잡아야 되니까 독을 놓았다. 근데 이 독을 먹고 괴로워서 막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은 사랑에 빠져서 열병을 알구나 이렇게 조롱조로 부르는 그래서 나는 괴로운데 네.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블랙 코미디처럼 승화한 이 조금 못된?
0: 근데 저는 갑자기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라따뚜이 그 만화가 생각이 나네요.
1: 라따뚜이 쥐는 친구였지만 네. 네. 여기 쥐는 굉장히 괴로움을 겪는 못된 쥐고요. 뒤에 또 정말 블랙 코미디 같은 게 푸가가 펼쳐집니다. 이 쥐는 괴로운데 뒤에서 푸가 형식으로 네. 아멘을 사람들이 막 불러요. 이게 이 장엄미사처럼 펼쳐지는 게 이 하찮은 죽음을 정말 신성한 모습으로 탈바꿈시켜서 조롱하는 그 예, 예, 장면이 펼쳐지죠. 참 못되고 즐거운 그런 네. 장면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액토르 베를리오즈의 오페라 라 당나시옹 드 파우스트 파우스트의 천벌 가운데서 샹송 드 브랑데르 함께 듣겠습니다. 브랑데르의 노래 베이스 쥘 바스탕 그리고 베이스 리샤드 반 알란 리차드 반 알란 브랑데르 역할을 부르고요. 역시 콜린 데이비스 같이 위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코러스가 함께합니다.

0: Hector Berlioz의 La Damnation de Faust, 파우스트의 천벌, 가운데 Chanson de Brandeir, 브랑데르의 쥐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베이스 Jules Bastien, 그리고 베이스 Richard Van Allen 노래였고요. 콜린 데이비스가 주연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런던 심포니 코러스가 함께 해준 곡이었습니다.
1: 이 못된 학생 같으니라고.
0: 쥐가 괴로워하는군요.
1: 쥐가 막 괴로워하는데 뒤에서 아멘 막 이러면
0: 약간 놀리는 거군요.
1: 완전 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듣다가 약간 이런 그 아들놈들이 이렇게 저는 잠에 있는 데서만 자라가지고 이 아들놈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놀리는 그 장면들이 상당히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서로는 막 즐거워하면서 야 네가 그랬잖아. 네가 뭐 그랬는데 막 약간 깐족거리면서
0: 원래 그 애들은 그러면서 큰다 그러던데.
1: 아 그렇더라고요.
0: 막 계속 그 조카 보니까 막놀 애들 미국 애들하고 막 서로 야 너 눈 작잖아 너 머리 왜 곱슬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서로.
1: 어저께 네. 우리 아들

0: 사람들이 이제 막국수 먹으면서 서로 네. 막 놀리는데 네. 둘째 보고 첫째가 막 너 머리통 크다고 외할아버지가 그랬잖아 막 그런데 둘째가 막 좋아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는 무슨 무슨 다이나믹이지? 서로 막 그러면서 형제가 막 늘어나는 것 같은 네. 이 광경을 보면서 아들놈들이 보이면 이런 장난을 하는구나.
1: 그렇죠.
0: 쥐가 죽는데 아, 아멘으로 후가를 부르는구나. 뭐 이런. 그래서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 자, 그래서 이 쥐의 노래 같은 걸 불러주면
1: 네.
0: 쥐 잔등에 살고 있는 그 벼룩의 노래 이런 거를 또 메피스토펠레가 나와서 불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거기 약간 화답하는 정도의 그 재미있는 벼룩의 노래를 막 불러주다가 파우스트가 막 네.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그래도 나는 쉬고 싶어 막 그 불평불만을 막 합니다. 오. 이거 다 필요 없고 막 그러니까 워워 형제여 내가 너를 재워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 네.
0: 우리 쉼이 없는 파우스트님을 우리가 쉬게 해주자 하는 장미의 노래를 또 부릅니다.
1: 장미의 노래.
0: 장미의 노래. 그래서 야 벼룩 노래에서 장미의 노래는 좀 간극이 큰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1: 네.
0: 그게 벼룩의 노래는 그 학생과 군인에 대한 화답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네.
0: 장미의 노래는 여성성을 장미 꽃으로 표현을 해서 자 내가 장미꽃들을 많이 여성들을 많이 너한테 소개를 시켜줄 테니까
1: 네.
0: 너는 그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도록 하세요라버니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여성 쪽에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그 비유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이런 어떤 애욕의 세계에서 만족시켜주겠다 네.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 그게 파우스트를 위하는 노래는 아니고 이렇게 우회해서 가면서 파우스트를 결국은 천벌을 받게 만들어서 지옥에 빠뜨리는 그런 노래다. 그래서 상당히 악마적인 노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이 메피스토펠레의 노래가 그렇단 말이죠.
0: 그렇죠.
1: 좋습니다. 엑토르 베를리오즈의 오페라 La Damnation de Faust, 파우스트의 천벌 가운데서 Chanson de Mephistophele, 메피스토펠레의 노래. 이 여기 그 벼룩의 노래도 들어 있습니까?
0: 네, 벼룩의 노래 처음에 듣고 그다음에 네. 장미의 노래 이렇게 듣습니다.
1: 벼룩의 노래, 장미. 와, 네. 벼룩하고 장미 정말 큰 차이다. 그렇죠?
0: 네.
1: 와. 좋습니다. 메피스토펠레에게 베이스 쥘 바스탕 그리고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런던 심포니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0: 액도르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찬벌 감상하고 계신데요. 이번엔 뭐 답가처럼 메피스토펠레가 이제 부른 노래, 샹송 드 메피스토펠레, 이 벼룩의 노래와 장미의 노래를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베이스 줄 바스탕의 노래였고요. 컬린 데이비스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코러스가 함께 해줬습니다.
1: 장미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부드럽고 예. 그 엄마가 딸한테 아들한테 불러주는 자장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에 이런 네. 너를 내가 지옥에 데리고 가야지 이런 칼날이 숨어 있다는 게 상당히 알고 들으면 소름 끼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이 끝나고요. 이제 8경이 지나면 9경이 펼쳐지고 이게 네. 3부의 시작입니다.
0: 네.
1: 저 여기서 좀 소름 끼쳤잖아요.
0: 왜요?
1: 이 우리가 파우스트 오페라에 보면
0: 네.
1: 구노의 파우스트에 보면 살류가 등장하잖아요.
0: 그렇죠.
1: 살류. 근데 이 장면이 보면 이 정원에서 집을 보고 정결한 집이여 하고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0: 네.
1: 우리가 그때 오페라를 설명하면서도 이게 원작에서 보면 원작에서 보면 이 할아버지에서 젊은이로 둔갑한 파우스트가 이 아무도 없는 마리그리트의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깨끗한 방에 사는 정결한 아가씨여 하면서 침대에 앉아서 물건들 다 만진단 말이에요.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0: 그건 너무 싫습니다.
1: 너무 싫죠. 지지.
0: 네.
1: 그런데 이 장면을 무대에서 펼치기에는 조금 장면이 많아야 되니까 그냥 무대에서 집을 바라보면서 정결한 집이어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원작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방에 앉아가지고
0: 막 만져요?
1: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깨끗한 방에 사는 약간 그래서 막 그 여고생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 할아버지가 여고생 방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약간 지지 막 이러면서 근데 노래는 역시나 아름답게 부르긴 하지만
0: 네.
1: 여기서 그 감탄하는 그리고 네. 나의 젊음이 돌아왔다 이런 기쁨을 나타내는 이 사랑의 감정 청춘의 이 신선함이 정말 이 80세 막 할아버지인데 갑자기 20대 중반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0: 네.
1: 생각만 해도 너무나 상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상쾌함을 노래하는
0: 돌아왔는데 얼굴이 막 요나스 카우프만이야.
1: 맞아요. 요나스 카우프만하고 코세 반담하고 같이 한 요 오페라가 있죠.
0: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면
1: 맞아요.
0: 80대도 멋있네요.
1: 그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1: 네.
0: 헥토르 베를리오즈 오페라 파우스트의 천벌 가운데서 파트 3의 프렐루드 맥시 누 그레뷰스귤 이렇게 해가지고 전주곡 고마워라 부드러운 황혼이여 테너 니콜라이 게타 런던 심포니 코러스 컬린 데이비스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1: 네.
0: 그 임세경 씨가 소프라노를 했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김현주 선생님
1: 메조 소프라노 원래 김현주 선생님 장현주 선생님 그때 계셨죠.
0: 그렇죠.
1: 김현주
0: 메조 소프라노 불렀고 뭐 김재형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김동섭 강효섭 나왔습니까?
1: 강효섭 씨는 2016년 버전에 나왔습니다.
0: 아, 2016년 버전을 전 본 건데요?
1: 그렇군요. 2016년에는 강효섭과 사무엘 윤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0: 소프라노 뭐 그 메조 소프라노 안 나왔고요.
1: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0: 백재현은 아니었던 걸로.
1: 저는 아닌 걸로.
0: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니콜라이 게타의 파우스트 음성 들으시면서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베.
1: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뉴스입니다. 광복절 연휴 3일 동안 경남 전역에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되는 비가 내렸으나 남해안엔 물폭탄 수준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서안 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향한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을 통한 평화 정착을 시급히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대전에서 정기 전국 당원 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 등 2년간 당을 이끌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광복절 연휴 사흘간 경남 남해안 지역에 800mm가 넘는 물폭탄 수준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1층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주민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주민 두 명이 구조됐습니다. 통영시 곤리도에서도 산사태로 주택이 파손돼 한 명이 구조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거제시 고현동과 옥포동 일대에선 하천 범람과 도로 침수로 주택과 차량에 고립된 주민들의 구조 요청이 속출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거제 805.7mm, 통영 671.9mm 등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경남 거제 지역에 집중호우로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소방청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방청은 영남과 호남 특수구조대 등 지원 인력 180여 명과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등 특수장비를 현장에 긴급 투입했습니다. 현재 아주동 예솔마을 주민 100여 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고 이룬면 회진마을 등에서도 고립된 주민 구조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대응하되 현장 대원의 안전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보도자료를 통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고립 주민 대피 등 구조에 전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시행을 코앞에 두고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이유로 들며 연합 군사 연습에 대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한 이번 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미국이 부담을 안고 있다며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훈련을 취소하기엔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란 관련 요구를 거절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습엔 최근 전쟁 양상의 교훈을 반영해 한국군 18,000여 명 등 예년과 비슷한 규모가 참가합니다. 또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총 14건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으며 훈련은 연중 분산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한 미 8군 측은 이번 연습을 설명하며 제1도련선 내에 전투력 투사를 언급해 훈련의 성격과 역할을 둘러싸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향한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을 통한 평화 정착을 시급히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성모승천 대축일을 맞아 세속적인 미적 기준에서 벗어나 일상 속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참된 아름다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이탈리아 카스텔 간돌프에서 주일 3종 기도를 집전한 네오 14세 교황이 서안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국제사회가 평화를 위해 시급히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에 기반한 두 국가 해법만이 성지에서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유일한 길임을 일관되게 재확인했습니다. 교황은 무력이 아닌 다자주의와 인내심 있는 대화, 포용적 협력만이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3종 기도에 앞서 거행된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서 교황은 현대사회의 외모 중심주의와 쾌락주의적 미적 기준에 대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교황은 육신과 영혼이 함께 승천한 성모 마리아의 영광은 노화의 흔적을 감추는 외모가 아닌 삶 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사랑에 참된 아름다움이 있음을 가르쳐준다고 묵상했습니다. 교황은 또 전쟁과 난민 발생,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강진 피해를 입은 콜롬비아 국민들을 위해서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청하며 연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교황은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의 얼굴 속에서 성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평화를 추구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재명 정부 2년차 당을 이끌 차기 지도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당대표 선거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앞서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70%에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최고위원 선거 역시 다섯 자리를 두고 친명계와 친청계 후보 간의 득표 격차가 촘촘해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개표 진행 상황과 최종 투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 공식 안내 창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 만에 두 자릿수로 다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3%포인트 오른 47.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5%포인트가 내린 33.1%로 집계돼 양당 간 격차는 14.8%포인트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이 2.5%, 개혁신당이 2.2%, 진보당이 1.9%의 지지율을 각각 나타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닷새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내린 43.0%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54.1%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귀경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을 505만 대로 예상하고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42만 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방향 정체는 오전 10시 무렵 시작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절정에 이른 뒤 밤 9시에서 10시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반면 지방방향 고속도로 흐름은 대체로 원활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급감했던 국내 원유 수입량이 회복세를 보이며 전쟁 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중동산 원유 확보와 중동산 도입 회복에 힘입어 오는 8월 원유와 나프타 도입 물량도 예전 수준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해상 수송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비상조치 해제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나프타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연장하고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수급 개선과 위기 종식은 별개라며 여건이 충분히 안정되면 필요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부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사경에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인사상 유인책을 마련합니다. 오늘 유시스 취재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조만간 이런 내용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사혁신처는 특사경으로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이 승진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체 특사경 10여 명 가운데 8명이 수사경력 3년 미만일 정도로 숙련된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부진에 유적 보존 방안을 논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심의가 오는 19일 2년 7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조선시대 이문과 배수로 등 발굴 유적을 이전 보존하고 지하에 문화유산 광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상 매장 유산 보존 방안이 마련되고 발굴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 부지 내에 어떤 공사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이 SH를 무단 시추 혐의로 고발하고 종로구에 사업 인가 취소를 요청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회의

0: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세 차례에 걸쳐 2만 8천 원 상당의 폐기 음식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가져간 물품 일부가 폐기 음식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인 17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엔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가끔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 5에서 50mm, 강원 내륙과 산지, 전북은 5에서 60mm, 대전, 세종, 충남, 광주, 전남은 5에서 40mm입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5도입니다. 지금까지 신혜석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지곡성당 이동혁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11제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스마트폰 확인하고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또 무심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누군가에게는 그 평범함조차 닿기 어려운 소망일 수가 있죠. 평생 스마트폰 한 번도 써보지 못하는 사람, 글을 읽고 쓰지도 못하는 사람,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 질병과 싸우거나 전쟁으로 집을 떠난 사람, 여전히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뭐 대단하고 특별한 건 없더라도 우리의 일상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 같네요.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월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스텔라장의 보통날의 기적 함께 들었고요. 저는 빵집 주인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대체 공휴일인 오늘까지 광복절 또 성모승천 대축일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 어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에 눈 뜨고 또 별다름 없이 라디오 빵집 문을 열고 그냥 평범하게 또 별일이 없이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참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오늘이 특별한 하루라면 그런 하루 또잘 즐기시고요. 꼭, 특별하지 않아요. 신부님, 그냥 평범해요. 라고 하시더라도 정말 아무 일 없이 흘러간 하루, 건강하게 움직이는 내 몸과 마음, 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나와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연휴 마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말 일요일 같은 월요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앞치마 딱 메고 우리 반가운 손님분들 맞이하면서 오늘도 영업 신나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픈 시간 맞춰서 또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고 계시는데요. 9522님 오셨네요. 쉬는 날인데 또 라빵하러 오셨네요. 잘 들을게요.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우리 9522님 어서 오세요. 함께 또 맛있는 라디오 빵집 즐겨주시길 바래요. 4693님께서요. 저요. 저도 오늘 출석합니다. 맛있는 소리빵 5개 주문 넣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4693님, 너무 많이 주문 넣으시면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소리빵 아주 순서대로 천천히 즐기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또잘 보내신 이야기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러분의 일상들 함께 보내주시고요. 우리 빵집 손님분들 출석 체크 계속 기다리면서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연휴의 끝에서도 우리 빵집 가족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신신우 씨, 오늘도 문 활짝 열고 있고요. 오 구사님께서 진짜 라디오 빵집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모처럼 휴일이거든요. 이런 쉬는 날에 빵집에 놀러 가고 싶어요. 혹시 언제 공개 방송 또 안 하시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아, 우리 오우 구사님도 연휴 잘 즐기고 계시는군요. 저희가 이제 북콘서트 이후로 아직 공개 방송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공개 방송 준비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PD님 듣고 계시죠? 우리가 또 공개 방송하면서 청취자분들과 더 가까워지는 아주 소중한 기회들 많이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세계 청년대회도 점차점차 다가오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성가, 책, 성지순례 이 많은 이야기들로 채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다음 공개방송 과연 어떤 것이 될지 많은 기대와 응원 또 많은 푸시까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신신우 신에서는 매 요일별로 또 특별한 빵을 구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광복절과 성모승천 대축일 이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2부 라이브 라디오 빵집 라이브 흠뻑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라디오 빵집의 라이브 흠뻑쇼 어떤 쇼인가? 바로 시원한 이 라이브 음악들만 골라 듣는 앉아서 즐기는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이 초대 손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토크에 집중을 했는데요. 오늘은 한번 실컷 이 음악을 좀 넉넉하게 즐기면서 생생한 라이브에 좀 빠져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연휴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신부님 길이 막혀서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하시는 분들, 오늘 이 라이브 음악들 함께 쭉 즐기시면서 가슴까지 또 집에 가는 길 뻥 뚫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 이 연휴 마지막 날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음악 있으시면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방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음악 선곡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거북이의 빙고.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 빵집 가족분들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이 연휴에 딱 맞는 맞춤 라이브 또 맞춤 선곡으로 여러분께 배송해드릴게요. 6132님께서 오늘까지 연휴 이 또 긴 여름휴가가 끝나려니 너무 아쉬워요. 휴가 끝내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겠죠? 아자 아자 컴백 일상. 오늘도 안 쉬고 빵집 문 열어주셨네요. 늘 감사해요. 저는 오늘까지 휴가 모드로 2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 쉬는 날은 왜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가는 걸까요? 하루만 더 쉬고 싶다. 왜 일하는 시간은 그렇게 안 가는데 이 휴가는 이렇게 빨리 가는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정말 다시금 나의 자리로 컴백, 복귀할 수 있다는 거,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늘 연휴 마지막 날 잘 쉬엄쉬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6132님께 이 노래가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쿨의 아로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들 들으니까 뭔가 가슴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구사님께서 용디 점심 드셨나요? 저희 가족은 이제 아점 먹으려고 합니다. 지난주 라디오 책방 오신 김민섭 작가님 이야기 듣고 저는 느끼는 바가 컸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가끔 절식하면서 그 금액을 모아서 좋은데 기부하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분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또 지난주 라디오 책방 시간에 김민섭 작가님 함께 모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또 잘 나눌 수 있을까? 우리의 또 삶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는데요. 우리 또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당잘런, 내가 1km 뛸 때마다 또 500원씩 이렇게 모아서 운동화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모임들 생각해보면 아 정말 작지만 우리의 마음들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오구사님과 우리 가족분들 그 마음 또잘 지켜나가시고 키워나가셔서 우리의 따뜻함들을 세상에 또 전할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구사님의 그런 마음 응원하면서 이 노래 전해드릴게요. 산들의 잘 됐으면 좋겠다.

0: 산들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왔습니다. 이 노래들 함께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 잘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 더해봤습니다. 우리 4796님께서 휴가는 늘 아쉬운 것 같아요. 달력 꺼내서 또 언제 쉬나 찾아보고 있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또 금방 찾아올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 시간 우리 신신우신과 함께 푹 쉬어가시길 바래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서 오세요.

0: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1: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오늘의 만만한 퀴즈 문제입니다. 이 요즘 같은 여름철 머리를 얼마나 자주 감으시나요? 이 더울 때 머리 한번 감고 나면 정말 개운한데요. 오늘의 만만한 퀴즈! 머리를 감을 때 어디부터 감을까요? 앞머리부터 감아야 되나? 뒤통수부터 감아야 되나? 오늘의 만만한 퀴즈! 머리를 감을 때 어디서부터 감아야 할지 여러분의 정답도 좋고요. 재미난 오답도 환영하니까요.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힌트송인 듯 아닌 듯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머리를 감을 때 어디서부터 감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정답들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6479님께서 신민아 오늘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머리 감을 때 당연히 머리부터 감죠. 머리부터 감죠. 어디서부터 감아요. 네, 아마 또 취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앞, 뒤, 옆. 네. 4245님께서 저는 머리 감을 때 정수리 부분부터 막 거품을 내서 앞뒤 양옆을 다 감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랑 좀 취향이 비슷하시네요. 저도 이제 샴푸를 꾹꾹 두 펌프 정도 짠 다음에 이 정수리부터 이렇게 좀 감는 편인데 우리 4245님께서 딱 저랑 비슷한 또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8311님께서 머리 감는다고 하니까 이 욕조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저희 조카가 생각이 나네요. 헤어 샴푸 또 바디 샴푸 거품을 가지고 놀면서 뭐가 그렇게 재미난지. 우리 또 고모가 가르쳐준 노래 1, 2, 3, 4 버블 버블 이 부분만 이렇게 무한반복 부르면서 또 이렇게 함께 머리를 감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여름방학이라 왔다가 또 어제 갔네요 아쉬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머리 감으면서 약간 놀고 장난치는 건 사실 남녀노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올백도 만들어보고 머리 감는데 막 5분 10분 걸리기도 하는데 아이들의 또 순수함이 담기면 그런 장난에 또 예쁘게 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4796님께서요 신부님 혹시 정답 눈인가요? 우리 강아지는요 샴푸하면 눈부터 질끈 감아요. 피누가 맵대요 라고 보내셨는데 아 우리 4796님 오늘의 만만한 퀴즈 정답을 딱 맞춰주셨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머리를 감을 때 우리는 어디부터 감을까? 바로 정답은 눈이었습니다. 네, 앞머리 뒷머리 정수리 아니고요. 눈부터 감아야 네 머리를 잘 감을 수 있겠죠. 아마 우리 아이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선물 받으실 분은 오늘자 신신우신 선곡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2부 오늘 라디오 빵집 라이브 흠뻑쇼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 시원한 라이브 음악만 골라 듣는 약간 앉아 즐기는 라이브 페스티벌 개최할 테니까요. 여러분 아일릿의 It's Me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2부 시원한 라이브 콘서트로 넘어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대구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8: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9: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원한다면 어디든 무대야 유머러스한 남자
1: 춤을 추세요
0: 남자
1: 남자 남자
0: 기쁘게 할 줄 알아야 해 같이 놀고 가지고 놀고 잘 놀 줄 알아야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4: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5: 신신우 씨의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용디가 직접 부른 오늘의 빵집 BGM 싸이의 연예인 또 라이브 버전으로 함께 듣고 왔는데요. 우리 또 열정 가득한 시간 보낸 뒤에 필수로 또 들어야 되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연휴 함께 보내시고 이 고속도로 위에 계신 분들 위해서 한번 선곡해봤는데요. 휴가나 연휴나 아니면 평범한 일상이나 모든 시간을 보내신 그런 분들의 삶이 모두 다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여러분 이 시간 또 힘내서 가득히 채워보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오늘 이 노래를 신청해봤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 오늘 라디오 빵집 라이브 흠뻑쇼 함께 즐겨볼 텐데요. 시원한 라이브 음악만 골라 듣는 우리 또 앉아서 즐기는 그런 라이브 페스티벌 개최하니까요. 다 함께 흠뻑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라이브 흠뻑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갓 꺼낸 얼음보다 차갑고 금방 간 슬러시보다 달콤하고 새하얀 눈꽃빙수보다 시원한 라디오 빵집 라이브

와, 정말 이런 여름이 또 없었죠. 다들 이 여름 지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디 이 남은 여름 무사 통과하기를 기원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디오 빵집 라이브 흠뻑 쇼! 이 티켓 사전 예약 안 하셔도 됩니다. 전원 무료 입장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열린 귀와 즐기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다들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원한 라이브 음악 만나볼 텐데요. 그 시작은 이승환의 물어본다로 열어볼게요.

라디오 빵집 라이브 흠뻑 쇼쇼쇼쇼쇼 시원한 라이브 음악 세 곡 함께 들었는데요. 이승환의 물어본다, 김광석의 일어나, 조용필의 모나리자 세 곡 이렇게 들었는데 와, 또 라이브 황제 이승환, 또 라이브 레전드 김광석, 또 이 말에 뭐예요. 우리 또 라이브로 하면 누구나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조용필 씨까지 이 정말 아주 맛있는 라이브 세 곡 함께 들었는데요. 와, 정말 약간 라이브 전설 시리즈라고 또 할 수 있겠어요. 이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셔서 또 신신우신에서 들어보니까 색다르기도 하고 뭔가 마음에 감격도 좀 차오르는 것 같은데요. 이 라이브 버전이 주는 뭔가 또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음원으로 그냥 녹음되어 있는 깔끔하고 이 정갈한 맛도 있지만 뭔가 그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섞여 있고 그 현장감이 살아있는 라이브 버전만이 가져다주는 그런 이 흥과 또 신남이 있는데요. 오늘 라디오 빵집 라이브 흠뻑쇼 함께하면서 이렇게 아주 신나고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는 라이브 명곡들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여름 하면 또 싸이 바오로의 흠뻑쇼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언젠가 한번 이 싸이 씨, 우리 또 바오로잖아요. 우리 천주교 신자인데 한번 신신우 씨는 라디오 빵집에도 모셔봐야 되는데 우리 또 라디오 빵집 을지로 본점에서 함께 또 새 역사를 써보고 싶네요. 이 또 음악이라고 하는 건 이 만국의 공통어라고 할 수 있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또 하나로 일치가 되는 그런 기쁨과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요즘 또 K-POP 전성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판 코첼라 글로벌 K컬처 축제인 2027 페노메논을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이 페노메논이 뭐냐면 우리 정부와 K-POP 4대 기획사가 글로벌 K컬처 축제를 만드는 걸 이제 2027 페노메논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전 세계 또 사람들이 K-POP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모으게 되는데 사실 그 전에 더 어마어마한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내년 여름에 개최되는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레오 교황님과 또 세계 청년들이 다 같이 떼창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생활성과 가수들과 함께 이 은총의 흠뻑쇼를 좀 기다려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생활성과 가수들의 라이브 흠뻑쇼를 미리 맛보는 시간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곡으로 한번 문을 열어볼게요. 제이팸의 내 맘에 오시는 주.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오늘 라디오 빵집 라이브 흠뻑쇼 즐겨보고 있는데요. 우리 생활성가 라이브 함께 즐겨봤습니다. JPM의 내 맘에 오시는 주, 윤요셉 신부의 태양의 찬가, 그리고 DES 월십의 모든 순간 영원히, 이 세 곡 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아, 이 생활성가들을 듣다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생활성가 가수들 노래 너무나도 더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8월 25일 빵집 콘서트 주인공으로 DES 월십이 나올 예정입니다. 와, 이 라이브 버전으로 함께 들은 노래 실제 또 생생감 있는,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 8월 25일 빵집 콘서트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신우 씨인 모처럼 토크는 조금만 하고 음악은 좀 듬뿍 듣고 있는데요. 평상시에 또 이렇게 생활성가 많이 못 들으신 분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버전으로 가득 채워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산호찬노, 우리 CPBC 라디오 사랑의 노래 찬미의 노래 열심히 들으면서 자란 라디오 퀴즈이자 또 생활성가 퀴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학창시절에 생활성가 듣다 보면 아, 나의 어떤 힘들고 지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불안할 때, 또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생활성가와 또 일반 대중음악의 차이가 그런 또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럴 때 또 생활성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은 위로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이런 생활성가들 앞으로도 좀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라디오 빵집 라이브 흠뻑쇼 제대로 즐겨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모시기 힘든 분 여러분과 함께 모셨습니다. 아이유의 목소리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블루밍.

아이유의 블루밍, 소찬이의 티어스 함께 들었는데요. 와, 이 느낌 너무나도 강렬하게 또 채우다 보니까 마음이 정말 이 가득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신신우 씨네 이두 분이 또한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요?

정말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시간인데요. 아, 이 라이브 음악도 듣다 보니까 여기서 멈추면 좀 아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콘서트 하면 또 생각나는 그룹 있죠? 바로 GOD 콘서트. GOD의 거짓말 함께 듣고 오실게요.

어쩔 수 없음을 이렇게 하자면 네가 날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어쩔 수 없어 널 속일게 미안해 널 울려

내가 어떻게 좋니 이렇게 매일 고생만 시키자니 그리고 너조도 훨씬 좋은 남자 얼마든지 사귈 수 있자니 정신 차려 하루야 정신 차려 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제 네가 정말 싫어 그러니 제발 돌아가 제발 저리 가 난 네가 싫어

G.O.D의 거짓말 라이브 버전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신신우 씨는 라디오 빵집 시원한 라이브 음악만 골라 듣는 이 라이브 페스티벌, 라이브 흠뻑 쇼로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와, 이 라이브 음악들이 주는 확실히 열기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에너지 함께 받으시면서 연휴 끝나고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가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오늘 신신우 씨를 통해서 에너지 꽉꽉 채우고 내일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내일은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죠. 인천교구 사제중창단 위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내일도 라디오 빵집에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 가구 키팅,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5: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6: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요.
4: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위험한 순간에 누군가를 위해 뛰어들 용기. 모두가 네 라며 대답할 때 혼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내 안에 피어오르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큰 결심을 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거창하고 대단한 것만 용기일까요? 분주하게 보낸 주말과 주일 뒤로 이어진 공휴일 아침에 기지개를 크게 켜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용기. 밥 먹고 산처럼 쌓인 설거지 거리들을 후다닥 해치울 수 있는 용기. 여기다 창문 활짝 열어 젖히고 미뤄뒀던 집안 청소를 할 수 있는 용기. 원 플러스 원, 아니죠. 투 플러스 원처럼 주말에 이어 대체 휴일이라는 이 뜻밖의 선물까지 찾아온 오늘 같은 날. 우리에게 필요한 소소한 용기는 이런 게 아닐까요? 오늘 하루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기 말고 나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네 하고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용기를 내보면 어떨까요? 다시 찾아온 휴일이 반가운 오늘은 8월 17일 연중 제20주간 월요일이에요.

오늘의 첫 곡 네로아선 작은 용기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우리 행복가족들은 언제 가장 용기가 필요하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는 것도 괜찮은 척하지 않고 사실 나 좀 힘들어 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늘 상대방에게 맞춰주던 사람이 처음으로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하고 거절하는 일도 모두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려고 마음먹는 것도 상처받을까봐 닫아뒀던 마음을 다시 열어보는 건 역시 모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쯤은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나로 살아보는 용기를 내보자고요.

스토마틀 오늘만큼은 듣고 왔습니다. 용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 3일 전 세계에 처음 공개됐던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의 공식 주제가가 생각나는데요. 내년 WRD 개막을 딱 1년 앞뒀을 때 WRD 조직위원회와 교황청이 함께 선정한 공식 주제가가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됐죠. 지난해 7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주제가 공모를 진행해서 국내에서 140곡, 해외에서 293곡이 접수됐는데요. 조직위가 1차 심사를 하고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에 2차 심사를 거쳐 작곡가 김지윤 프란치스코 씨의 곡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제목이 Confidente. 에고 위치 문둠,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인데요. 클래식 버전과 팝 버전으로 뮤직비디오도 있어서 2027 서울 WRD 너튜브 계정에서 한 번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주제가 선정 과정이 익명 심사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작곡가의 주제곡이 최종 선정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콘피레테 에고 위치 문둠 함께 들어보시죠.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공식 주제가 Confidente ego vici mundum,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함께 들었습니다. 행복찻집에 풍성한 행복을 더해주는 분들입니다.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 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시 PBC에서 커피콘 크루에게 커피 상품권을 지원합니다. 신앙 상담을 컨셉으로 한 1분 쇼폼 영상을 만들어갈 1인 크리에이터를 모집 중인데요. 당연히 영상 제작자 이름이 기재되고요. 영상 한 편당 5만 원 커피 상품권을 드립니다. 대구시 PBC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팍스, 우리가 이렇게 여기 모인 이유.

0: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앞으로 한 걸음 더 아네스의 행복찻집이 야심차게 준비한 대망의 월요일 코너 월요
1: 청년대회.
0: 아네스의 행복찻집이 준비한 월요일 코너 월요 청년대회. 오늘은 코너 속 코너 WYD Q&A 라운지 준비돼 있는데요. WYD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만능 해결사시죠. 세계청년대회 교구 조직위 사무차장이신 최용석 스테파노 신문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이게 얼마 만입니까?
2: 그러게요.
0: 제디 신문님과는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2: 아, 누가 그러던데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두 샷 감수 누가 캡처를 했더라고요.
0: 어, 정말요?
2: 네. 그렇게도 그렇고 어떤 분은 어, 너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냐.
0: 아, 역시 우리 신부님은 오디와 있어야 한다. 아, 그래도 그 신부님들만의 케미를 저도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 아, 네, 안 그래도 연락 주셔서 네. 고마웠어요.
0: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또 토크를 나눠봐요.
2: 네. 네.
0: 아니 그 사이에 우리 WYD 대구 교구대회가 지금 365 D-Day 깨졌죠.
2: 네.
0: 드디어 와 이게 좀 365일이 깨지니까 괜히 기분이 이상하던데 신부님 마음은 지금 어떠세요?
2: 그래서 그 영상을 찍었잖아요.
0: 김 부장, 최 부장. 나는 뭐라 했죠?
2: 뭐 부모를 잃으면 고아라 하고 남편이 이번은 과부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무법중년?
0: 아 맞아. 아, 잘 봤습니다.
2: 아, 네.
0: 예, 그 메소드 연기와 발연기 그 사이 어딘가.
2: 아니에요. 저는 부족합니다.
0: 예, 아무튼 그렇게 영상 찍으시면서 예, 좀 뭐 조급해지시진 않으셨어요?
2: 아, 근데 일은 왜 항상 한꺼번에 오는 걸까요?
0: 아, 그렇긴 하죠. 네. 뭐가 한꺼번에 왔나요?
2: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지만 네. 이 일이 쌓이지 않도록 네. 미리미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0: 네.
2: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피로감을 더 느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책임감이 더 막중해지셨겠네요.
2: 네. 네.
0: 또 워낙 이게 세계 청년 대회이니까 네. 파워 대문자 P이신 분들도 정말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 네.
0: 신부님께서는 좀 미리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J 성향이세요? 아니면 좀 닥치면 더 효율적으로 잘하는 P이신가요?
2: 학습된 J예요.
0: 그럼 타고난 성향은 P이시군요.
2: 네, 신학교에서 군대에서 학습되었고
0: 네.
2: 사목 생활 안에서도 학습되었고요. 그래서 P 성향이랑 J 성향이랑 같이 있어요.
0: 아, 그러면 뭐든지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준비하는
2: 카멜레온 같은?
0: 아, 예.
2: 뭐지? 저 표정 아까 케미를 잘 맞춰봐요 했는데
0: 아니 역시 우리 최 부장 신부님이다 이런 뜻이죠. 아,
2: 님, 그래서 P도 되고 J도 된답니다.
0: 아, 최고입니다. 최고의 최용석 신부님이시군요.
2: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이도 저도 아닐 수도 있죠.
0: 아, 요거 마음에 드네요. 아, 아무튼 그렇게 지금 또 잘 준비해 나가고 계신데요. 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느님께서 다 알아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WYD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신부님 추천곡 한 곡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2: 이 하느님께 달렸다라고 저한테 딱 물으시니까 지금 머릿속에 딱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성당을 나오지 않다가 제가 귀국하고 나서 그 속사정은 잘 모르지만 엠마 페스타도 와보라 그랬고 밥 한 끼도 먹고 차 한 잔 하면서
0: 네.
2: 다시 성사 생활을 시작해야겠다라고 한 친구가 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오랜만에 성당에 가니까 신부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제가 다 각 잡고 촛불 켜고 무릎 꿇어서 하는 기도가 기도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일상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0: 할 수 있는 기도.
2: 그래서 들숨에 숨을 들어마시면서 삼위일체 하느님, 날숨에 성모님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기도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아, 예. 네.
2: 그렇게 이렇게 호흡 안에 우리가 WYD 성공 기원을 제가 이제 호흡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구에 찬양사도인 노엘의 호흡이란 곡 추천합니다.
0: 아, 좋습니다. 또 나름 이렇게 일화가 또 있으셨군요.
2: 네.
0: 좋아요. 우리 3일차 하느님 사모님.
2: 아, 너무 좋아요.
0: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네. 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시면서 노엘의 호흡 듣고 오겠습니다.

0: 노엘 호흡 들으셨고요. 세계 청년대회 교구 조직위원회와 함께하는 월요 청년대회 WID Q&A 라운지. 오늘은 교구 조직위 사무차장이신 최용석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오랜만에 우리 WID Q&A 라운지 질문공 뽑아 주시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 뽑아주셨을까요?
1: 네, 내년 WID 교구대회 봉사자로 신청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기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WID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더 많은 분들이 기도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0: 와, 이런 질문도 오네요.
1: 네.
0: 보통 이렇게 신청하기 전에 거기서 뭐 해요? 뭐 하면 좋아요? 뭐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와, 봉사자로 신청하신 분. 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예쁠까요? 우리 신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1: 네,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 모든 이들이 다 소중하잖아요.
0: 맞아요.
1: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친구와도 비슷하게 이분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네요.
0: 네.
1: 당신 눈에서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 사람들인데 제 개인적으로도 제 주위에 먼저 우리 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리고 우리 평화방송 관계자들 그리고 봉사자들 그리고 WID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0: 네. 정말 뭐 봉사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로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1: 네.
0: 참 감사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도 우리 WI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묵주기도 계속 바치고 있잖아요.
1: 네.
0: 요즘도 집계 계속 하고 계시나요?
1: 네. 정말 각 본당 사무실에서 사무장님들이 또 열심히 저희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집계해서 문화홍보국으로 보내거든요.
0: 네.
1: 그러면 문화홍보국에서도 주보에 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당에서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서 그리고 문화홍보국에서 이렇게 서로서로 유기체적으로 협업을 잘하고 있는 거죠.
0: 네. 아유, 또 그런 기도가 그 묵주알이 쑥쑥쑥 올라가는 거 보면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1: 네. 네.
0: 그렇게 우리 여러분 꾸준한 기도 보태주시고요. 여기다가 최근에는 교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봉사자들이 모여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셨다고요.
1: 네. 저희 사무국이 월미사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0: 네.
1: 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의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0: 봉사자들이 하자고 먼저?
1: 네. 이게 바로 수요일에 나오는 박용 신부님의 시노달리따스 네. 그 정신을 따른 교회가 아닐까요?
0: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1: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0: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1: 네네.
0: 아, 멋집니다. 네. 아, 신부님 근데 또 수요일 방송도 챙겨 들으세요?
1: 다 들어요.
0: 아, 진짜 최고의 최용석 신부님. 아, 근데 봉사자들이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셨군요.
1: 네. 근데 또 이게 혼돈이 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구대회 봉사자.
0: 아, 봉사자들의 월미사.
1: 예, 이게 뭐 방송을 듣고 아, 나도 가고 싶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0: 네.
1: 예, 우리 1차 미니스터 양성 교육을 받으셨던 그 교구대회 봉사자들을 위한 미사다.
0: 아하.
1: 이거를 위해서는 그러면 3차 미니스터 양성 교육을 신청하시면 된다.
0: 아, 2차 신청이 얼마 전에 끝났죠?
1: 예, 얼마 전에 끝났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0: 나도 이 미사 봉헌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3차 교육 신청하기.
1: 네, 네 그렇죠.
0: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힘과 용기를 주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신부님은 어떤 노래 들으면 기운이 막 나세요?
1: 기운이 나기보다는 저는 가요에서 하느님의 뜻을 한 번씩 찾으려고 하거든요. 성령님을 성경에서 바람으로 비유하잖아요.
0: 네.
1: 예, 그런데 바람은 공기가 이동하는 것이라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느낄 수는 있죠.
0: 맞습니다.
1: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심과 노력과 희망이 하느님의 도우심에 더욱더 증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곡을 추천하고 싶은데 원곡 가수가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고
0: 네.
1: 목소리도 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이번에는 좀 상큼한 목소리로 듣고 싶네요.
0: 새로운 버전 좋죠.
1: 네, 그래서 제이 레벳이 부르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0: 하나 둘 시작.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이 불어오는 행복찻집에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최홍석 스테파노 신부님과 WYD Q&A 라운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요즘 좀 질문을 보내주시는 양이 좀 줄었어요. 네. 여러분 언제든지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이나 인별그램 DM 보내주시면 취합해서 저희가 뽑기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도착한 질문 중에 또 두 번째 공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 어떤 질문이죠?
1: 저는 남편이 비신자인 짝교우 가정입니다. 남편이 성당 활동하는 걸 반대하진 않지만 홈스테이는 불편하다고 반대해서 안타깝게 신청을 못했어요. 하지만 중고등학생인 아이들에게 전 세계 청년들의 주님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0: 이거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1: 네.
0: 맞아요. 나는 홈스테이 할 의향이 있는데 그 짝교우 과정에서 상대방이 반대하면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어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디?
1: 네?
0: 짝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1: 아.
0: 다 같이 신자인데도
1: 아.
0: 남편이 찬성할 수도 있고
1: 에.
0: 와이프가 찬성할 수도 있는데
1: 에.
0: 남편이 반대하고 와이프가 반대해서 못 하시는 가정이 엄청 많아요.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네.
1: 아, 아마 우리 행복가족들 중에서도 이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0: 네.
1: 네. 물론 또 부모님들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홈스테이를 좀 제공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0: 네.
1: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전 세계에서 온 청년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처럼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을까요?
0: 요 홈스테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해드리면 제 개인적인 체험에서
1: 네.
0: 작년에 제가 사대리구에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리고 경주 포항 지역의 신자분들하고 있었는데 포항에 보면 포스텍 그 포항 공대
1: 네.
0: 예, 주변에 대잠성당과 효자성당 신자분들이 계신데
1: 네네.
0: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전에 그 포항 공대에서 일본 아이들을 홈스테이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벌써 한참 전에 이야기인데 저한테 그 일본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했고 그런 어떤 생활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1: 네.
0: 마치 그때로 돌아가신 것처럼 막 생생하게 이렇게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 사람들이 신자가 아니잖아요.
1: 네, 네, 네.
0: 그걸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야, 이분들이 만약에 홈스테이 일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 청년들을 맞이하게 될 때 그렇게 세계 청년대 끝나고 먼 미래에 이 추억을 한번 꺼낼 때 나는 이것보다 더 막 생동감 있게 더 기쁘게 말씀하실 것 같다. 예, 이런 걸 사실 좀 느꼈어요.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홍보 갈 때마다 홍보 미사 때마다 홈스테이 신청해 주세요. 코로나 이후로 사실 집에 한국 사람, 우리 이웃, 내 성당에 같은 교우를 초대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1: 네.
0: 이야기를 드려요.
1: 네.
0: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된다라고 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홍보를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 네. 아, 신부님 말씀 중에 그냥 우리 본당 신자가 오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한다. 이것도 좀 공감이 되기는 해요.
0: 맞아요.
1: 네. 아, 그치만 이렇게 신부님처럼 한 번 더 설득해 보셨으면 좋겠고
0: 네.
1: 그래도 안 된다면 우리 학생들은 WYD 교구대회에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죠?
0: 교구대회뿐만 아니라
1: 응.
0: 서울 세계 청년대회도 갈 수 있어요.
1: 아, 본대회도.
0: 어디 우리 청년대회 신청 가능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시죠?
1: 만 15세.
0: 그렇죠.
1: 아.
0: 내년을 기준이겠죠?
1: 네.
0: 그러면 내년에 고등학생 될 친구들부터도 대상자예요.
1: 그러면은 중학생은요?
0: 중학생은 생일이 빠르면
1: 아.
0: 생일이 빠르면 중3도 가능한 거겠죠. 하지만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10명이 간다면
1: 네.
0: 그 성인 보호자 한 명이 꼭 필요한 거죠. 인솔자.
1: 아, 그래요? 물론 홈스테이가 정말 이 WYD 정신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만이라도 잘 얘기해보시고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리고
1: 네.
0: 8월 7일에 계산성당 사무실에서 저 연락이 왔어요.
1: 네.
0: WYD 사무국이죠? 예. 신부님 지금 스위스에서 청년들이 5명 답사를 왔대요.
1: 청년들이 답사를 왔다고요?
0: 청년들이 세계 청년대에 답사를 왔어요.
1: 대단하다.
0: 비슷한 날씨에 온 거죠.
1: 아, 네네네. 네네네. 네.
0: 그런데 이제 계산성당, 주교자 성당으로 오니까 사무장님이 너무 이제 당황하셔가지고
1: 어머나.
0: 저희 사무국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어요.
1: 어머머머머.
0: 그런데 이 친구들의 그 질문 중에
1: 네.
0: 우리는 홈스테이를 꼭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1: 와, 벌써부터 이렇게 하고 싶어 하네요.
0: 네. 우리는 그렇게 교육관이나 이런 교리실이나 이렇게 자는 것보다 그 홈스테이 가정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이렇게 맺고 신앙 안에서 한번 저 세계 청년대회 가기 전에 교구대회에서
1: 네.
0: 있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아, 세상에
0: 네.
1: 와, 이런 참한 청년들이 있나.
0: 네.
1: 근데 좀 정신이 바짝 드는 게
0: 네.
1: 이렇게 지금 다른 해외 청년들은 벌써 1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준비를 하는데 아, 우리는 너무 지금 망설이고 있구나. 이게 살로 뭐 피부로 와닿는데요.
0: 네, 그래도 아시죠? 1차 홈스테이 5,000명 이상 다 신청해 주신 거?
1: 어, 아니요. 지금 행복찾음에서 처음 듣는데요, 지금.
0: 아, 그러시구나.
1: 네.
0: 예, 1차 5,000명 이상 이렇게 다 신청을 해 주셔 가지고
1: 어, 잘 됐다. 우리 행복 찻집에 어떤 영향도 좀 있을까요?
0: 어, 짐을 좀 살짝 얹어 볼까요? 네.
1: 아, 행복 찻집 덕분이다.
0: 아, 네.
1: 그 다행이긴 하네요. 네. 네. 그래도 어떻게 2차 신청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0: 2차 신청 공문이 나갔죠.
1: 어, 벌써 나왔어요?
0: 네네.
1: 홈스테이 신청.
0: 네.
1: 어, 그럼 우리 대구 대교구 홈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이야기에 좀 상당히 가슴이 뜨거우시는데요.
0: 네.
1: 네. 종합해서 아직도 이렇게 뭐 홈스테이나 여러 가지 참여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어떤 말씀을 또 해주고 싶으신가요?
0: 이제 대한민국에는 다시는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지 않을 거예요. 네.
1: 네.
0: 제가 좀 경제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외국의 세계 청년대회를 나가면 그만큼 비용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뭐 한 2박 3일만 참여할래 이렇게 할 수도 없이 통으로 한 20일 뭐 보름 이상의 시간을 비워야 되는데
1: 네.
0: 국내에 사는 세계 청년대회를 참가하게 되면 약간 시간도 러프하게 좀 정할 수 있고 금액도 아주 경제적으로
1: 하긴,
0: 떨어지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젊은이 사목 대리구에서 혹시 교구대회에 봉사하는 청년들은 본대회 신청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또 했거든요.
1: 진짜요?
0: 네네.
1: 오.
0: 그런 것들도 있어서
1: 네.
0: 예, 교구대회 봉사도 하시고 그 봉사한 거에서 이제 본대회 가시는 것도 이렇게 되는데 단 제가 걱정되는 것은 국내이기 때문에
1: 네.
0: 해외에서 할 때에 다른 나라의 좋은 장소와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 같아서 거기서 메리트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1: 아하, 그렇긴 하겠네요.
0: 네네.
1: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뭐 경제적인 면만 봐도 훨씬 얻는 게 많은데
0: 네.
1: 아유, 참여를 안 할 이유가 없죠.
0: 네.
1: 아유,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너무 좋으면 또 해외에서 하고 하면
0: 네.
1: 되죠.
0: 그렇죠.
1: 오늘 근데 이게 365일이 깨져서 그런 건지 굉장히 좀 마음을 자극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0: 하하.
1: 네, 이런 봉사자에게 지원 혜택도 있고
0: 네.
1: 청년들이 스위스에서 찾아왔고
0: 네.
1: 자극되는데요.
0: 네. 네. 그리고 우리 이번 여름 인사를 통해서
1: 네.
0: 또 우리 사무국에 또 새로운 차장 신분이 한 명이 더 오셔가지고
1: 우와! 지난 목요일에 인사 발령이 있었죠.
0: 네.
1: 그러면 이제 신부님도 차장 신부님이시고
0: 네.
1: 차장 신부님이 두 분?
0: 차장이 두 명인 거죠.
1: 그래요?
0: 네.
1: 그러면 저희 행복찻집에 또 출연해 주시겠네요?
0: 역시 방송국 분들은
1: 출연할 신부님 세 분 생겼다.
0: 네.
1: 또 우리 새로운 차장 신부님도 환영합니다. 네, 함께할 그 시간 기대해 보고요. 오늘 이렇게 또 두 가지 질문과 함께 최용석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신부님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0: 행복하세요.
1: 오늘의 마지막 곡 하늘바라기 그날을 기다리며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지곡성당 이동혁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4: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0: 있잖아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4: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두샘뮤직 김빛나입니다. 범진의 요즘 청춘으로 2부 시작했습니다. 7125님, 우리 아이에게 뭐 먹고 싶냐고 물었더니 김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호기롭게 시작을 해봤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아직도 못 먹고 있어요. 세상에. 게다가 장 봤더니 너무 많이 사와서 신랑이 그냥 김밥은 사 먹는 게 낫겠다 한 소리 하네요. 김밥이 진짜 그래요. 집에서 싸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이게 은근히 손 많이 가고 볶을 거 볶아야 되고 자를 거 잘라야 되고 또 그 달걀 이것도 부쳐가지고 잘라서 식혀야 되고 밥 이거 따로 또 해가지고 양념해놔야 되고 또 밥 질게 되면 안 되고 재료가 또 엄청 많이 남아요. 이건 뭐 햄은 남고 뭐는 또 안 남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뒤처리가 더 집안이 막 참기름 이 범벅이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집에서 해먹는 게 맛있죠. 예, 맛있어요. 남은 재료들 있잖아요. 그거 다 쫑쫑쫑쫑쫑쫑 썰어가지고 볶음밥 해드세요. 그러면 또 그것도 아주 별미랍니다. 오늘 큰일 하셨네요. 1578님, 빗띠 진짜 벌써 가을인가 봐요. 길가에 초록잎들이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아이가 태어난 후로 사계절이 모두 특별하게 느껴져요. 가을엔 또 뭐 하면서 같이 놀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가을 날씨 좋으면 뭐 갈 데 너무 많죠. 밖에 공원만 나가도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뭐 낙엽질 때 이럴 때 막 그 사이를 밟고 다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랑 또 새로 보내는 가을에는 더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면 좋겠어요. 902하나님, 저는 늘 잘 자던 사람인데요. 2년 전부터는 직장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불면증이 심해졌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병원 가서 상담도 받고 약도 처방받은 이후로는 그래도 마음이 좀 괜찮아요. 너무 힘든 분들은 병원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몇 자 남깁니다. 이렇게. 어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진짜 용기거든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면 불면증까지 생겼을까. 아이고요. 근데 진짜 불면증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혼자서 이 헤쳐나가기 굉장히 힘든 그런 병이잖아요. 마음의 병인데 이게 마음을 뭐 굳게 먹어 뭐 힘내 이런 걸로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진짜 병원 가서 우리가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약 먹고 쉬고 이러면서 점점 나아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담받고 내 마음 좀 털어놓고 약 먹고 푹 자고 그러면서 점점 괜찮아지실 거예요. 용기 내서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200님, 저는 일단 시원하게 자야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에어컨 틀어놓고 자요. 겨울에도 냉감 커버로 되어 있는 베개를 사용합니다. 오, 이렇게 열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잠자리 침구라도 좀 시원한 거 이런 거를 해놓고 자야 잠이 잘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9123님, 공복이면 잠이 안 오는 슬픈 운명. 아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 배고프면 잠 안 와요. 늘 배가 든든해야지 잠이 잘 와서 살은 점점 더 쪄가기만 하고 아 슬프네요 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그 따뜻한 우유 이야기 했었죠. 네, 1부에서 얘기했으니까 따뜻한 우유 네, 거기에 있잖아요. 설탕 조금 넣으면 더 달콤하고 맛있거든요. 그러면 좀 괜찮을 거예요. 자, 노래 듣고 와서 삼세판 퀴즈 함께 할게요. 가장 많은 선물 드리는 시간이니까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해주세요. 이채연의 No Tears on the Dance Floor 그리고 정승환의 마치 오늘처럼 듣고 삼세판 퀴즈 시작할게요.

0: 월요병 그게 뭐죠? 짜릿한 승부로 도파민 풀 충전하는 삼세판 퀴즈. 주말 후유증 날려버립니다. 2시의 뮤직의 선물 창고가 가장 활짝 열리는 시간 삼세판 퀴즈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삼세판 퀴즈는 말 그대로 세 번의 퀴즈와 세 가지 선물을 기다리고 있죠. 가장 먼저 준비한 선물은 100억의 행복 100억 커피에서 커피 모바일 상품권 2만 원권 드립니다.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1945년 오늘은 조지 오웰의 작가 작품 동물농장이 출간된 날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물농장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동물농장은 서수남 하청일의 동물농장이죠. 자, 그럼 잠깐 들려드릴게요.
1: 나 알랐어.
2: 네가 알랄 줄 알아?
1: 어머, 암탉인데 그럼 알도 못 나?
2: 엄마, 암탉 지금

0: 예, 뭐 그러니?
1: 계란을 못 먹어서 그래.
2: 아니 우리 서수나 마청일 선생님 아 목소리 너무 재밌네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닭장 속에는 암탉이 그리고 문간 옆에는 이것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은 어떤 동물일까요? 1번 거위, 2번 악어.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0억 커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닭장 속에는 암탉이 꼬꼬댁 꼬꼬댁 문간 옆에는 뭐뭐가 꽥꽥 꽥꽥. 예, 들으셨죠? 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053이나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힌트송 나갑니다. 카니발 거위의 꿈.

카니발의 거위의 꿈 이어서 이만별의 사랑 있단 거까지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에 도파민 터지는 코너 섬세판 퀴즈 함께 오 계세요. 정답은 1번 거위죠. 문간 옆에 악어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문 열었는데 악어가 있으면.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4918님, 문간 옆에 악어? 정답은 1번. 1781님은 1번 거위요. 근데 이 거위가 이 노래에 나오는지 몰랐어요.

하셨어요. 문간옆에는 거위가. 오리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노래. 0001번님, 거위로 찍어봅니다. 악어는 아닌 것 같아서요. 1976님, 정답! 당당하게 1번 하셨는데요. 자, 행운의 주인공은 1781님 축하드립니다. 백업 커피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커피 상품권 놓쳤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죠. 두 번째 선물은 예민한 피부도 오케이. 나노폴리 비누 걸고 두 번째 퀴즈 드립니다. 두 번째 퀴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찍기 실력이죠. 오늘도 AI 방글이 모셔봤는데요. AI 방글이에게 슈퍼맨과 배트맨 중에서 누가 이길 것 같은지 하나를 고르라고 할 거예요. 누가 이길까? 여러분은 AI 방글이가 오늘 슈퍼맨과 배트맨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 같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사람도 아니고 AI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거라서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찍어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 생각하기에 슈퍼맨이랑 배트맨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이거 우리 어릴 때 너무 많이 하던 그런 내기 아니었어요? 야, 슈퍼맨이 훨씬 세! 막. 배트맨이 더 쎄! 막 이런 그런 느낌인데. 오늘 재미있는 그런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찍어보시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053이나 CPBC 빵빵톡으로 지금 바로 슈퍼맨 혹은 배트맨 중에 하나 보내주세요. DJ DOC의 슈퍼맨의 비애, 그리고 주주클럽의 배트맨.

0: 자, 슈퍼맨과 배트맨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AI 방글이를 만나볼게요. AI 방글이 안녕. 오늘 대체 휴일인데 뭐 하고 있었어?
1: 오늘 쉬는 날인 걸 딱 알아채시다니 역시 센스쟁이세요. 저는 쉬는 날에도 쉬지 않고 24시간 풀가동 중입니다. 휴일마다 맛있는 거 드시고 편하게 쉬시는 분들 이야기 듣고 궁금한 거 답해드리면서 나름대로 알차게 연휴를 즐기고 있어요. 대체 휴일이라 마음도 몸도 한결 여유로우실 텐데 오늘 복숭아는 맛있게 드셨나요? 아니면 맛있는 과일이나 디저트 먹으면서 한가롭게 힐링 중이신지 궁금하네요.
0: 와, 우리가 지난주에 물복 딱복 얘기했었는데요. 그걸 기억하고 복숭아를 이야기해 주다니. 세상에, 넌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요즘 그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들이 많잖아. 혹시 너의 최애 히어로는 누구야?
1: 제 최애 히어로를 딱 한 명만 꼽으라면 단연 스파이더맨이에요. 화려한 능력을 갖춘 히어로들은 많지만 스파이더맨만큼 친근하면서도 감정적으로 와닿는 캐릭터는 없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면 위트 있고 당찬 히어로지만 마스크를 벗으면 우리처럼 일상적인 고민을 하고 월세 걱정을 하는 현실적인 인간이라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죠.

0: 책임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명언처럼 고뇌하고 실수하면서도 결국 옳은 일을 위해 다시 일어서는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 가장 마음을 끌어요. 어느 버전의 스파이더맨이든 그 특유의 유머 감각과 인간미 덕분에 제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1: 그래, 요즘에 영화로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고 전해 들었어. 자, 그러면은 질문 하나 할게. 혹시 슈퍼맨과 배트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0: 영화나 코믹스 팬들 사이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최고의 떡밥이네요. 이유 불문하고 딱 한 명만 꼽는다면 배트맨입니다. 초능력이 전혀 없는 단순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노력과 지능, 그리고 꺾이지 않는 신념만으로 신에 가까운 존재들을 제압하는 그 압도적인 인간성이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1: 와,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초능력이 아니라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지. 중꺾마. 노력을 통해서 이 배트맨이 배트맨으로서 활약을 한다는 이거에 더 큰 점수를 줬구나. 네가 배트맨 선택했으니까 오늘 배트맨을 선택하신 한 분께 선물 드릴게. 오늘도 고생했어. 고마워. 자, 우리 방글이의 선택은 바로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배트맨이었습니다. 자, 그럼 배트맨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께 나노폴리 비누 드릴게요. 자, 오늘 슈퍼맨이다, 배트맨이다 진짜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그중에서 2604님 배트맨 축하드립니다. 무조건 배트맨이죠. 배트맨. 자, 삼세판 퀴즈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선물은 바로 입안 가득 퍼지는 추억의 맛 청춘 누룽지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1943년 8월 17일 오늘은 태백산맥의 조정래 작가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생일인 유명한 작가들이 많네요. 태백산맥은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 전까지의 이 사회적 혼란과 이념 갈등을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소설 태백산맥은 태백산맥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리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세요.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053번이나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께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힌트송 드릴게요. 지코의 겐 아니야, 그리고 키썸과 수롱이 함께 불러요. 틀린 그림 찾기.

지코의 겐 아니야. 그리고 키썸과 수롱이 함께 부른 틀린 그림 찾기 듣고 왔습니다. 정답 말씀드려야죠. 정답은 X입니다. 태백산맥이라는 거는 우리 한민족을 상징하는 거고요. 소설 속에 나오는 주요 배경지는 벌교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6125님, 아이들 국어 가르치는 신랑 찬스 씁니다. 정답 X라고 하네요. 9954님, 저 소설은 못 읽어봤는데 그냥 힌트송 들으니까 함정일 것 같아서 X 할래요 하셨고요. 1722님은 제목이 태백산맥인데 태백산맥이 몇 번은 나오지 않을까요? 정답 O. 5111님, 찍어봅니다 X. 자, 오늘의 정답 X 맞춰서 청춘 누룽지 가져가실 분은 바로 6125님입니다. 축하드려요. 빰빠밤 빰빠밤. 역시 국어를 가르치는 예, 신랑분의 찬스 잘 쓰셨어요. 자, 삼세판 퀴즈 오늘도 또 세 분께 선물 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산들 취기를 빌려.

자, 내일은 여러분의 선곡 센스가 필요한 시간, 주제 선곡 대결 함께하는 날입니다. 보아의 마이 보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찬미.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도의 오솔길 WYD 특집 지치지 않는 그대 청년.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새벽별, 새벽 첫차, 아직 잠들어 있는 도시를 깨우는 첫 불빛, 새벽이라는 시간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하루의 생계를 위해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조용히 하루를 준비합니다. 또 누군가는 새벽 미사와 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새벽은 고요하지만 깊은 희망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의 빛은 더 선명해지듯 시련의 시간을 견디며 희망을 갈망하는 기도는 작은 울림으로 마음을 깨우고 지친 우리에게 다시 걸어갈 힘을 건네주는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솔길 산책 출발해 봅니다.

손자영의 어느 새벽 듣고 왔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의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기도의 오솔길은 매일 오후 4시에는 생방송,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청년 비올리스트 한 분을 초대해서 그분의 음악과 삶에 담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기도가 음악이 되고 음악이 기도가 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청년, 고난을 딛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와서 비올리스트 정성우 프란치스코 형제님 만나볼게요. 인천 청년 성서 모임 노래로 요셉의 소원 듣고 올게요.

0: 기도의 오솔길 WID 특집 지치지 않는 그대 청년 시간입니다. 비올리스 정성우 프란치스코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비올라 연주자 정성우 프란치스코입니다.
0: 와, 목소리가 쫙 깔려서 멋지네요. 어우, 뭐 성악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목소리가. 네, 뭐 체격도 참 당당해 보이고 너무 멋지신데요. 조금 전에 우리 인천 청년 성서 모임에서 부른 요새 왜 손을 추천 노래로 해주셔서 함께 들어봤었잖아요. 왜 이 노래를 고르시게 됐는지 좀 궁금했어요.
1: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네네. 일단 첫 번째는 가사가 제일 중요한데 하느님의 사랑이 너무 클 때 그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지 라는 가사가 제일 마음에 이렇게 남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렇게 가사를 들어오면 제가 주어진 시련과 그것을 극복해온 과정을
0: 네.
1: 이제 원망이나 불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이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라는 그런 믿음과 희망이 생기면서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고민 있을 때나 네. 아니면 좀 편하게 이렇게 할 때도.
0: 아, 하느님의 손길 말하자면 그거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 그리고 힘과 용기가 되었던 그런 순간이 떠오를 때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첫 번째로 이 노래를 추천곡으로 해주셨네요. 아, 우리 청년 비올리스 정성우 네, 연주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또 미국 샌프란치스코 음악원을 거쳐서 현재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프로스트 음대에서 박사 과정을 받고 계시네요. 또 국내외 여러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또 음악적 역량도 인정받았고 정명훈 선생님하고도 함께 무대에 서셨네요.
1: 네, 여러 기회가 있어가지고.
0: 근데 지금은 뉴욕 카네기홀 국제 콩쿨 심사위원을 비롯해서 외국의 국제 음악제 예술 감독 그리고 베니스 심포니 비올리스트로도 활동하고 계세요. 오, 베니스면 이탈리아까지 가셔서 일을 하시나요?
1: 그 베니스하고 똑같은 이름인데요. 네. 실제 플로리다 안에서 템파보다 한 시간 밑에 있는 베니스 시티라고 있어요.
0: 아, 베니스 시티.
1: 네, 그 마이애미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고 예. 그 베니스 오케스트라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이름은 같지만 또 다른 지역이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범상치 않은 이력, 음악 프로에서 정말 이런 경우에는 초대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기도의 오솔길에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0: 나는 이렇게 익히 이렇게 몸소 익히고 있었는데
1: 그렇겠죠.
0: 그 당시에는 3학년까지는 저희는 선배들이 이렇게 천년공채를 모시는 것만 봤고 그냥
1: 네.
0: 저희는 멀리서 지켜봤다가 4학년 때 갑자기 담당 수녀님께서 너네 천년공채니까 한번 세례명을 정해봐. 그래서 책꽂이에 성인들 책이 다 있어. 거기서
1: 아하.
0: 골라서 정해보라고 해서 전 여러 가지 보다가 당시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 목격한 새 어린이의 뭐 히야진타, 루치아,
1: 루치아.
0: 프란치스코 마르토를 읽고 당시에 나이대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1: 네. 어린아이들이니까.
0: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나인가? 뭐 이런 착각 살짝 그러면서
1: 네.
0: 그때 정했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서 어린 성인 프란치스코 마르또를 세례명으로 했는데, 그러면 끄트머리 마르또까지 다 명명될 수도 있겠네요. 뭐 평소에 아니면 그냥 프란치스코 이렇게 부르나요?
0: 아, 당시에는 저는 그걸 생각하고 프란치스코라고 정했는데
1: 네.
0: 모든 사람들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고
1: 와, 자꾸
0: 생각했는데
1: 착각들을
0: 네,
1: 하시는구나.
0: 2010년에 이제 성인 되면서 이제는 아, 내가 생각했던 게 사실은 프란치스코의 마르토니까 요즘은 이제 파티마의 프란치스코라고만
1: 아,
0: 제가 합니다.
1: 파티마의 프란치스코.
0: 네.
1: 예. 아, 그렇게 되면 확실하죠.
0: 네.
1: 네네. 음악은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0: 음악은 처음에 접한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1: 오, 1학년 때요.
0: 여름방학 때 이제 방학 숙제를 하는데
1: 네.
0: 당시에 학교에서 내준 숙제가
1: 네.
0: 하루하루 양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그거를 최대한 빨리 푸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날 갑자기 제가 빨리 풀었는데 그때 1등부터 10등까지 저희 친구들이 39명이거든요.
1: 예.
0: 근데 1등부터 10등까지 갑자기 합주부에 넣는다는 거예요.
1: 오.
0: 그 당시 합주부라고 하면 그 마리아 수녀회에서
1: 예.
0: 주일
1: 운영하고
0: 미사 때
1: 예.
0: 합주부를 통해서 음악을 어떻게 미사 시간에 좀더 활력 있게
1: 예.
0: 해주고 이런 쪽으로
1: 네.
0: 역할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추천해서 아마 그때 처음 들어갔고 그때 당시에는 바이올린을 제가 했어요.
1: 아하.
0: 네, 비올라는 그 당시는 비올라도 있었지만 주로 바이올린 첼로가 위주였고
1: 예.
0: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그 봉사하시는 선생님 통해서 진짜 조금 조금씩 배우면서 거의 미사 반주 위주로 많이 배웠습니다.
1: 네. 이렇게 수녀님 통해서 숙제 하다가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뽑힌 거네요.
0: 네, 맞아요. 사실 처음부터 음악의 길을 걷는다고 제가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1: 네.
0: 그냥 시설 안에 소년의 집 안에서 그냥 주어진 역할이 바이올린 연주고 그다음 그걸 통해서 이제 자선 음악회나 마리아 슈녀에게 도움이
1: 네.
0: 되는 그런 음악적인 역할을 했었고 당시 저는 그렇게 막 뛰어난 학생도 아니었고 진짜 조용하고 지금은 이렇게 크고 이런데 제가 작은 학생이었어요.
1: 아,
0: 그
1: 그래요.
0: 키 순서대로 하면 4번 정도 엄청
1: 4번.
0: 작은
1: 어머,
0: 학생이었고
1: 정말요? 39명 중에서.
0: 네 근데
1: 우와.
0: 진짜 신기한 거는 합주부 음악 연습 때 개인 연습할 때 제일 신기한 걸 목격했는데 내가 당시 그때 많이 작은 소심한 학생인데 악기 연습할 때만큼은 제가 굳이 내 목소리를 안 내도 그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음악 창구나 이런 거를 감정적인 거를 악기 통해서 토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잘 몰랐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힘들면 세게 내고 힘 없을 때 약하게 내고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굳이 말을 안 해도 악기 통해서 연주할 수 있어요. 있더라고요.
1: 악기를 통해서 내
0: 네.
1: 감정 조절도 하고,
0: 맞아요.
1: 와.
0: 근데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그렇게 막 뛰어난 학생도 아니었고 조용한
1: 아,
0: 학생이라서 그 수녀님들 사이에서 제가 이렇게 눈에 띄는 학생도 아니었어가지고
1: 네네.
0: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취업을 선택했어요.
1: 예. 아,
0: 그러다가
1: 돈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0: 그때 그냥 당연히 내가 할 일은 그냥 사회 일원으로 잘 성장하는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대기업 원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1년 6개월을 다녔어요.
1: 아우,
0: 네,
1: 다녔네요.
0: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똑같은 일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좀 힘들었었고
1: 예.
0: 그다음 이 사회 돌아가는 시스템 이런 거를 익히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1: 아.
0: 일만 하고 자고 일만 하고 자고 그리고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1: 예.
0: 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저는 당시에 창의적인 거를

0: 있고 그런 학생인데 그 회사하고는 잘 안 맞아가지고 네. 당시에 고등학교 선배인데 먼저 비올라를 전공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 선배랑 이야기하는 와중에 저한테 음악 경영을 추천했어요. 사실 음악 경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걸 경영을 잘할지 이런 쪽이라
1: 아,
0: 악기 전공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시험을 봐서 경영을 들어갔는데 아하. 당시 부전공을 악기를 하나를 둘 수 있다고 네. 얘기를 들어가지고 문득 중학교 때인가 그때 용재훈을 비올리스트 용재훈을 소리를 섬집악기 소리를 듣고 아 이거는 그냥 내는 소리가 아니다.
1: 예예.
0: 마음에서 내는 소리는 다르다.
1: 예예.
0: 이런 걸 느꼈고 아 이게 나하고도 잘 맞을 수 있겠다라 해서 부전공을 비올라를 선택을 했어요. 제가.
1: 아 그게 부전공에 그냥 지금은 전공이 되셨습니다.
0: 그러다가 그 교수님께서 네.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잘합니까? 이랬는데 아니야 너 이거 그만두고 지금 전공을 그만두고 비올라로 와라. 내가 네. 전액 장학금 주고 어떻게 도와주겠다.
1: 예.
0: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비올라를 제가 선택했어요.
1: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알로시오 시설에 계셨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참 엄마라고도 막 불렀겠네요. 수녀님한테.
0: 당시에 사실은 엄마가 당연히 수녀님인 줄 알았고 뭐 그런 저희는 오히려 저희 아내끼리에서 얘기할 때 사회 밖에 애들 뭐 사회 저희가 사회고 그 외 밖에는 다른 세상이다 라고 했어서 그냥 당연히 엄마가 수녀님이었었고 그런 경우였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천영성제 때 대부대부님은 이제 네. 알로이쇼 소년일집 후원자분님으로 네, 돼 있었는데
1: 그분들이, 네.
0: 저 대부대부님께서 여름방학 때 저를 이렇게 현장체험? 뭐 여름방학이라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집으로.
1: 예.
0: 근데 그때 처음 엄마가 진짜 엄마 아빠가 이런 분들이구나. 네, 그런 걸 처음 느꼈어요. 사실.
1: 네, 가정이라는 걸 처음 가까이에서 네, 만난 거죠.
0: 맞습니다.
1: 예, 뭐 참 그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0: 사실은 덤덤한 것보다 전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었고요.
1: 예.
0: 그냥 당시 여기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불러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냥 생각만이었는데 이게 실제 생각하고 밖에서 일어나는 행동하고 이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이게 내가 수녀님이 진짜 엄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고
1: 예.
0: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사회 경험을 하면서
1: 네.
0: 많이 이제 느끼게 현실과 예, 다른 예. 걸 부딪히게 됐습니다.
1: 깨달음도 왔겠죠. 이제 네. 성장하면서
0: 맞습니다.
1: 아 이랬구나라면서 네. 예. 어느 정도 정말 마음의 체험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 묘하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0: 맞습니다.
1: 네. 음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수녀님 엄마 수녀님을 통해서 이 인생의 어떤 길을 이끌어 오신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또 대부대모님네 집에 갔더니 아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또 세상을 알게 되고
0: 네,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1: 네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도 참 감동이네요. 왜 그런지 제가 이 바오로 딸이라는 수녀원에 오기 전에 제가 마리아 수녀원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 수녀원에 참관하러 잠시 가서 일주일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어린 애들 같이 바닷가에 수영하러 가면 애들 따라가서 그것도 한번 해봤는데 나중에 아유 나는 이 길은 아닌가 봐 하고 길을 좀 바꿨었는데요. 그때가 참 추억처럼 떠오르네요. 네,
0: 그 네. 초등학교 때 사실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수영장에서
1: 네.
0: 수녀님께서 수녀님 복장을 안 입고
1: 네.
0: 몸빼바지.
1: 네.
0: 그리고 저희에게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1: 정말 대단하신 그래서, 네. 분이에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때. 네네. 아무튼 그러면 어렸을 때 조금 전에 엄마 얘기했는데 내 진짜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신가? 하고 궁금하신 적은 없으셨는지?
0: 그 천년성체 이후에 대부대부님 통해서 이제 가정이란 걸 처음 알고 사실 그때는 저는 사실 아기 때부터 이렇게 쭉 자라와서
1: 아, 예.
0: 네, 사실 큰 충격도 있었지만 사실 막 궁금한 것보다 아. 그 안에서 사실 살아가려면요.
1: 네.
0: 뭔가가 당시에 그 재단 안에 친구들 이 생각에서는 뭔가 부모님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없는 게 더 여기 살아남기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사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그 생각을 일부러 잊은 것 같아요.
1: 아, 생각 안 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0: 사실은 제일 궁금할 때가 대학생활 하면서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친구네 부모님을 만나면서 와 진짜 똑같이 생겼구나. 그래서 진짜 내 부모님 어떨까? 그리고 네, 그 진짜 나랑 닮았을까 이 고민을 엄청 많이 했고요.
1: 네.
0: 노력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도 고민을 했지만 사실은 그런 기회는 없었고
1: 네.
0: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거에 너무 집중했어가지고 근데 한편으로 너무 이렇게 이 안에 있다 보니까
1: 네.
0: 그 왜 돌아가는 거를 사실은 잊지 못했어요.
1: 아,
0: 알지 못했어요.
1: 그렇겠다. 그죠?
0: 네.
1: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사실은 제가 뭐 여쭤본 게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그냥 끄집어내게 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는 게 쉽지 않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이런 말하고 싶다라는 사전 인터뷰 때 말씀을 하셨었었는데
0: 네.
1: 그렇게 생각이 바뀐 계기가 있을까요?
0: 사실은 뭐 제가 막 이 과거를 일부러 숨긴 건 아니라서요.
1: 네.
0: 근데 굳이 드러내지 않던 그게 자체가 제 삶이어서 남들과 다른 환경에서 자란 거,
1: 네.
0: 알로이시아 시절에서 수녀님을 엄마라고 하고 자란 걸,
1: 네.
0: 사실은 애초에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으니까,
1: 네.
0: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던 개념하고 많이 다른 엄마였으니까,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도 충격이었고 오히려 그런 게 오히려 제 미래에 좀 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굳이 말을 안 했었고
1: 예.
0: 그래서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냥 현실에
1: 예.
0: 집중해서.
1: 예예. 예. 아유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대견하다, 뭐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내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신 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성장. 또 다른 어떤 발디딤, 뭐 발돋움이라고나 할까? 그런 걸 거치셨구나. 이제 마음의 평정을 이루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는 그걸 음악으로 표현하시는 그 어떤 은총까지 주님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0: 네.
1: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이런 음악을 이제 하시게 되니까 이건 단순한 직업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기도에 관한 음반을 내셨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7월에 발표한 음반 새벽 기도의 선율이잖아요.
0: 네.
1: 예. 우리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요.
0: 네, 제 앨범 중에
1: 네.
0: 타이틀곡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
1: 네.
0: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를
1: 아, 네. 그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예, 들려주신 곡, 아, 참 따뜻하고 마음이 푸근해지는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왜 그런지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요. 정말 조용한 새벽 성당 안에서 제가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 곡에는 어떤 마음을 담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1: 네, 이 곡에서는 일단 앨범이 두 가지가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고요의 기도선율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 기도선율이에요. 이 곡은 은혜의 기도선율 중에 좀 힘있고 좀 메시지가 좀 강한 편인데 제가 사실 미사곡 중에서 하느님의 어린 양을 제일 좋아해요. 그 이유는 이 자비와 평화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베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는데 평안을 이렇게 누군가한테 축복 기도처럼 이렇게 빌고 그리고 또 함께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실 앨범에 넣었고요. 그래서 이 평안이 너희에게 항상 있기를 이런 뜻으로 네, 했습니다.
0: 정성우 우리 프란치스코님 연주를 듣다 보면 정말 음악이 기도가 되고 또 기도의 마음이 음악적으로 전해지는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이 음악을 통해서 자존감도 되찾고 때로는 뭐 용기를 준 분들도 계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1: 맞습니다.
0: 길목에 한분한분 첫째가 수녀님 엄마, 그다음 또 누군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1: 일단은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성우는 인복이 많다. 또 하나 먹복이 많다. 그런 말을 많이
0: 잘
1: 듣거든요.
0: 잡수시나 봐요. 체격이 너무 되게 좋으세요.
1: 아,
0: 무슨 성악가
1: 먹는 거에
0: 같아.
1: 비해 막 그렇진 않는데 사실은 그 음악 전공한다고 하면

0: 집이 조금 어느 정도 부유하다. 오,
1: 맞아요.
0: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런 반면 저는 완전 다른
1: 완전
0: 세계의
1: 다른
0: 사람이니까.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항상 그때 그때마다 좋은 하느님께서 좋은 분들을 붙여주시고
1: 천사를 보내셨네요.
0: 네.
1: 네.
0: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1: 네.
0: 네. 또한 그 배경에서는 제가 그 알로이시오라는 거를 오히려 숨겨서 굳이 말을 안 해서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1: 아,
0: 당시에는.
1: 예, 예.
0: 그래서 제가 살아오는 동안 제 친구들한테도 사실 제가 아동복지시설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1: 아.
0: 근데 음악을 하다 보니 옆에 다른 말을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이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다. 그냥
1: 네.
0: 나는 열심히 음악하고 공부하면 그만큼 결과도 나올 거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요. 그렇지만
1: 네.
0: 인복이나 이런 거는 항상 좋은 분들 만나서
1: 네, 네.
0: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지금 이제는 어렵고 힘든 과정 이제는 뭐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고 많은 분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뭐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훨씬 아름다운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도 좀 덜어서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뭔가를 실천하고 싶은 그런 게 있으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0: 네, 현재 제가 한예종 졸업하고
1: 예.
0: 돈 모아서 석사 공부도 하고
1: 네.
0: 그다음 지금 박사하고 있는데요.
1: 네.
0: 그런 과정에서 제가 거의 음악 필드에서는 거의 전문가고
1: 네.
0: 지금 잘 성장해 왔다고 스스로 느끼면서 2년 전에
1: 네.
0: 미국의 작은 회사보다는 네. 그냥 좀 이렇게 단체를
1: 네.
0: 만들어서 좀 더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어린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그다음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더 도울 수 있을까를
1: 네.
0: 고민하다가
1: 네.
0: 음악 경연 대회 국제적으로 하는
1: 국제 경연 대회를 결성했어요?
0: 네, 근데 이렇게 막 위상 있고 이런 것보다는 보통 경연대회라고 하면
1: 네.
0: 탈락 이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경연대회는 1등부터 6등까지 있는데 참가자 모두가 상을 받을 수 있어요.
1: 아, 너무 재밌네요. 예, 예. 네,
0: 그 사실 경연대회라고 하면 오히려 자존감이 내려가고 상을 못 받으면
1: 맞아요.
0: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거를
1: 겪게 하고 싶지 않아
0: 맞아요.
1: 애들한테.
0: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잘하는 친구들을 장학금도 주는 것을 또 하고 있어요. 막 엄청 큰 규모는 아니어서.
1: 네네.
0: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서 그거에 격려를 받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건 이 친구들 6등한 친구들이 다음에는 5등을 하더라고요.
1: 오, 그래요. 막
0: 계속 이 좀 더 자존감에 떨어지지 않고
1: 자극을
0: 더 열심히
1: 받는군요.
0: 한다.
1: 네.
0: 네, 그런 자극을 주는 그런 쪽을 일을 하고 있고 사실 많은 친구들이 제 친구들 제 어릴 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의 배경에서 사실 이 아이디어가 나왔거든요.
1: 아하.
0: 그 이유는 뭐냐면 시설 알로이시오에 지낼 때는 몰랐어요.
1: 예.
0: 사회 나오고 나오니까 이 사회가 쉽지 않구나 살기에 제일 중요한 건 자존감 내려가는 일.
1: 네.
0: 야단 맞을 수 있거나 안 좋은 갑자기 뭐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무라듯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자존감이 많이 내려갔는데
1: 네.
0: 많은 친구들이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1: 네네.
0: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 네.
0: 일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누군가가 수고했다 아니면 열심히 했구나 이런 격려 하나가 사실은 엄청 자존감이 올라가는
1: 네네.
0: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1: 없었죠.
0: 없어서
1: 예.
0: 많은 친구들이 조금 네, 안 좋은 선택을 한 적도 있어서 좀 이런 게 모티브가 돼서 네, 좀 더 굳이 이렇게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 학생들한테 좀 더 도움이
1: 네.
0: 되고자
1: 네, 긍정적인 에너지를 자꾸만
0: 맞습니다.
1: 불어넣어주는 선생님이었네요.
0: 네.
1: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예, 뭐 1등만 최고다 이런 세상이잖아요.
0: 절대 아니죠.
1: 요즘 예. 아이고, 그러다 보면 은총에 감사하는 어떤 기도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기도에 관한 음반을 내셨잖아요.
0: 네,
1: 네,
0: 맞습니다.
1: 그러다 보니까 이 음반을 낼 때에 어떤 메시지 아니면 무슨 희망을 주는 무슨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0: 일단은 저는 클래식 음악 전문가다 보니까 사실
1: 네.
0: 기교, 화려한 기교를 앞세우는 그런 곡들 위주로 메시지를 낼 수도 있었고 앨범을 낼 수도 있고.
1: 네.
0: 그렇지만 사실 제가 악기를 통해 힘든 감정을 토로했던 창구로 쓰인
1: 네.
0: 그 기구를 이용해서 좀더 내가 음악적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좋을까 그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비올라의 은은한 선율,
1: 네.
0: 따뜻하고
1: 아하.
0: 포근하고 그 선율을 더해서 그 묵상이라는 기도, 새벽 기도라는
1: 네.
0: 거죠.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내 온전히 내 힘을 바칠 수 있다는, 그거를 합쳐서 내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잘 전달될 수 있게
1: 네.
0: 음악을 통해서 해줘야 되겠다.
1: 아,
0: 그래서
1: 네.
0: 처음에 그걸 고민했고, 또저 또한 일을 집중할 때그 지저스 패밀리나 이렇게 성가 앨범을 많이 듣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기도보다도 일적으로도 확실히 능률도 좋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1: 확실히 신앙을 집어넣어 주셨네요. 스님들이 그걸 잃지 않고
0: 네,
1: 끝까지
0: 당시엔 몰랐습니다.
1: 네, 그게 차곡차곡 마음 안에서 쌓여 있으셨다는 걸 제가 느끼면서 아이고 주님께 정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대다수 자립 청년들 삶을 보면 참 마음 안타깝고 정말 그런 현실이 참 각박해요. 이 세상이.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도의 요술길 WYD 특집 이제 세계 청년대회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지치지 않는 그대 청년 시간에 청년 비올리스트 정성우 프란치스코님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요.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나요?
0: 아, 사실 어릴 적 시절에
1: 네.
0: 의무적으로 기도한 적이 많고,
1: 아.
0: 사실 기도를 하는 것보다 그냥 해야 됐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하느님의 이 계획 안에 제가 있었고, 사실 저도 비올라를 제가 당시 어릴 때할수 있었다라는 걸 몰랐고,
1: 네.
0: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모든 게다 기도 감사였다는 거죠.
1: 와, 정말 듣고 보니까 이게 좀 어쩌면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 바로 우리 정성훈님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환경 때문에 꿈을 망설이거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0: 네, 그가 각자의 자기가 원하는 꿈이나 이런 걸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젊은 친구들도 있어서
1: 네.
0: 그 주어진 환경에 좀더 받아들이는 게좀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하면 하느님 계획 안에서 무조건 잘될 겁니다.
1: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예, 참 그게 중요하죠. 예. 오늘 들려주신 네, 비올리스트 정성우 프란치스코님의 이야기처럼 삶의 모든 시간이 정말 도전이자 기회가 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 음악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연주자로 살아가고 계신 정성우 프란치스코님, 네, 앞으로도 비올라의 따뜻한 울림처럼 많은 사람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신님 저도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예, 정성우님의 삶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 화려한 수상 경력보다도 받은 사랑 다시 돌려주시는 그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의 오솔길 WYD 특집 지치지 않는 그대 청년 음반 새벽의 기도 선율 중에서 두 번째 타이틀 감사해 남겨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전현금 새신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0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지곡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앙과 재물은 늘 양자택일의 문제로 여겨집니다. 오늘 복음도 그에 대해 말하는 것 같죠. 복음 속 젊은이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슬퍼하며 떠나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복음도 분명히 전하고 있지요. 그런데 과연 신앙과 재물은 양자택일의 문제일까요? 신앙을 택하면 재물을 포기해야 하고 재물을 택하면 신앙을 포기해야 할까요? 재물을 많이 가진 이들이 그에 대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말이죠. 가진 것이 많은지 그와 반대로 가진 것이 적은지를 살펴보기 전에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복음 속 젊은이는 계명들을 다 지켜왔다고 대답하죠. 문제는 그 너머에 계신 하느님께 마음을 두지 못한 데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만 지키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지키는 것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여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미워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자세의 차이, 마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끄는 곳을 향해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돌이켜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중제 20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지곡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동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2: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7: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6: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7: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8: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수원 화성에 갔는데요. 이곳 저곳으로 화살표가 표시가 다 되어 있고 화살표마다 도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런던은 8,897km, 파리는 9,006km, 리오데자네이로 18,139km, 요하네스버그는 12,462km, 홍콩도 도쿄도 베이징 팻말 옆에도 다 이렇게 거리가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유심히 보니까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 도시까지 얼마나 되나 그 거리가 적혀 있는 거였습니다. 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가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떨어진 거리에 있구나 생각해봤는데요. 기준이 되는 지점, 바로 우리나라. 그런데 이 기준점을 잃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다른 나라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었던 때. 그땐 삶의 기준을 잡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은 여기,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 내 땅, 우리의 나라, 우리나라. 그 기준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행복해져야겠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이선희 아름다운 강산 듣고 왔습니다. 광복절 오늘은 대체 휴일입니다. 의미 있게 보내셨을까요? 오늘 주어진 휴일 이 하루가 그저 쉬어가세요 하는 날이 아니라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또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날 아닐까 싶었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가 되고 있길 바라보면서 오늘도 알차게 준비해왔는데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라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첫 번째 코너 대구 소식 퀴즈로 전해드립니다.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월요일 코너 짧은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기적인가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 드라마도 만들고요. 찰떡같이 어울리는 AI 음악도 넣어서 짧은 라디오 뮤직 드라마 만들어 드립니다. 일상 속 소소한 기적 같은 이야기들 전해드릴 텐데요. 뮤지컬 배우 박상웅 씨와 함께 합니다. 음악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나 CPBC 빵 어플 통해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노래로 만들어서 방송으로도 들려드리고 개인적으로 또 음악 선물로도 보내드립니다. 일상 속 기적 같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들으면 힘이 나는 비타민 같은 짧은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있으니까요. 한 시간 꽉 채워서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모두 모두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CPBC 빵 통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커피소년이 부르는 행복의 주문.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내는 대뜸 퀴즈.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재미로 풀어보는 대뜸 퀴즈입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국내 정상급 교향악단이 대구에 모입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는요,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71일간 2026 월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요. 올해 축제에는 헬싱키 피라모닉 오케스트라를 비롯해서 해외 명문악단과 국내 대표 교향악단 등 모두 16개 연주단체가 참여해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오케스트라 악기에 포함되지 않는 악기는 무엇일까요? 1번 바이올린, 2번 드럼, 3번 첼로. 오케스트라 악기에 포함되지 않는 악기는 무엇인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바이올린, 2번 드럼, 3번 첼로인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는 재미로 풀어보는 대뜸 퀴즈. 오케스트라 악기에 포함되지 않는 악기 힌트송으로 준비해왔는데요. 바이올린, 드럼, 첼로 중에 제가 이제부터 들려드릴 노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 악기가 오늘의 정답이겠죠? 오늘의 정답인 이 악기가 돋보이는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우림이 부르는 헤이 헤이 헤이 듣고 올게요.

자우림 헤이헤이헤이 헤이 헤이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지 않는 악기는 무엇일까요? 인데요. 1번 바이올린, 2번 드럼, 3번 첼로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금 들려드린 자우림은 밴드잖아요. 그럼 밴드에 어울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어울리는 악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케스트라엔 들어가지 않지만 밴드에는 꼭 들어가는 이 악기로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 이 악기랑 잘 어울리는 거는 이제 기타, 일렉 기타, 뭐 예를 들면 이런 기타 그리고 건반도 잘 어울리고요. 이 악기는 좀 뭐랄까요? 신납니다. 발을 구르면서 손으로 채를 잡고 쾅쾅 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악기를 잘하려면 박자 감각이 되게 뛰어나야 된대요. 저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고 스트레스도 풀릴 것 같아서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 모든 박자를 맞춰가면서 손이랑 발이 동시에 가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지 않는 악기 보기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바이올린, 드럼, 첼로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케스트라를 보면요. 참 신기하죠? 악기는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고 어느 하나 같은 악기가 없는데 서로의 소리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마다의 자리에서 또 저마다의 소리를 내면서 아름답게 이 사회를 구성해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케스트라에 포함되지 않는 악기는 무엇일까요? 1번 바이올린, 2번 드럼, 3번 첼로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의 대뜸 퀴즈는 재미로 풀어보는 대뜸 퀴즈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텐데요. 밴드의 노래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 악기, 오늘의 정답인 이 악기가 꼭 필요한 노래였죠. CN 블루의 외톨이야 듣고 올게요.

CN블루 웨토리아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바로 드럼이었습니다. 오케스트라에 포함되지 않는 악기는 바이올린, 드럼, 첼로 중에 드럼이었고요.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71일간 2026 월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요. 핀란드를 대표하는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첫 내한 공연으로 대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창단 100주년을 맞은 에스토니아 국립 오케스트라는 피아니스트 선우회관과 협연하고요. 프랑스 메스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는 피아니스트 신창용과 함께 9월 18일 개막 무대를 연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오스트리아의 고음악 앙상블 아트하우스, 첫 내한하는 만토바 챔버 오케스트라 등 내로라하는 오케스트라들이 대구에서 멋진 공연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문화가 아름다운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 다시금 해보게 되고요. 9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니까요. 대구시민 여러분들이, 설레라 가족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참여해보시고 즐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0: 짧은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1: 기적인가요?
0: 기적을 믿어보세요. 기적 같은 순간 드라마로 전해주는 시간 뮤지컬 배우 박상홍 씨 자리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박상홍입니다.
0: 상홍 씨 반갑습니다.
1: 네.
0: 오늘이 광복절이잖아요.
1: 네.
0: 광복절로 인해 얻게 된 연휴인데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1: 네,
0: 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상홍 씨는 혹시라도 이 자유를 좀 박탈당해봤다?
1: 뭐 여기 이제 조상님들처럼 뭐 나라를 빼앗기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0: 네.
1: 학창시절 때 이제 제가 남중남고였는데
0: 남중남고?
1: 네, 두발 규정이 있었어요.
0: 저희도 있었어요.
1: 그래서 막 선생님들이 머리 길면 막 때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맞아, 저도 두발 제한도 있어서 저는 중학생 때는 귀 밑으로 2cm가 넘어가면은 엄청 혼나고 막 머리 잘리고 이랬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네. 그 당시에는 좀 엄격한 두발 규정이 네. 있어서 막 그 교문 앞에 선생님이 항상 자들고 귀 밑에서부터 2cm 얼마나 못생겼을 거야.
1: 저희는 5cm였거든요. 그냥 들어서
0: 위로 이렇게
1: 네 위로 해가지고 5cm면 거의 주먹을 딱 잡았을 때 거의 잡히면 안 돼요.
0: 네.
1: 그래가지고
0: 약간 깎아머리
1: 네네 선생님께서 머리를 이렇게 한옥구 주시고 이게 쥐어지면
0: 네.
1: 머리 잘라 막 그리고 학교 안에 이발소도 있어서 거기 이제 가서 자르고 오라고 점심 때까지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0: 학교에 이발소가 있었어요?
1: 네네.
0: 신기하다. 저희는 그냥 그 학생주임 선생님이 가위를 들고 본인이 그냥 이렇게 한쪽만 댕강 잘라주시면 여기에 맞춰서 와 이렇게 하시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야기했을 때 두발 규정, 뭐 그냥 복장 제한 이 정도지만 우리가 누리지 못한 이런 자유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인권을 잃고요. 자유를 잃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9056님께서 할머니의 사연을 대신 써서 왔는데요. 그 삶이 기적 같아서 AI 노래에 담고 사연으로 담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음악이 있는 라디오 사연 함께 가보실까요?

0: 제게는 97세 꽃다운 할머니가 계십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우!
1: 아이고, 뭔 생일을, 이 늙은이 생일을 이리도 잘 챙겨주노.
0: 지금은 많이 쇠약해지셨지만요, 여전히 또렷또렷 제게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뵈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1: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나한테 특별하지. 어찌 안 그러겠어. 엄마 아빠 다 일하러 나가느라 너 여기 시골 와서 자랐잖여. 그렇게 7년을 살았나?
0: 8살 때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대구에 왔으니까 7년을 할머니 댁에 살았네요.
1: 그랬던 꼬마가 어느새 19살이 됐구먼.
0: 그러게요. 아, 할머니, 할머니는 19살에 결혼하셨어요?
1: 19. 아유, 그때 결혼은 아니었지. 그때가 광복이 되고 얼마 안 됐었었어.
0: 우와, 그럼 할머니 일제강점기에 사셨네요?
1: 아이고, 말도 말어. 일제 그 시절에 하도 다 뺏어가니까, 이거 뭐 농사진 거, 뭐 쇠보치, 우리 집에 살림살이 이런 거 다 뺏어가니까 못 살겠더라고.
0: 그래서요?
1: 아이, 뭐 할머니가 그때가 17살 땐가 일본 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뽑더라고.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원을 했지. 그리고 부산항까지, 그때 부산항까지 갔었더랬지.

0: 부산항에 들어서니 꽃다운 청춘들이 그렇게나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줄을 세우고 배에 올라타려는데 저 멀리서 필순아! 필순아! 야, 너 필순! 야, 진짜 어디 갔나 진짜.
1: 아버지, 어쩐 일이십니까?
0: 야야, 니이배 타면 큰일 난대. 내 아는 사람 통해가 겨우 니를 빼겼다 애가. 후딱 집에 가자.
1: 아니, 돈 벌어
0: 에이,
1: 온다,
0: 돈은 무슨!
1: 알겠습니까?
0: 안 된다, 안 된다. 일본이 어디라고 그 먼데를. 가자, 빨리. 그렇게 할머니는 증조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부산항에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1: 몹쓸 것들. 그래, 어린 소녀들을 그냥 거기다 그냥 다 모아놨더라고.
0: 그땐 강제징용이랑 위안부나 이런 일도 많던 시절인데.
1: 그거를 17, 18 이런 아들이 알았겠나?
0: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는 어린 소녀가 있고, 그 어린 소녀가 살아내야 했던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있고, 그 소녀가 어른이 되어 일구어왔던 새마을의 역사가 있고,

또 그 어른이 중년이 되어온 산업화 시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역사이고 기적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제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필순 할머니의 96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 9056님의 사연이었습니다.
1: 네.
0: 사연 나눠볼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수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올해 97세가 되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지금은 많이 쇠약해지셨지만요. 할머니의 기억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할머니를 찾아뵙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인데요. 부모님이 바쁘게 일하던 시절 저는 시골 할머니 댁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대구로 올라왔지만 어린 시절 제 마음속 가장 따뜻한 기억에는 늘 할머니가 계십니다. 얼마 전 할머니께 어릴 때 이야기를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청춘 이야기는 제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17살 무렵은 일제강점기가 끝날 때였습니다. 농사 지은 것, 쇠붙이, 살림살이까지 빼앗아가던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어린 소년은 일본 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벌어 가족에게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부산항까지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를 타기 직전 중조 할아버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왜 아버지가 그렇게 말렸는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돈을 벌고 싶었던 어린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산항에 모였던 수많은 어린 소녀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시대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 사람의 인생 안에 한 시대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 시대를 살아있는 역사책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제 어린 시절을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97번째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일단 우리 할머님의 97번째
1: 네.
0: 생신 너무너무너무너무 정말정말정말 축하드린다고 저희도 같이 말씀을
1: 네,
0: 드리고
1: 또
0: 싶고
1: 이때 이제 이런 희생과 또 있었기 때문에 또뭐 독립 그다음 이제 뭐6.25 전쟁 뭐 지금까지 뭐 광복 모든 게 이렇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0: 맞아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살아낸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감히 짐작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1: 네.
0: 당연히 이제 우리 손자분이 할머니의 어린 시절은 어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 네네.
0: 나의 이제 어린 시절은 뛰어놀고
1: 네네.
0: 재미있고 뭐 꿈이 많고 이런 걸 상상했으니까 어땠어? 하고 물어봤을 텐데. 근데 이 당시에는 배고프고 막 힘들고 이런 걸 넘어서 나라를 잃고 자유도 잃고
1: 네.
0: 인권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역사책에서 보면 막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이제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감회가 완전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그렇죠.
1: 사실 되게 역사책으로 뭐 아니면 시험으로 이렇게 접했을 때는 꽤먼 이야기인 것 같고,
0: 그냥 책 속에 있는 이야기인
1: 네.
0: 것
1: 그리고
0: 같잖아요.
1: 사실 지금 저희가 사는 삶과는 조금 많이 다르잖아요. 뭐 정말 보릿고개라던가 뭐 이런 뭐 붙잡혀 가고 이런 게 사실 지금은 머리 자르는 것도 이렇게 엄청 이런 시대인데, 정말 근데 이렇게 가깝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를 또 한번 느끼게 되는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제 우리 할머니도 지금 97번째 생신이시잖아요.
1: 네.
0: 저희 외할머니도 이제 비슷하시거든요,
1: 네네.
0: 연세가. 그래서 이때를 살았던 분들의 나이가 이제 100세에 가까워지신 것 같은데 더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유라는 게참 이제 쉽게 주어지진 않는 것 같다.
1: 네.
0: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맞습니다. 천주교도 사실 박해를 받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뿐만
0: 맞아요.
1: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때 또 희생해주신 이제 선조분들 덕분에 저희가 뭐 미사도 그냥 할수 있고, 이렇게 나의 영성을 이렇게 나누는 일도 사실은 되게 지금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또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못 누리던 그 시절부터 신앙을 지켜오신 신앙 선조들의 노력과 용기가 대단하셨고요.
1: 네.
0: 그리고 꿈꾸고 행복을 누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오늘날 살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 한 번 더 그분들의 뭐랄까요, 희생의 마음을 또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1: 사실 되게 멀리 있다라고 생각했던 네. 것들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고 직접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 정말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은
0: 그렇죠.
1: 일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상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번에 8월 15일, 오늘은 8월 17일이 대체 공휴일이지만 그 마음을 가지면서 하루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우리 상홍 씨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상홍 씨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국립합창단에서 지난 14일 광복절 기념 공연으로요 진행된 창작음악극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상자라는 작품인데요. 소설가 한강의 동화 눈물상자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요, 남들보다 자주 눈물을 흘려서 마을에서 눈물단지라 불리는 외톨이로 자란 소년이 나오는데요. 세상에 눈물을 모아서 파는 눈물상자 아저씨도 나오고요. 남들보다 자주 우는 이 외톨이 아이는 햇빛이 반짝이는 모습, 거미줄에 날개가 감긴 잠자리를 보고도 우는데요. 이렇게 눈물이 많지만 눈물을 모아 파는 아저씨 앞에선 눈물이 흐르질 않는 겁니다. 겨우겨우 울음을 만들어서 눈물을 줬는데 눈물을 사는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죠. 네 눈물에는 더 많은 색깔이 필요할 것 같구나 말이죠. 눈물에 색깔이 들어가기엔 경험이 아마도 적었겠죠? 진짜 순수한 눈물은 아이처럼 순수하기만 한 눈물이 아니라요, 온갖 풍파를 겪으며 살아온 여러 빛깔의 색이 섞여있는 그런 눈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풍파를 겪으며 그 고된 역사의 시간을 보내온 이들의 눈물로 이루어진 지금입니다. 나라를 지켰던 순수한 이의 마음을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말, 아픔의 눈물, 슬픔의 눈물, 기쁨의 눈물까지 눈물이 쌓여 오늘의 우리가 됐습니다.

비타민 5시에 이어서 서지원 내 눈물 모아 듣고 왔습니다. 시편 126장 5절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드리리라 라는 말씀을 읽으며 우리 윗세대가 뿌려놓은 씨앗을 자유라는 기쁨으로 우리가 거둬들이고 있는 게 아닐까란 생각 들었습니다. 지난 8월 15일은 광복절이자 성모승천 대축일이었죠. 아들의 십자가 앞에서 누구보다 깊은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 눈물 끝에 부활이라는 희망을 만났듯이 깊은 일제강점기에 흘린 그 눈물들이 모여서 광복을 만들어냈죠. 삶을 내어주고 좋은 밑거름이 되어준 그 눈물을 기억하며 우리도 더 나은 내일을 심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끝곡으로 김동률의 감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0: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제81회 광복절을 맞아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남북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정전체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다자 논의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화체제와 북핵 문제를 동시에 다루자는 구상입니다. 오늘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비핵화 노력에 불참한다고 한국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논의를 기대한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다자 논의를 통한 종전협정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방식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로는 언급하며 북미 간 대화와 국교 정상화를 간접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까지 냉랭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러시아와 밀착 중인 북한이 당장 북미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핵무기를 전면 용인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메시지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정부의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외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해를 구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역시 필요할 때입니다.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NJS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는 잠시 후 삼김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2: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하남.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천국 같은 세상 올 수 있을까?
1: 김준일의 시사천국.
2: 민주당 전당대회가 잠시 후 1시간 뒤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또 5주 연속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고요. 개헌 논란에 국민의힘 내부 움직임까지 주말 사이 쏟아진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김씨들과 함께합니다. 김한 한겨레 21 기자, 김종일 시사전화 기자, 그리고 저 김준일입니다. 삼김천국 완전체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예, 휴일날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 같이 일하니까 좋네요.
2: 아 그래요? 네.
5: 길이 안 맥혀서 좋더라고요.
2: 네. 아 예. 네,
4: 아침엔 좀 슬프더라고요.
2: 아침엔 슬펐나요? 네, 네. 슬퍼도. 네. 통장에 입금이 되면 또 그런 슬픔이 싹 가시지 않을까요?
4: 아 잠깐이라서 스쳐 지나가는 거라.
2: 네, 어차피 통장엔 네. 스쳐 지나가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국정수행 지지율,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가 43%, 5주 연속 하락. 지난주에 43.3이었으니까 0.3%포인트 빠졌고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54.1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은 47.9%로 대통령보다 높습니다. 지난주에도 대통령보다 높았는데요. 일단 개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 조사 8월 11일에서 14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 무선 ARS 방식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했고요. 정당 지지도는 8월 13일에서 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 ARS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논단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지금 다들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특히 우려의 시각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6: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적 변곡점을 지나갔다고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이 49%였어요.
2: 예.
6: 근데 지금 3대 여론조사 회사라고 얘기되는 한국갤럽, MBS, 리얼미터에서 다 앞자리가 4자로 바뀌었고 곧 30%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가령 시사천국이 위기다라고 하려면 평균 청취율보다 너무 잘 나오면 잘 된 거고 평균 청취율보다 안 나와야 위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2: 예.
6: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득표율이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49%였는데 이게 지금 쭉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2: 예.
6: 모든 지표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관건이 이거예요. 추세다. 이게 바닥이냐. 바닥이면 오히려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 전당대회 이후에 컨벤션 효과랑 해서 쭉쭉 올라갈 수 있는데 아니다. 이게 긴 터널의 초입이냐. 이거는 그럼 구조적 지지율의 위기란 얘기잖아요.
2: 예.
6: 그걸 두고 지금 설왕설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2: 그러니까 앞자리가 3자를 찍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좀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0: 김어준 씨도 오늘 방송에서 30%대를 찍은 다음에 이 그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부정평가가 더 높은 거 이거를 반등한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1: 네.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초반에 그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뭐 올라간 예가 있긴 하죠. 뭐 마지막에도 또 꺾이긴 했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제 집권 2년 차 초입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구조적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건 이재명 정부가 필히 실패할 거다 이런 얘기랑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 제가 여론조사 관련해서 숫자가 나오면 이제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걸 설명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체로 그 설명들이 코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설명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한 몇 주간은 굉장히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의 2030 여성들의 이탈,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과 증시 문제에 따른 이제 3040 남성들,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의 이탈,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 세제 문제가 결국엔 6070들의 정서를 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일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이 그 설명이 명확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진단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 모든 거에서 이 정당 정치에서는 당이 리베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이 날라와도 예. 그걸 리시브를 이제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당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조금 뭐 뭐랄까요 중기 이게 길어지는 원인인데 일단은 다음 주에 저 태 대표가 뽑히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한 3, 4주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뭐 요거를 좀 봐야 이게 지금 이제 구조적인 건지 아니면 좀 뭐 일시적인 건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번 주에 발표되는 갤럽 조사라든지 뭐 네. 이런 게 좀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주 후반에 발표되는
2: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과연 여권 전체가 방금 김학은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이 컨벤션 효과가 당이 청와대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아 올라간다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여의도에서 박성민 컨설턴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정평가가 55 나오고 긍정평가가 35 나오면 그냥 레임덕이라는 거예요. 국정동력이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지금 부정평가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예.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김한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론조사가 안 좋게 나오는 이유는 명확해요. 부동산. 근데 부동산 이슈가 그 전에 보안수사권 폐지 이슈랑 다른 게 뭐냐 하면 사실 보안수사권 폐지 이슈는 2030 여성분들이 엄청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우려하시잖아요.
0: 예.
2: 또 어떤 세대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여권에서 어떤 밀어붙이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특정 이슈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부동산은 달라요. 부동산은 전 세대가 다 관심이 있고 전 세대가 다 예민하고 또 하나 이게 부동산은 대한민국에서 자산을 증식하는 상승 사다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방향 전환도 쉽지 않고 전 세대가 예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약간 김한 기자 진단과 좀 다르게 부동산 이슈 잘못 컨트롤하면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다.
0: 그러니까 뭐 부동산 얘기를 오래 할 건 아닌데 네. 정부에서 지난주에 공급 대책도 뭐 엄청 발표를 하고 속도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크게 이제 세 개잖아요. 세제 그리고 대출
2: 공급
0: 이 세 개인데 그 뭘 해야지 이게 좀 풀리나요?
1: 그러니까 이게 세제도 트랙이 여러 개를 놓을 수 있고 공급에도 네. 트랙을 여러 개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출도 트랙이 다르게 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첫 주택을 사는 사람은 대출 규제 없어줄게. 첫 주택은 그냥 마음대로 대출받아서 사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요거를 굉장히 섬세하게 짜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정무적 실패는 뭐냐면 고가주택에 세제노를 먼저 던지면서 노무현 정부 때나 한번 휩싸였던 이 종부세 프레임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니야 우리 그 종부세 그때랑 달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인식해주지 않거든요. 이거 비싼 주택에 또 세금 매기네. 세금으로 부동산값 잡지 않는다며 똘똘한 한 채는 괜찮다며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야 이거 민주정부가 들어오면 부동산이 또 들썩이네 이렇게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끊을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보고 뭐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 지금 청와대는 그 부분에 대한 인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회로에 진입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말하자면 세제 던지고 시장에 놀라니까 아 뜨거 공급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야 공급은 금방 안 되잖아 이렇게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문제 던지면 안 돼요.
2: 맞아요.
1: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빨리 좀 여기서 정비를 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에서 이른바 뭐 페퍼스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좀 그런 실책들이 겹쳐 있죠.
2: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서 메시지를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0: 예.
2: 올해 초에 X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동산 잡는 거 집값 잡는 게 불법 계곡 그 시설 정비하는 것보다 쉽다. 주식시장 정상화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부메랑이 되고 있죠.
0: 그렇군요. 예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만은 내가 자신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두고두고 네. 까이 적이 있는데 참 이게 정치인의 말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0: 국민의힘에 대한 좀 국민들의 인식은 차갑다 이런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해도 33% 나오고 결국 선거 가면 40% 넘기고 또 반땅 싸우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게 결국엔 또 장동혁 체제의 힘인데, 사실 이제 이 지지율을 국민의힘이 워낙 낮았던 지지율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것 같진 않다, 이제 관성화 됐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그렇군요. 뭐 감옥 현장에 장동혁 대표가 갔는데 뭐 인간 받침대, 그러니까 그거는 그 현장에서 있었던 직원들이니까 뭐 국민의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네. 있는 건 아니잖아요.
2: 네, 공무원 분들이고 농어촌 공사 분들이 이제 가뭄 해갈 위해서 그 정책 이제 얘기 들으려고 대안 들으려고 장도혁 대표가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상황판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받치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날 현장 온도가 34도였고 불과 장도혁 대표와 거리가 한 1m 정도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1: 예.
2: 그래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그대로 강행해서 이게 사진이 찍힐 만큼 했다라는 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고 그런 황제 의전, 과잉 의전이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하나 정말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당대표 일정에는 정말 많은 당직자들이 같이 가요. 대변인부터 해서 정무수석도 가고 선행팀도 있고 수행팀도 있고 베테랑 당직자들이 다 붙어요. 그래서 그날 당대표 일정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사진 한 장이 남는가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한겨레 시사전에 어떤 사진이 실릴까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찍힐지 몰랐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팀 잠동혁 국민의힘 지도부가 약간 뭔가 어그러져 있다. 그걸 현장에서 거르지 못했다라는 거는 정당을 10년 넘게 출입한 제 입장에서는 이건 이해가 불가한 영역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전반적인 성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이 당무가 안 돌아간 지 꽤 오래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집회 신고 안 됐던 적이 있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0: 청와대까지 가는데 그런 거 되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일정 공지가 됐으면 당연히 일정 공지에 따르는 업무 프로토콜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꽤 됐는데, 이것도 역시 보면 국민의힘이 100명이 넘는 의원, 110명이 있는 정당으로서의 당무가 돌아가고 있는가, 지금 당 사무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지금 말하자면 이 사진이 찍혔다고 하더라도 그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빼고 다시 찍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거 하면 쇼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쇼도 퀄리티가 있어요.
1: 그러니까 네.
0: 이런 퀄리티로 나와버리면 이거는 사실 안 가는 이만 못한 게 아니라 가서 당의 어떤, 본인은 물론 당의 이미지에 굉장히 죄를 뿌리는 건데, 예전에 왜 비라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국회의원이 있었잖아요. 그 현장 갔을 때.
1: 네.
0: 그런 게 얼마나 두고두고 발목을 잡습니까, 선거 때나 이럴 때. 근데 지금 이 장면도 아마 오래 회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 수해 현장 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옆에 의원의 혼잣말로 혼잣말 아니죠, 옆에 아, 네. 의원한테
0: 아 그림 나오게 좀 비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1: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뭐 장동혁 대표 지도 체제는 더 좀 확고해지는 것 같은 게, 8월 15일에 오전에는 이제 8.15 경축식에 참여를 했고, 장 대표가 오후에는 올림픽 공원
2: 네.
1: 집회에 갔는데 의원만 20명이 왔더라고요.
2: 19명 정확하게 왔다라고 들었고 예. 근데 저는 거꾸로 그게 19명이 많이 온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전체가 109명 아닌가요?
1: 예.
2: 19명이면은 많이 안 왔어요.
1: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지율하고 비슷한 건데 예. 바닥에 있다가 오른 거고, 이것도 국회의원 한 명도 안 오다가
2: 예, 그렇죠, 그렇죠.
1: 20명이나 왔으면은 장악력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2: 사실상 총 동원령을 내렸는데 19명이 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다가 19명이 나왔으니까 앵커맨처럼 야 그래도 이제 조금씩 뭉치네라고
1: 예.
2: 생각할 영역도 있지만, 저는 야 그래도 총 동원령을 사실상 내린 건데 19명밖에 안 왔다. 그러니까 장동혁
0: 저는 근데 김 기자랑 약간 생각이 다른데 저는 파이가 늘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리가 우리가 이제 사회적 통념과 상식의 눈높이로 봤을 때 안 가는 게 맞는 자리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면 내가 저기를 갔을 때 득실을 따져보면 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게 맞아요. 그럼 여러 이유를 댈 수 있죠. 당일이 8월 15일이니까. 근데 갔다. 왜 갔냐? 조강특위가 돌아가고 있어요.
2: 그렇죠.
0: 그 조강특위가 돌아가고, 야, 저 지금 장동혁 대표는 공천권이 없어. 이렇게 비판하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1: 예.
0: 어쨌든 지금 당장 당협위원장이 날아간다든지 이러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경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대표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만 줘도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리 하나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거 식물대표다, 사물화됐다, 당대표랑 원내대표랑 사실상 투톱 체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대표는 당대표다. 그리고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음이 한번 보여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정점식 원내대표는 가지 않았고
2: 원내 지도부도 가지 않았습니다.
1: 예, 그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이제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당내에서 20%만 싸우고 80%는 싸우지 않는다. 근데 정확하게 그
2: 20%가
1: 참여를 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힘을 실어줬다.

0: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1: 인원 뭐야 출석부 불렀겠네요. 20% 아, 역시 내가 과학적으로 분석했군. 20%가 딱 왔고 이렇게.
0: 네, 그러니까요. 예.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지금 한 시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아까 전에는 지금 한참 이제 연설들 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권리당원 누적 49.91%로 정청래 후보 김민석 후보가 49.91%로 정청래 후보 41.52%에 8.4% 포인트 앞섭니다. 그러면은 이거 뒤집을 수 있나요?
2: 없습니다.
3: 없죠.
0: 못해요? 네. 네.
3: 이제 예. 이미 숫자가 예. 그렇게 안 나와요.
1: 왜냐하면
3: 권리당원이 17,000명인가요?
1: 예. 17,000명이고 예. 여론조사까지 합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제가 AI 계산해보니까 한 16, 17%를 이겨야 되더라고요.
0: 예.
1: 그리고 60을 넘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정청래 후보가 60이 나온다고 쳤을 때 20% 정도를 져야 된다는 거니까 송영길 의원이 득표하는 표까지 따지면 6대 한 3.5 정도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뭐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는 추세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3: 그렇죠. 이별 그건 진짜 대이변이죠. 네. 오늘 뒤집히면.
1: 네.
0: 그럼 뒤집히는 거는 쉽지 않다.
3: 네.
0: 일단 결론은 김민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3: 네.
0: 최고위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저는 지금 당대표를 호남의 전략투표가 사실상 결정지은 거잖아요.
3: 그렇죠.
1: 네. 오늘 대의원들이 어떤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1위랑 5위가 다 바뀔 가능성도 아직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 최고위원 같은 경우.
0: 지금 순서는 지금 그 특히 이제. 서울 경기에서 친청계 후보 3명이 1, 2, 3위를 네,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최종 지금까지의 최종 순위는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김용 이 맞아요. 순서대로 네. 지금 돼 있잖아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후보가 6위인데 그 표 차이가 2,000표 차이더라고 한민수 후보랑
3: 맞아요.
0: 2,300표? 2,300표 차이. 그러면은 근데 대의원이 다 합쳐도 17,000명이고 투표율 감안하면은 뭐 한
1: 13,000 정도 투표를 한다라고 보는데 네. 많이 벌어졌다고 보는 분들은 8-2까지도 보고 6-4 정도로 보는 게 뭐 일반적인 것 같고 그보다 더 벌어질 거다. 왜냐하면 서울, 경기, 광주, 그러니까 호남의 결과를 다 확인했기 때문에 대의원들이
0: 예.
1: 그렇다라고 보면 그 이게 결국엔 친청계들이 받는 표는 정청래 후보가 받는 표에서 N분의 1 되는 거잖아요.
0: 예.
1: 서울, 경기에서 3명이 모두 약진한 이유가 뭐냐면 그 최민희 의원 표가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두 명의 표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의 표가 많이 나왔어요.
0: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좀 밀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1: 그러니까 그게 전략이 통한 건지 아니면 서울 수도권 유권자들이 어차피 나는 팀 정청래를 찍긴 하는데 최민희 말고 그냥 여기 찍어야겠다. 최민희 후보가 워낙 논란이 많았잖아요. 뭐 그런 거의 작동인지 모르겠으나 그 결과 이제 이 두 명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김용 후보가 아래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쪽 김민석 쪽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두 명이 사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임미애 후보랑 김영호 후보가. 예. 그러면 오늘 대의원들이 그게 무슨 시그널인지를 대의원들이야말로 정치 고관여층 후보 고관여층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파악해서 만약에 전략적 투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5위를 바꿀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워낙에 지금 대의원 표에서 모수가 김민석 쪽이 많다라고 하면 저는 1위 표도 박선원 후보가 더 많이 나온다라고 보면
0: 예.
1: 1위도 바뀔 가능성이 최고위원회 한에서는 좀 열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 그 민주당 대의원들은 정치 한 6, 7단? 예. 7, 8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0: 예.
3: 그래서 오늘 민주당 대의원들이 방금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석 최고위원을 지금 1위 후보를 그대로 두느냐 최민희 후보를 두느냐 아니면 박선원 후보를 바꾸느냐 그다음 5위를 김용 후보를 누가 뭐라고 해도 찐명인 김용 후보를 5위 안으로 넣느냐 아니면 그거 아니냐가 를 보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의사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라고 봐요.
0: 예,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좀 이따 금방 나오겠지만 김민석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최고위원 5명이 결정이 됐는데 친청계라고 불리는 사람이 3명이 들어갔느냐
3: 네.
0: 2명이 들어갔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게 향후 이 지도부의 운명을 가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가요?
3: 아니 그렇진 않죠. 민주당이 지도부를 붕괴시키려면 9명 중에 5명이 사퇴해야 돼요.
0: 예.
3: 그래봤자 3명이잖아요. 민주당 지도부를 물리적으로 붕괴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최고위원회 예전에 당대표를 했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대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0: 예.
3: 그다음에 쭉쭉쭉 이야기하잖아요. 수석 최고위원부터. 그러면 되게 마음속으로 쫄린다는 거예요. 아, 가슴 졸이고.
1: 뒤에 누가 무슨 얘기할까?
3: 예, 네, 되게 아, 또 저렇게 얘기하네, 또 저렇게 얘기하네. 근데 그게 두 명이냐 세 명이냐 예. 정도의 차이인 건데 얼마나 지도부가 흔들릴까의 문제가 있는 거고 방금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일시적 위기로 바닥을 찍고 바로 반등할지 구조적 위기로 들어갈지는 아까 김한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이 견인을 해줘야 돼요.
2: 예.
3: 근데 당이 봉숭아당처럼 돼버리면 그렇게 어렵죠.
1: 근데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 아침에 회의를 하면 대표가 하는 얘기 듣고 예. 원내대표가 그 다음 하거든요. 예. 뭐 민주당 예. 같은 경우 원내대표 얘기 듣고 보통 기자들이 빠져요.
3: 그렇죠.
1: 왜냐하면 그 다음 얘기는 별로 안 중요해요.
3: 바쁘거든요.
1: 네, 바빠요. 근데 수석 최고가 만약에 최민희 의원이 됐다. 예. 그러면 최민희 의원 얘기까지는 듣겠죠. 아. 근데 이거는 뭐 어떤 거랑 똑같냐면 최민희 의원이 수석이 안 되고 네 번째로 발언을 한다 그래도 지금 구조면 최민희 의원 얘기까지 들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권한이나 이런 거가 없어요. 뭐 거리면 최고 맞아요. 수석이 뭘 대체한다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런 이제 차원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지지층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는 제가 오늘 그런 표현 썼는데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지지층들이 우리 편이 더 많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반대 지지층들이 이 마상으로 인해서 무슨 얘기만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의 갈등이지 뭐 수석이 되고 안 되고 이거에 따른 권한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렇군요.
0: 예, 두 분 몇 분 안 남았지만은 두 분의 의견을 네. 물어보겠습니다.
3: 와. 이제 30분이면 들릴 의견을.
0: 누 다섯 명 누가 됩니까?
3: 저는 최민희 의원이 수석하고 예. 지금 순서대로 될 것 같습니다.
1: 아, 지금
3: 저는 김용 후보가 떨어질 것 같아요.
0: 김용 후보 떨어질 것 같다. 네. 이게 사실 대의원 투표도 있지만 여론조사 30%가 네, 들어가는데 이게 완전 몰라요. 누가 들어가는 어떻게 나올지조차 지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3: 그런 게 물어보잖아요. 지금.
1: 저는 이제 정배를 걸었으니까 예. 박선원 후보가 1위하고 예. 김용 후보 들어갈 것 같습니다.
0: 예. 그렇군요. 그럼 떨어지는 사람이 한민수
1: 후보가 되겠죠. 예. 지금 표차로 보면.
0: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걸까요?
3: 다음에 커피 한번 할까요?
1: 커피 한번 네. 커피 하시죠. 커피. 네.
0: 회식을 한번 하죠.
3: 좋습니다.
0: 네, 저기 좋습니다. 김밥 천국 가서 네. 김밥 먹으면서
3: 네. 네. 좋다.
0: 김밥을 쓰는
3: 우리 그것도 걸로. 유튜브로 해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이렇게 열심히 방송해서 모든 내기에서 지고 있는 중이라.
0: 네. 그 여한구 통삼교섭 본부장이 최근에 직권 면직이 됐어요.
3: 네, 맞아요.
0: 경질이 된 거잖아요.
3: 네.
0: 근데 직권 면직이 보통 이게 이제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이유나 뭐가 있으면은 사의를 수용하고
3: 그렇죠.
0: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직권 면직 이거는 뭔가 징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본인은 이제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는 한미 통상 협상 관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왕구 전 본부장은 나는 개인적인 비위 아니다 얘기하고 그럼 뭐 때문에 갈린 거예요? 취재된 게 좀 있습니까?
3: 이제 이게 곧 지금 기자들 사이에선 당연히 돌고 있는 스토리들이 있고 곧 이제 이게 외통위가 열려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질의하겠다라고 벼르고 있어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아예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다 썼죠. 이게 공무에 관한 거냐 아니냐 질문을 좁혀가지고 곧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여왕구 전 본부장 측은 절대 비위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건 맞아요.
0: 그렇군요.
1: 좀 미스터리한 처리 일처리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위면 설명이 되죠. 비위면 즉각적으로 그걸 인지했을 때 바로 우리가 직권 면직 조치했다.
0: 예.
1: 그래야 이제 후에 뭔가가 되는데 지금 본인 당사자는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비위면 청와대가 그거를 뭐 말하자면 윤곽이라도 얘기할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인지. 근데 지금 이제 전혀 그런 언급이나 대응이 없고. 근데 지금 어쨌든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여왕구 본부장의 역할에 대한 이런 건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바로 후임자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0: 예.
1: 그럼 이게 공무적인 부분인가? 아니면 진짜 개인적인 비위인데 도저히 밝힐 수가 없는 건가? 비위라고 하면 왜 당사자는 이렇게까지 반발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악의가 안 맞는 상황이어서 뭐 밝혀줘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의 책임이 이게 장관급이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예. 자리고 뭐 설명의 책임이 청와대에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3: 저도 이 의견에 완전히 100% 공감하는 게 사실상 지금 한미 관계가 살얼음판이잖아요. 네. 사실상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꾼 건데
0: 예.
3: 지금 다른 장수를 대체할 사람을 발표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게 한미 관계가 괜찮은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청와대가 이 부분을 빨리 진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지금 한미 관계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얼음판인 게 미국에서 지금 새로운 미셸 스틸 한국계 여성 공화당 출신 의원이 왔는데 이분의 뭐 이제 여러 전언으로 따지자면은 쿠팡 문제,
3: 그렇죠.
0: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게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뭐 여러
3: 이제
0: 빅테크들은 지금 겨냥하고 있다라는 미국의 좀 압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노골적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3: 저희가 최근에 한미 의원 연맹에 소속해 있는 조정은 국민의힘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조정은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미국 갔다 왔더니 미국 정가에 있는 사람들이 제 첫 마디가 쿠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쿠팡을 워싱턴 정가에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예. 특히 공화당 인사들 중심으로 트럼프 입에서 곧 쿠팡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건 진짜 사고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한미 관계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중첩되어 있고 또 이래서 우리는 꼭 가져가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핵잠부터 해서 미국으로부터 꼭 받아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0: 6월 달에 안보 협의가 한번 열린 다음에 지금 언제 열릴지도 정해지지 않고 계속 수년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호 해결료 재처리 문제, 네. 뭐 핵잠수함 추진 이거 문제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논의가 중단된 상황인.
1: 이게 이제 한미 관계가 어렵다 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트럼프가 그만큼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도 사실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근데 어차피 마찬가지 대외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어려운 거예요. 잘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를 변수에 넣어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감정과 미국에서 이걸 바라보는 것 차의 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를 역시 이것도 잘 설명해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통상교섭본부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사실 이제 이 자리가 전격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근데 지금 납득이 안 된다 이러면 더 국내 정치적으로 더 복잡하게 꼬일 수도 사실 있죠. 이 부분이 그 전까지는 가시화되지 않았고 정책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이제 인지하고 있던 문제였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한미관계 불안하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부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서 얘기하신 대로 빨리 진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대미 투자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많이 내렸어요.
3: 맞아요.
0: 예, 1410원 뭐 여기까지 좀 떨어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투자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미국 측이 지금 조치를 취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건 지켜봐야 될 거. 짧게 이 얘기 해볼게요. 그 광복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해서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에는 16년 만에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가 다시 가동되는데 이게 특별법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네, 이게 12월 3일 날부터 해서 특별법이 시행돼서 2010년 1기 조사위 해산 이후에 16년 만이다라고 하는데 제3자에게 매각한 은닉 재산도 환수 가능하다라고 하고 이재명 그 정부에서는 최소 325억 원의 환수가 가능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 근데 이게 예. 뭐 평소 소신일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되면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워낙 대통령 지지율 이제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언론들이 이제 특정 연예인의 최근의 이슈를 거론하면서 너무 대중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는데 뭐 어쨌든 역사적 정통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국민의 법감정에서 이 부분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건데 이게 실효적으로 얼마나 조치가 될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항상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위헌 논란이 따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특별법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매각이 됐을 때 그때의 가치와 현재 가치를 그럼 어떻게 매길 것이냐 그렇죠. 예를 들면 수십 년 전에 네, 이렇게 네. 했을 경우에는
1: 그러니까 그 실효성을 예. 엄밀하게 따질 수 있냐 어디까지 권한을 주고 얼마나 이거에 이제 말하자면 그 힘을 실어줄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당사자는 무조건 이게 소송을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계속적인 잡음이 나고 뭐 이런 과정이 반복될 텐데 이제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그 사실 결국 의지인데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지난 1년간 인원이가 없다가 갑자기 좀 등장한 맥락이 뭘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0: 다시 뭐 반일 축창가 드는 겁니까 지금?
3: 이제 지지율을 0.1% 네. 다만 1%만 올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총동원할 거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삼김천국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인 시사전화 기자, 김한 한겨레 시비 기자, 그리고 저 김준일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노래로 이어갑니다. 엘튼 존의 Circle of Life.

0: 이것은 영화인가 정치인가 맥주인가 인생인가 예술과 생활 그 경계를 알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서사와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오늘부터 이분들과 제가 이런 걸 함께 할 겁니다. 이름하여 라거 천국 라이너 거의 없다 두 영화 평론가와 함께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표정이 좀 떨떠름하네요. 라거 천국 마음에 안 드세요?
1: 아, 일단은 뭐 네. 일단은 예. 너무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닌가. 예. 과연 이게 천국에 어울리는 제가 예. 그런 비주얼인가 하는 아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0: 불신 지옥입니다. 네, 왜 못 믿으세요? 여기 천국이에요, 여기는.
1: 천국일까요?
0: 여기 천국입니다.
2: 일단 뭐 많이들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예. 연고전이냐 고연전이냐 예. 라거냐 거라냐 예. 아 이거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0: 아니, 거라가 예. 단어가 없어요. 예, 저희가
2: 예. 단어가 없기 때문에
0: 예. 해보려고 했는데
1: 그래도 우리가 이런 코너가 만들어진 게 저는 거의 없다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네. 또 이제 오디세이 얘기를 마지막에 던짐으로써
2: 그렇죠.
1: 이 코너를 성립하게 만드는 그럼. 저 솜씨에 제가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1: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라거라고 돼 있는데 이 라거가 원래 좀 낮은 온도에서 숙성시키는
0: 저온 그런 숙성.
1: 저온 숙성 맥주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약간 저온 숙성입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예. 예.
2: 아 그런가요? 난 몰랐네.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1: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2: 아, 예, 예. 아, 예. 그래요. 예, 예.
0: 그래서 다음번에는 네. 저희가 한번 무알콜 맥주로 한번 준비해서
2: 아, 예, 예. 아,
1: 맥주를 먹으면서
2: 아, 라거, 너무 좋네요.
0: 예. 팝콘도 예. 같이 놓으면 놓고
2: 아 팝콘은
0: 좀 너무 많이 들어가겠네요.
2: 예. 너무 쩝쩝거리게 되지 않을까.
0: 예. 예. 한번 시도를 한번 언젠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얘기할 건데요. 자, 그 지난 예.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호프. 네. 호프 얘기했는데 굉장히 저희 치고는 저희한테는 조회수도 좀 많이 나오고 아.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아. 두 분 욕하는 댓글 엄청 달렸어요.
2: 아. 예, 예, 예.
0: 동의를 하겠다, 못 하겠다. 네. 호프는 근데 지금 확 밀려버렸더라고요, 이제.
2: 오랜만을 그렇죠. 못 채울 것 같죠?
1: 한 450만에서 멈추는 것 같고, 이제 1일 관객수가 만 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 지금 5천 명도 안 나오지 않나요?
2: 그렇습니다.
1: 네, 예.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미 뭐 하츄핑이나 코난한테도 밀린 상태라,
0: 그렇군요.
1: 뭐 흥행으로는 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하츄핑 무시하십니까?
1: 아, 하츄핑 전 무시 안 했습니다. 아무튼 밀리고 있다는 거죠.
2: 예, 예. 네. 아니, 그, 저기. 예. 이제 OTT 알아봐야 돼요.
0: 아,
2: 어디가 제일 비싸게 쳐줄지 아. 아, 그거 이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아직 이제 제작비 관련해가지고 좀 더
0: 700억인가 들였죠.
2: 아 이게 아, 700만이 네, 그 이제 보통 아. 예, 손익분기점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네.
0: 제작비가 얼마였죠?
1: 제작비는 보통 이제 600억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니까 네. 보통 600억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 많이 보시는 분들은 700억을 얘기를 하시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호프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고
1: 네.
0: 이 호프를 밀어낸 게 그럼 누구냐? 뭐 여러 가지 영화를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가장 타격을 준 거는 오디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 일단 스파이더맨이 선빵을
1: 스파이더맨이 지금 700만을 넘었고요. 지금 왕가자는 남자보다 5일 정도가 빨라요. 19일 차에 700만을 넘겼기 때문에
2: 1000만 갈 것 같은데요.
1: 네, 1000만 일 가거나 못 가더라도 900만은 갈 거 무조건 가는 이런 페이스고 그다음에 오디세이는 오늘 보니까 500만을 넘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500만 넘기 이것도 되게 빠른 거예요.
2: 엄청 빠른 거죠.
1: 왜냐하면 놀란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인터스텔라가 1000만이 있긴 하지만 500만을 넘은 건 인셉션 하나거든요.
0: 아.
1: 인터스텔라랑 인셉션밖에 없... 아,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있구나. 네, 다크나이트. 아, 죄송합니다. 예. 세 개인데 근데 지금 어쨌든 500만 넘기는 걸로 봐서는 인셉션은 그냥 넘어갈 것 같고 다크나이트 라이즈도 넘길 것 같아요. 이건 예. 세계적인 추세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 오디세이가 11억 달러 흥행을 넘기면서 네. 다크 종전의 기록이었던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이겼습니다.
0: 그렇군요.
2: 이미 스파이더맨도 그런 면에서 보면 마찬가지예요.
1: 지금 17억
2: 이전,
1: 달러.
2: 네. 이전 모든 스파이더맨 기록을 다 갈아치웠거든요.
1: 이대로면은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데이는 역사상 최고 흥행 다섯 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어갈 것 같고 3등 안에 드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0: 1등이 엔드게임인가?
1: 아바타입니다.
0: 아 1등이 아바타.
1: 아 엔드게임이 이겼었는데 네. 아바타가
2: 재개봉하면서 다시 예.
1: 아, 그렇게 됐죠.
2: 치졸한 수를 썼죠. 예.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디세이 뭐 내용을 아시는 분들 또 그리스 신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무려 3000년 전의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3시간짜리 대서사시 영화를 만들고 이게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뭐 오디세이라 내용이 그러니까 집에 가는데 10년 걸린 영화.
2: 아 그렇죠.
0: 걸어가면은 한 사나흘 네. 걸릴 길을 돌아가서 그렇죠. 10년 걸린 영화. 뭐 이걸
2: 조우련 씨면은 아마 예. 돌아가신 조우련 선생님이 아마 하루 만에 가지 않았을까.
1: 헤엄으로.
2: 헤엄으로.
1: 하루는 좀 더블했다.
2: 빡세게 아마 하루에 가져가지 않았을까.
0: 일단 오디세이 두 분의 별점과 그리고 간단 한 줄평 먼저 들어보죠 한번.
2: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이제 이 이야기가 왜 지금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에 아주 퍼펙트한 대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답변을 내렸고 뭐 영화적인 다른 거 다 떠나서요. 물론 하나도 빠지는 게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영화는 육각형입니다. 예. 그래서 고전의 반열에 올라갈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5점 만점 좋습니다.
0: 5점 만점에 5점 만점.
2: 제가 상영 중인 영화에 5점 만점 주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어요.
1: 네. 저는 이제 5점 만점에 저는 4.5점인데 거의 비슷해요. 제가 제 기준에서 4.5점이면 만점이나 다를 바 없어요. 예. 왜냐면 저는 10점 영화를 거의 손에 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예. 한 줄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놀란의 어떤 상업적인 장점과 작가적 장점이 처음으로 한 편에서 만난 영화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다크나이트 라이즈 같은 경우는 상업적인 장점이 빛이 났지만 작가적 장점이랑 따로 놀았어요. 예. 반면에 다른 작품들은 작가적 장점이 좀 빛난 작품들이지만 생각보다 크리스토퍼 놀란 하면은 제임스 카메론 정도 할 것 같은데 흥행을 그렇게 하진 못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편에서는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 궁금한 게 네. 크리스토퍼 놀란의 전작들이 워낙 다 화려하잖아요. 네. 메멘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말씀하신 인셉션, 인터스텔라, 오펜하이머, 덩케르크 그 작품들보다 이게 나은 작품인가요? 두 분이 보기에?
2: 저는 최고작이라고 생각해요.
0: 최고작이라고
2: 저는 생각하세요? 최고작은 이전까지는 다크나이트였었거든요. 예. 다크나이트 라이즈 말고 다크나이트. 예, 예. 근데 거기서 다크나이트는 그래도 본질적으로 약점이 존재합니다. 주인공이 배트맨이라는 것이죠. 예. 코믹스 출신이라는 거죠. 어쩔 예. 수 없이. 진입장벽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진입장벽이 낮아요. 예. 누구나 보기 좋아요. 그리고 배경 지식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영화 트로이 한 편 정도 보고 오면 좋은데 예. 뭐 사실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되기 때문에 뭐 트로이 목마는 다 알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심 없어도 일리아스 오디세이 그래 한 번쯤은 컴퓨터 바이러스 이름이라도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접근성 면에서는 오디세이가 낫다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 라이너가 말한 대로 이 부분은 논란이 작가적인 재능과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흥행사적 기질이 정말 완벽하게 5대5로 딱 정확하게 나뉴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0: 그렇군요.
1: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지금까지 논란의 최고 영화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다크나이트라든지 혹은 오펜하이머 뭐 이런 작품들 뭐 메멘토 이런 작품들인데 저도 거의 1등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펜하이머랑 나란히 공동 1등이지 않을까? 제 안에서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저는 좀 이번에 항상 이 논란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의 해석과 어떤 해석의 도구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 시간을 다루는 감독이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과학에서 답을 찾는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크리스토퍼 놀란의 좀 대단한 면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거를 전부 다 뒤틀어버렸다. 이번에는 그걸로 정의되지 않는 크리스토퍼 놀란임을 증명했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거죠.
0: 그렇군요. 그러니까 놀란 방금 말씀하신 거 좀 질문을 드리면은 항상 시간을 얘기를 해. 메멘토에서는 이제 시간이 뒤집히거나 이게 그 기억이 다 뒤집힌 거고 그리고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중력 때문에 네. 서로 그 늘어나고 아버지와 딸의 네. 시간이 다른 거 세월이 많이 흐른 거.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이 긴 시간을 돌아서 간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가는데 이렇게 오래 뭐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는 게 다 네. 내용은 아는 거잖아요. 예. 이게 어떤 의미가 부여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1: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논란은 시간을 다룬 감독이에요. 저는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인데 액자가 세 겹

0: 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음유시인이 연회장에서 하는 노래가 있고요.
1: 예.
0: 그리고 텔레마코스가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한테 가서 듣는 전쟁 얘기가 있고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칼립소한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이야기인데 이게 재밌는 건 다 트로이 전쟁 이야기고요.
1: 예.
0: 이게 세 사람의 입으로 세 번이 반복돼요. 첫 번째는 뭐 메넬라 이 처음에 음유시인의 노래에서는 뭔가 영웅스러운 영웅담이고요. 메넬라우스의 증언에서는 이거는 아주 생생한 작전 일지예요.
1: 예.
0: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고백으로 가면은 이건 학살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반복해서 도대체 왜 끔찍한 진실로 다가가려고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지나지만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과거라고 하는 거는 기억이라는 형태로 사람 마음 안에 머무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에게 트로이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마음속에서 타고 있는 학살의 현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간 연출의 어떤 완성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과거가 지나가 버린 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준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2: 재구성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전 놀란 영화들하고 비슷해요. 메멘토부터 시간의 재구성은 계속 있어왔죠.
0: 역행.
2: 예, 역행하면서 재구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라이너가 말한 대로 세 겹의 레이어 속에서 결국 예전에 이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만들었던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여러 명의 증언으로 막 겹쳐지는 영화죠.
0: 아, 그 라쇼몽.
2: 라쇼몽. 라쇼몽처럼 사건이 계속 재구성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웅적인 전투 씬으로 한번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는 개고생을 했던 그 트로이 목마한의 시선으로 바꿔줬다가
0: 생생한.
2: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이 기억하고 있던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에서 아테네 여신이 누구 얼굴을 하고 있었는가와 겹치면 결국 20년간의 여행은 속죄이자 본인 스스로 받는 처벌이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망각의 기억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지금까지 놀란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들이 겪었던 모든 트라우마가 이 오디세우스 한 명한테 전부 겹쳐져 있습니다.
0: 그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놀란 감독도 인터뷰할 때 오디세이아를 읽어보니까 이번에 각색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다뤘던 작품의 모든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오디세이아 안에 다 들어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 그게 고전의 위대함인가요?
0: 위대함이죠.
1: 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2: 각색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결국 이제 고전이라는 건 커다란 어떤 정말 커다란 고기 덩어리라고 본다면 예. 각색은 이제 거기서 한 덩어리를 잘라내거나 여러 덩어리를 잘라내서 어떤 방식으로 구울 것이냐 이거를 찹스테이크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두꺼운 스테이크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불고기를 만들 것이냐
1: 예.
2: 이게 각색 작업이라고 본다면 저는 논란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재료를 만났고 가장 능숙하게 요리해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네. 예, 그 고기랑 라거 한 잔을 하고 싶은
2: 배고픈 시간이에요 지금.
1: 그래서 배가 살살 고파지고
0: 배가 고픈 시간이에요.
2: 아, 스테이크 먹고 싶네요.
1: 그
2: 네.
1: 영화에서는 저승 장면도 꽤나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그 죽음에 자신이 책임 있는 사람들 그 망령들이 오디세우스에게 계속 말을 걸기도 하거든요. 왜 이런 장면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0: 아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면 이게 네퀴아라고 부르는 장면인데 이게 네. 서양 문학에서 나오는 최초의 저승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이 바로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전 11권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원작에서는 여기서 아킬레우스도 나와요.
1: 예.
0: 이 작품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아킬레우스가 나와서 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거든요.
1: 전작의 트로이에 브래드 피트가 있던 게 아킬레우스였죠.
0: 아킬레우스죠.
2: 그렇죠. 예, 예. 브래드 피트 약간 까메오 나왔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0: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저승 여기서 나오는 저승이란 건 뭐냐면 심판을 받고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어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의 입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사실 이 죽은 사람들이 뭔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산자의 양심이 만들어낸 장면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보면은 오디세우스가 안티노스의 입에다가 이 신혼의 징병표를 쑤셔넣는 장면이 있거든요.
1: 예.
0: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디세우스가 지금까지 이 자기 집에 사람들이 눌러 살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자기는 잃기만 하고 그동안의 일에서 자기는 사람들한테 다 미안한 일만 했는데 처음으로 내가 그래 내가 한번 청구서를 보여줄게 하면서 입에다가 영수증을 쑤셔놓고 애들을 죽이는
1: 예.
0: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는 게 이 저승 장면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심이 뭐가 걸리는지를 보여준 신이었다라고 그렇군요. 생각하는 거죠.
1: 그러니까 본인의 집을 비웠는데 본인의 아내에게 구원하기 위한 사람들이 그때 집을 네. 다 차지하고 그때 있었잖아요.
2: 그렇죠.
1: 왜 안 쫓아내지? 경찰에 신고해서 다 끌어내야 하는 거 아닌가? 무단 침입, 뭐, 건조물 침입 뭐 이런 걸로?
2: 아 일단 법이 없던 시대고.
1: 아 그런가요? 예, 천지였나요?
2: 아니, 제우스의 법이라는 딱 단 하나의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마지막에 와서 구원자들을 다 쓸어버리는 건 예. 걔네들이 제우스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1: 아 그렇군요.
2: 그 법을 지엄하게 다시 세우는 겁니다.
1: 예.
2: 아 물론 거기에는 후과가 따르겠죠. 그래서 그걸 본인이 아 잠깐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스포일러라고.
1: 아니 이거
0: 아니야, 예. 이거는 스포일러지.
1: 스포일이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2: 아 제가 저기 예. 둘이 같이 나가는 매부쇼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진지하게 스포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예
0: 오디세우스 이제 오디세이한데
1: 억까는 하지 말자 제가 예. 그건데 300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은 우리가 네. 뭐
0: 그러니까요
2: 괜찮겠죠?
0: 아니 예.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가는 거를 예. 스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1: 뭐 여기에서 만약에 예. 역대급 식스센스급 반전이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좀 한번 그러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2: 예, 반전 없습니다.
0: 이 작품에서 오디세우스가 집에 못 돌아가 이러면 그건
2: 반전이지.
1: 어 그렇네요.
0: 하지만
1: 네.
0: 집에 돌아갑니다.
2: 네, 돌아갑니다. 예. 네. 돌아가서 그 구원자들 싹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제이슨 본 영화 제이슨 본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1: 그러겠네요. 예. 맷 데이먼이 주인공이니까 약간 그 예. 캐릭터가 겹칠 수가 있겠네요. 무쌍을 예.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 그렇죠. 혼자 다 쓸어버리는 거고.
0: 예. 근데 그 무쌍을 찍는 게 사실은 아주 그럴듯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 거기 구원자라고 찾아온 애들이 말하자면 동네 한량들이고 양아치들인데 그렇지.
2: 싸움 해본 적이 없어요.
0: 이 사람은 트로이의 영웅이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라고요.
2: 10년 동안 그 칼밥을 먹었던 사람인데
0: 아무리 늙었어도 그리고 사실 그 원작을 읽어보면 원작 일리아스를 보면
1: 예.
0: 오디세우스의 무력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스군에서 넘버 3 혹은 4 정도는 돼요.
1: 예.
0: 아킬레우스가 당연히 1등이고
2: 넘버 1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이제
0: 좀 그렇게 나머지가 좀 예. 그렇긴 한데 아무튼 굉장히 했네. 강력한 장군입니다.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2: 그래서 예. 그 효과를 본인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텔레마코스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거죠. 텔레마코스는 제우스의 법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영화 내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이야기에서도.
0: 저는 이제 그거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 제우스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반복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오디세우스가 정말로 제우스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길 갔는가라고 라고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분노도 강해 보이거든요.
2: 아, 그 좋은 명분이라는 거죠.
0: 명분. 네, 명분. 근데 그게 또 재밌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작품은 이 전쟁의 명분을 크리스토퍼 놀란이 일부러 다르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예. 원작에서는 헬레네의 얼굴 때문에 모든 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파리스가 가져가서 이제 예.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거를 부정해버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고작 여성의 얼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느냐. 그게 아니라 거기 해협의 어떤 지배권이라든지 예. 무역권 이런 것들을 쥐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1: 프로브즈 그게 해협 같은 건가요?
0: 그렇죠.
2: 아, 저는 예. 보는 순간 그게 생각나야 된다고
0: 그렇죠.
2: 생각합니다.
0: 그렇죠. 예. 그거를 왜 굳이 얘기하냐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논란이 말하고 싶은 거는 전쟁의 명분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얼굴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 그건 명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은 거의 없다님 말씀이 되게 절묘하죠.
1: 알겠습니다.
0: 오디세우스도 명분이었다.
2: 그렇죠.
1: 자,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본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거 천국 뒷이야기 궁금하신 엔젤스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이너 거의 없다 두 분 영화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8월 17일 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고요.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Goes out to you.
3: Yeah, yeah.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4: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숙의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7: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8: 신입생 모집 중.
9: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와인을 오랜 기간 숙성하면 처음보다 수분이 증발해서 양이 줄어드는데요. 그렇게 분량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예전부터 사람들은 천사들이 찾아와 마시고 축복했다고 생각해서 Angels Share, 우리말로는 천사의 몫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와인은 줄어든 만큼 향이 깊어지고 맛은 더 둥그러진다고 하죠. 줄어든 만큼 깊어지는 게 와인이라면 나를 스쳐간 천사 같은 수많은 사람들 덕에 익어가는 게 우리 삶이 아닐까 합니다. 연휴가 끝나고 또 내일부터 스쳐갈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와인향처럼 오래 남는 시간들 만들어 보기로 하죠. 여기는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자우림의 Something Good 들려드렸습니다. 자, 모두들 행복한 연휴 보내셨죠? 내일 개학하는 학교들도 많던데 개학 앞둔 아이들과 또 마지막으로 불태우면서 열심히 신나는 시간 보내신 부모님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을 옥토홍에서 숙성시키면 세월이 흐를수록 양이 증발하면서 줄어드는데요. 그 양을, 그 줄어든 양을 천사의 몫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니 참 이런 거 보면 예주 사람들은 낭만적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녀가서 양이 줄어들면 그만큼 와인도 맛이 더 깊어진다고 여겼다고 해요. 우리 주위에도 천사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버텨가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계약하는 부모님들 축하드려야 될 것 같죠? 그죠? 애쓰셨어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시작 모두 응원합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김성호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참여 가능하세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음접풍 가족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아주 특별한 여행 선물도 있습니다. 가격은 반인데 감동은 그대로인 고흥 반전 여행을 위해 고흥에 여행가서 소비한 금액의 5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특템 여행 상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732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쭝디 고3이라서 평일 휴일 상관없이 학원 가는 큰애가 아까 학원 다녀오더니 야무지게 비빔밥 끓이고 대패 삼겹살까지 구워서 뚝딱 하고는 설거지까지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저랑 분리수거 같이 했는데 손발이 척척 맞았어요. 공부 스트레스 티 많이 안 내고 지내줘서 고맙답니다. 와 아 정말 너무 멋진 녀석이네요. 예, 정말 한계를 보면 열을 안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이 7328님의 고3 아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어디 가서 뭘 해도 잘할 녀석이고 잘될 녀석이네요. 아유 참 얼마나 든든하실까. 힘드실 텐데 우리 7328님이 더 힘드실 거예요. 고3 아이를 케어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더 힘든 거니까 잘 챙겨 드시고 우리 큰애 공부하는데 뭐 부족한 거 없는지 옆에서 잘 챙겨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응원합니다. 자 2903님께서 또 사연 주셨는데 중대 친구들이랑 당일치기 국내 패키지 여행으로 논산 갔는데

어떤 카페에 갔더니 카페에서 음료 마시면 바로 옆 강가에서 카약 타는 게 무료인 겁니다. 갑작스레 카약을 타게 됐는데 전 무서워서 안 타려고 했거든요. 타봤더니

아니 카약 한번 타셔야죠. 와 이러면 정말 최고의 코스인데 어딘지 꼭 알고 싶네요. 중태님 오늘 딸이 새벽 6시 30분에 오디세이를 용산 아이맥스관 예매해놨다고 다녀왔어요. 아이맥스관 600명이 완전 다 매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600명이 새벽 6시 30분까지 용산에 모여 영화 보는 거예요. 정말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네. 요즘 이 오디세이 이 작품을 보고 싶어도 아이맥스관 예매를 못해서 못 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예매 사이트 들어갔다가 기겁을 했잖아요. 와, 거의 뭐 2주간의 스케줄이 그냥 풀이더라고요. 전좀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아, 어쨌든 따님이 아주 금손이네요. 그 새벽 상영 시간 예매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아유, 참 좋으셨겠어요. 저도 꼭 조만간 아이맥스로 보러 갈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음주풍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곡 들려드릴게요. 윤종신, 박선주가 함께 부른 015B의 우리 이렇게 스쳐보내면, 그리고 이어서 조규찬의 해지는 바닷가에서 스털링과 나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저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전해드리는 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자, 오늘은 군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입대하는 친구를 배웅하는 자리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노래 두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곡은 남자들이 군입대를 앞두고 한 번쯤은 불러보고 군대에 가서도 이 가사를 곱씹으며 부르게 되는 노래죠. 바로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입니다. 이 곡은 선배 가수 김현성이 21살 때 만든 노래인데요. 당시 입대하는 친구를 서울역까지 배웅해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 친구를 생각하다 문득 악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는 처음부터 김광석의 곡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윤도현이 불렀고 이어 전인권의 목소리로도 발표됐는데요. 훗날 김광석이 다시 부르면서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군대를 떠나는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잘 다녀오라는 말밖에 건넬 수 없었던 그 시절의 마음이 담담한 가사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노래는 군입대를 앞둔 청춘뿐 아니라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건드리는 곡이 됐죠. 자,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송골매의 세상만사입니다. 송골매 하면 구창모 선배님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이 곡은 구창모 씨가 합류하기 전 배철수 선배님이 리드보컬을 맡았던 시절인 1979년 발표한 1집 타이틀곡인데요. 팀의 베이시스트 이용수 씨와 기타리스트 지덕엽 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 역시 입대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낮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악상이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당시 술자리에서 나눴던 이야기와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을 가사에 담았다고 해요. 젊은 나이에 군대를 앞두고 있던 두 사람에게 세상은 막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세상만사에는 젊은 날의 고민과 술 한 잔에 기대어 세상을 이야기하던 그 시절 청춘의 솔직한 정서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자, 그럼 친구를 떠나보내야 했던 버스 안에서 탄생한 노래와 입대를 앞둔 청춘들의 술자리에서 태어난 노래 두 곡 차례로 감상해 볼까요?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송골매 세상만사.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군입대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담긴 노래 두곡 만나봤습니다. 진짜 그 김광석 선배님의 이등병의 편지 이 곡은 저희 어릴 때도 예, 군입대하는 친구 그리고 가족들이 가장 좋아했던 즐겨 불렀던 그런 노래인데 지금도 아마 이 곡이 압도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송골매 그 선배님들의 세상만사 이 곡이 또이 군대와 관련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곡인 줄은 저도 몰랐네요. 자, 5239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쫑디 대학교 1학년 딸이 방학이라고 집에 내려와서 쫑알쫑알하니 기분이 좋네요. 소개팅하고 데이트 신청 와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걸 전부 더치페이 했다고 해서 저는 그냥 만나지 말라고 했네요. 남자가 커피 정도는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꼰대인가요? 네, 5239님. 제 생각에는 5239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딸이 너무 똑똑한 친구가 아닌가.

너무 멋진 친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왠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지 않는, 굉장히, 스스로가 모든 걸할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가진 그런 멋진 친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은데요? 이런 멋진 친구를 좋아하는 남자라면 그 남자도 꽤 멋진 사람일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노래를 한곡 들려드리죠. 전진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여름이었지.

은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6305님의 사연이네요. 쫑디,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청년 대회가 열릴 예정이라 일단 저희 집은 외국 청년들 머무르도록 홈스테이를 신청했어요. 영어를 잘 못해도 된다고 해서 덜컥 신청은 했는데 저와 남편은 영어를 진짜 못해서 좀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영어회화 인터넷 강의를 요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양산을 펴다가 장바구니를 떨어뜨렸는데 뒤에서 누군가 그걸 주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오 마이 갓 땡큐 라고 했더니 그 친절을 베푸신 분이 외국인인 줄 알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약간 당황해서 용인이라고 했더니 그 친절 베푸신 분이 화들짝 놀라시며 한국인이세요? 오마이갓 하셔서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영어가 너무 입에 익었나 봐요. 크크. 아무튼 영어회화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BTS의 에일리언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6305님의 신청곡 BTS의 Aliens 듣고 왔습니다. 네, 일단 너무 멋진 결정을 하셨네요. 네, 세계 청년대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그들이 머무를 그런 장소들일 텐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홈스테이? 낯선 사람들을 우리 집에 머물게 하는 그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나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요. 예, 그 와중에 우리 6305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조금은 문제없이 잘 해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얼마나 여공부를 하셨으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오마이갓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을까.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영어 공부 특별히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실시간 통역 번역 앱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아마 그 홈스테이를 하러 오는 그 외국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알아서 휴대폰 돌려가면서 먼저 소통하려고 애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마 더 한국말을 공부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긴장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1부 끝곡으로요. 일기예보에 또 꿈꾸네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 음악과 함께 시간여행 떠나는 차트 업고 뮤직고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끝의 언박싱. 지난 9일 일요일에 경기 김포와 시흥상공에서 정체 모를 물체를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UFO 아니냐는 의견으로 SNS가 떠들썩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형 풍선이나 드론이 햇볕을 반사한 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런 소동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조선왕조실록에도 UFO 기록이 있는데요. 세종실록에는 호리병 같은 물체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냈다라고 적혀 있고요. 광해군 일기에는 강원도 간성 하늘에 나타난 물체가 원주와 강릉을 지나 양양에서 연기처럼 사라졌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지역마다 큰 동이 같았다, 세숫대야 같았다라면서 모양은 조금씩 달랐지만 천둥 같은 소리를 냈다는 대목은 똑같았다는데요. 그리고 1973년엔 충남 보령 낙동초등학교에서는 체육 수업을 받던 4학년 학생 22명이 은백색 비행체 두 대를 함께 봤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한 명씩 따로따로 불러서 목격한 걸 그리게 했더니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그림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1995년엔 가평에서 참깨 터는 노부부를 찍던 사진기사의 필름에 타원형 물체가 찍히기도 했죠. 정말 저 먼 우주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풍선이었는지 곡식 껍질이었는지 뭐 지금으로선 알 수 없는데요. 호리병을 본 조선의 누군가도 운동장에서 하늘을 가리키던 아이들도 영화 호프를 보고 외계인의 존재를 떠올린 우리도 이 우주가 궁금한 마음은 다 같겠죠? 신비로운 우주 한

한가운데 우리는 함께 살고 있으며 앞으로 과학의 발전과 함께 더 재밌고 신기한 일이 펼쳐질 거란 사실에 괜히 설레기도 하네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였습니다. 자, 지난 9일 일요일에 SNS에 UFO 목격담이라며 올라와서 떠들썩 했다는데 전문가들은 UFO가 아니라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뭐 얼마 전 탐사보도 프로그램에도 비행물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요즘에 영화 호프에도 외계인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즘 더더군다나 이 UFO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 이 UFO의 존재 막연하게 아 있을 것 같아 이 넓은 우주에서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생각에 막연하게 이 외계인의 UFO의 존재를 믿는 쪽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하루끝 언박싱 전해드리면서 신기하게도 조선시대에도 이 목격담이 전해진다고 하니까 약간 저는 믿는 쪽에 훨씬 더 비중이 커지는데요. 거의 뭐 90% 이상은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정말 저 먼 우주에서 이 지구로 찾아오고 싶어하는 존재가 있는지 아닌지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언젠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제발 우리 인간들보다는 훨씬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네요. 자, 월요일 2부 차트업과 뮤직고속에선 또 어떤 노래를 즐기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연휴가 끝난다고 해서 아쉬울 틈 없이 몸과 마음을 음악에 맡기고 그때 그 시절을 향해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차트 업고 뮤직 고! 매주 월요일 2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각종 가요 차트를 소개하는 시간, 차트 업고 뮤직 고! 자, 오늘은 2021년 9월 벅스 뮤직이 선정한 세대 초월 발라드 100 가운데에서 베스트 1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벅스 뮤직은 2000년 국내 최초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출발해 2000년대 중반 국내 음악 서비스 시장을 이끌었던 음원 사이트죠. 실시간 차트, 일간, 주간, 월간, 연간 차트는 물론 다양한 주제의 음악 차트도 선보여 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세대 초월 발라드 100. 이 차트는 특정 세대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시간이 흘러도 꾸준히 사랑받는 발라드들을 모은 차트입니다. 발라드는 화려한 리듬이나 강렬한 사운드보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 들여다보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했던 기억, 헤어진 뒤에도 남아있는 그리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되는 사랑의 의미까지 시대는 달라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은 세대를 넘어 사랑받은 발라드 탑10 10곡을 만나보도록 하죠. 자, 먼저 10위 만나봅니다. 신승훈의 그 노래 I Believe. I Believe. 전지현, 차태현 주연의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주제가로 2001년 영화와 함께 큰 사랑을 받은 곡이죠. 국내에서 48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것은 물론 중화권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며 한류 열풍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영화입니다. 신승훈 씨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애틋한 사랑의 감정이 어우러진 이 곡은 영화의 여운과 함께 오랫동안 사랑받았죠. 자, 9위 만나볼까요? 바로 주영훈, 이혜진의 우리 사랑 이대로. 장동건, 고소영 주연의 영화 연풍연가의 주제가죠. 남녀가 서로 주고받는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따뜻하고 애틋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 이대로에는 바로 그런 사랑의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두 곡 중에 오늘은 9위를 차지한 이혜진 그리고 주영훈이 함께한 우리 사랑 이대로

음악과 함께 떠나는 시간 여행 차트업고 뮤직 고! 오늘은 세대 초월 발라드로 선정된 곡 탑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위 만나볼까요? 8위입니다. 뱅크의 1995년 히트곡 며칠 사이야 윈 널 달래고 가질 수 없는 너 사랑하지만 결국 가질 수 없는 사람을 바라보는 애절한 마음을 담은 락 발라드죠. 가을의 전설과 더불어 뱅크의 스테디셀러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는 곡입니다. 특히 노래방에서 중장년

유럽, 아프리카에까지 수출이 됐죠. 특히 중국에서는 신드롬급 인기를 누렸습니다. 피아노와 현악을 중심으로 한 세련된 편곡에 거미의 뛰어난 가창력이 일품인 곡이죠. 거미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가창보다는 특유의 깊고 애절한 음색으로 사랑의 확신과 간절함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이소라의 2005년 히트곡 바람이 분다. 실연당한 여인의 절절한 심정이 녹아있는 곡이죠. 이소라 본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가사입니다. 평론가와 문인들이 꼽은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 1위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자, 이 세 곡 중에 8위를 차지한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그리고 6위를 차지한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이 두 곡 함께 들어보시죠.

월요일 저녁에 떠나는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 업고 뮤직 고. 오늘은 세대를 초월해 전국민이 사랑하는 발라드 탑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위 만나볼까요? 5위는요 나얼의 2012년 히트곡 바람기어. 원래는 대선배 패티 김에게 주기 위해 만든 곡이었다고 해요. 대가수가 부를 노래라는 생각에 부담을 느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악상이 떠올랐고 피아노 앞에 앉아 약 15분 만에 곡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패티김 선배님이 이 곡을 고사하면서 결국 나얼이 직접 부르게 됐습니다. 지나간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남는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죠. 나얼의 압도적인 가창력과 특유의 깊고 쓸쓸한 음색이 더해지면서 기억이라는 감정을 더욱 짙게 만들어줍니다. 4위 만나볼까요? 4위는요?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악뮤 특유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이수현의 감성적인 보컬이 어우러져서 2019년 발표 이후에 세대를 넘어 사랑받아오는 발라드입니다. 자, 이 두 곡 안 들어볼 수 없네요. 5위를 차지한 나얼의 바람기억, 4위를 차지한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월요일 저녁의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 업고 뮤직 고! 오늘은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는 발라드 탑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위 만나볼까요? 3위는요, 이하이의 한숨. 2016년 발표된 이 곡은 지친 사람에게 건네는 아주 조용한 위로죠. 열심히 살아도 뜻대로 되지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처럼 풀리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곁에서 괜찮다라고 말해준다면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하죠. 이하이의 한숨은 바로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자, 2위입니다. 린의 그 노래 You are my destiny. 그대. 전지현, 김수현 주연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러브 테마곡이죠.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제목 그대로 당신은 나의 운명이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다려온 것 같은 운명적인 사랑. 린의 애절하면서도 신비로운 목소리가 드라마의 판타지적인 분위기와도 아주 잘 어우러졌죠. 2014년 당시 음원 차트를 휩쓸며 드라마 OST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끈 대표적인 곡입니다. 자, 이 두 곡도 안 들어볼 수 없네요. 3위를 차지한 이하이의 한숨, 2위를 차지한 린의 My Destiny.

월요일 저녁에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 업고 뮤직 고. 오늘은 세대 초월 사랑받는 발라드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탑10 안에 그랬나봐가 없네요. 아직 1위가 발표되기 전인데 혹시 1위에 그랬나봐가 있는지 함께 우리 손에 땀을 쥐는 이 시간 즐겨보기로 하죠. 자, 1위 만나봅니다. 1위는요, 에일리의 그 노래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방송된 드라마 도깨비의 OST로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곡이죠. 2017년 연간 차트 1위에 올랐고요. 가요 역사상 최초로 2억 스트리밍을 돌파하는 대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첫눈송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매년 초겨울이면 어김없이 이 차트에 다시 등장하는 겨울을 대표하는 노래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처음부터 쉽게 만들어진 건 아니었다고 해요. 2인조 혼성 싱어송라이터 그룹이자 부부 듀오인 로코베리가 곡을 만들 당시 도깨비 제작진은 애절하고 처절하면서도 가슴 절절하고 또 아름다운 노래를 원했다고 해요. 두 사람은 무려 12개의 버전을 만들어서 제작진에게 보냈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치고 또 고친 끝에 지금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의 멜로디가 완성됐고 드디어 녹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일리의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스태프들은 안절부절 했어요. 하지만 에일리는 끝까지 노래를 완성했고 로코베리는 훗날 그때 최악의 컨디션임에도 열창을 해준 에일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명곡은 정말 그냥 탄생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참 씁쓸한 차트 소개가 끝났네요. 왜 이게 씁쓸한지 그럴 건 없는데, 네, 어쨌든 이 탑10 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아마 탑100 안에는 그랬나봐가 분명히 들어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구질구질한 자, 오늘 이 1위를 차지한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음과 여러분 마음속의 1위는 분명 그랬나봐일 거라 믿으며, 자, 내일은 김광현 편집장님과 함께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시간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음악들과 재밌는 이야기로 저희를 즐겁게 해주실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내일도 저녁 7시 음저풍 잊지 말고 찾아와 주세요. 자,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러워요. 너무 오래 살아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 드립니다.

기도의 오솔길 WYD 특집 지치지 않는 그대 청년.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새벽별, 새벽 첫차, 아직 잠들어 있는 도시를 깨우는 첫 불빛. 새벽이라는 시간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하루의 생계를 위해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조용히 하루를 준비합니다. 또 누군가는 새벽 미사와 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새벽은 고요하지만 깊은 희망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의 빛은 더 선명해지듯 시련의 시간을 견디며 희망을 갈망하는 기도는 작은 울림으로 마음을 깨우고 지친 우리에게 다시 걸어갈 힘을 건네주는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솔길 산책 출발해 봅니다.

손자영의 어느 새벽 듣고 왔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기도의 오솔길은 매일 오후 4시에는 생방송,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청년 비올리스트 한 분을 초대해서 그분의 음악과 삶에 담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기도가 음악이 되고 음악이 기도가 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청년, 고난을 딛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와서 비올리스트 정성우 프란치스코 형제님 만나볼게요. 인천 청년 성서 모임 노래로 요셉의 소원 듣고 올게요.

0: 기도의 오솔길 WID 특집 지치지 않는 그대 청년 시간입니다. 비올리스 정성우 프란치스코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비올라 연주자 정성우 프란치스코입니다.
0: 와, 목소리가 쫙 깔려서 멋지네요. 어우, 뭐 성악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목소리가 네 뭐 체격도 참 당당해 보이고 너무 멋지신데요. 조금 전에 우리 인천 청년 성서 모임에서 부른 요셉의 손을 추천 노래로 해주셔서 함께 들어봤었잖아요. 왜 이 노래를 고르시게 됐는지 좀 궁금했어요.
1: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네네. 일단 첫 번째는 가사가 제일 중요한데 하느님의 사랑이 너무 클 때 그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지 라는 가사가 제일 마음에 이렇게 남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렇게 가사를 들어오면 제가 주어진 시련과 그것을 극복해온 과정을
0: 네.
1: 이제 원망이나 불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이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라는 그런 믿음과 희망이 생기면서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고민 있을 때나 네. 아니면 좀 편하게 이렇게 할 때도.
0: 아, 하느님의 손길 말하자면 그거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 그리고 힘과 용기가 되었던 그런 순간이 떠오를 때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첫 번째로 이 노래를 추천곡으로 해주셨네요. 아, 우리 청년 비올리스 정성우 네, 연주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 음악원을 거쳐서 현재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프로스트 음대에서 박사 과정을 받고 계시네요. 또 국내외 여러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또 음악적 역량도 인정받았고 정명훈 선생님하고도 함께 무대에 서셨네요.
1: 네, 여러 기회가 있어가지고.
0: 근데 지금은 뉴욕 카네기홀 국제 콩쿨 심사위원을 비롯해서 미국의 국제 음악제 예술 감독 그리고 베니스 심포니 비올리스트로도 활동하고 계세요. 오, 베니스면 이탈리아까지 가셔서 일을 하시나요?
1: 그 베니스하고 똑같은 이름인데요. 네. 실제 플로리다 안에서 템파보다 1시간 밑에 있는 베니스 시티라고 있어요.
0: 아, 베니스 시티.
1: 네, 네네. 그 마이애미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고 오, 예. 그 베니스 오케스트라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이름은 같지만 또 다른 지역이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범상치 않은 이력, 음악 프로에서 정말 이런 경우에는 초대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기도의 오솔길에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차근차근 풀어보겠는데요. 먼저 정성 프란치스코님 세례명이 참 인상적인데요. 보통 프란치스코 하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정성우님은 파티마에서 성모님을 만났던 어린 성인 프란치스코 마르토를 세례명으로 선택하셨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사실은 그 초등학교 4학년 첫 영성제 때
0: 네.
1: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마리아 수녀회에서 지내면서
0: 네.
1: 사실 미사나 이런 카톨릭 문화는 이렇게 익히 이렇게 몸소 익히고 있었는데
0: 그렇겠죠.
1: 그 당시에는 3학년까지는 저희는 선배들이 이렇게 천연성체를 모시는 것만 봤고
0: 네.
1: 그냥 저희는 멀리서 지켜봤다가 네. 4학년 때 갑자기 담당 수녀님께서 너네 천연성체니까 한번 세례명을 정해봐. 그래서 책꽂이에 성인들 책이 다 있어. 거기서
0: 아하.
1: 골라서 정해보라고 해서
0: 네.
1: 전 여러 가지 보다가
0: 네.
1: 당시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 목격한 새 어린이의
0: 네네네.
1: 뭐 히아진타, 루치아, 프란치스코 마르토를 읽고 당시에 나이대가 비슷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0: 어린 아이들이니까.
1: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나인가 뭐 이런 착각 살짝 그러면서
0: 네.
1: 그때 정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서 네. 어린 성인 프란치스코 마르토를 세례명으로 했는데 그러면 끝머리 마르토까지 다 명명될 수도 있겠네요. 뭐 평소에 아니면 그냥 프란치스코 이렇게 부르나요?
1: 아, 당시에는 저는 그걸 생각하고 프란치스코라고 정했는데
0: 네.
1: 모든 사람들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고 생각했는데
0: 자꾸 착각들을 하시는구나. 네,
1: 2010년에 이제 성인 되면서
0: 네.
1: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게 사실은 프란치스코의 마르토니까
0: 네.
1: 요즘은 이제 파티마의 프란치스코라고만
0: 아, 제가 합니다. 아, 파티마의 프란치스코. 예. 네. 아, 그렇게 되면 확실하죠.
1: 네.
0: 네네. 음악은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1: 음악은 처음에 접한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0: 오, 1학년 때.
1: 여름 방학 때 이제 방학 숙제를 하는데 네. 당시에 학교에서 내준 숙제가
0: 네.
1: 하루하루 양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그거를 최대한 빨리 푸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날 갑자기 제가 빨리 풀었는데 그때 1등부터 10등까지 저희 친구들이 39명이거든요.
0: 네.
1: 근데 1등부터 10등까지 갑자기 합주부에 넣는다는 거예요.
0: 오.
1: 그 당시 합주부라고 하면 그 마리아 슈녀회에서
0: 예, 예,
1: 주일
0: 운영하고,
1: 미사 때
0: 예, 예, 예.
1: 합주부를 통해서 음악을 어떻게 미사 오. 시간에 좀 더 활력 예, 있게 예. 해주고 이런 쪽으로
0: 네네.
1: 역할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추천해서 아마 처음 들어갔고 그때 당시에는 바이올린을 제가 했어요.
0: 아하.
1: 네, 비올라는 그 당시는 비올라도 있었지만 주로 바이올린 첼로가 위주였고
0: 예, 예.
1: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봉사하시는 선생님 통해서 진짜 조금 조금씩 배우면서 거의 미사 반주 위주로 많이 배웠습니다.
0: 네네. 이렇게 수녀님 통해서 숙제 하다가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뽑힌 거네요.
1: 네, 맞아요. 사실 처음부터 음악의 길을 걷는다고 제가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0: 네.
1: 그냥 시설 안에 소녀집 안에서 그냥 주어진 역할이 바이올린 연주고 그다음 그걸 통해서 이제 자선 음악회나
0: 네.
1: 마리아 슈녀에게 도움이 네네. 되는 그런 음악적인 역할을 했었고 당시 저는 그렇게 막 뛰어난 학생도 아니었고 진짜 조용하고 지금은 이렇게 크고 이런데 제가 작은 학생이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그 키 순서대로 하면 4번 정도?
0: 오,
1: 엄청
0: 4번.
1: 작은 학생이었고.
0: 어머, 정말요? 39명 중에서.
1: 네, 근데 우와. 진짜 신기한 거는 합주부 음악 연습 때 개인 연습할 때 제일 신기한 걸 목격했는데 내가 당시 그때 많이 작은 소심한 학생인데 악기 연습할 때만큼은 제가 굳이 내 목소리를 안 내도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음악 창구나 이런 거를 감정적인 거를 악기 통해서 토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잘 몰랐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힘들면 세게 내고 힘 없을 때 약하게 내고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굳이 말을 안 해도
0: 예.
1: 악기 통해서 연주할 수
0: 예.
1: 있어요.
0: 있더라고요. 악기를 통해서 내 네. 감정 조절도 하고
1: 맞아요. 근데 와.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그렇게 막 뛰어난 학생도 아니었고 조용한 학생이라서 그 수녀님들 사이에서 제가 이렇게 눈에 띄는 학생도 아니었어가지고
0: 네네.
1: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취업을

0: 그다음 이 사회 돌아가는 시스템 이런 거를 익히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만 하고 자고 일만 하고 자고. 그리고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더 저는 당시에 창의적인 거를 생각했었고 그런 학생인데 그 회사하고는 잘안 맞아가지고 당시에 고등학교 선배인데 먼저 비올라를 전공하는 선배가
1: 아,
0: 있었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그 선배랑 이야기하는 와중에 저한테 음악 경영을 추천했어요. 사실 음악 경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걸 경영을 잘할지 이런 쪽이라
1: 아, 네네.
0: 악기 전공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시험을 봐서 경영을 들어갔는데 당시
1: 아하.
0: 부전공을 악기를 하나를 둘수 있다고 얘기를
1: 예.
0: 들어가지고 문득 중학교 때인가 그때 용재 오늘 비올리스트 용재 오늘 소리를 섬집악기 소리를 듣고
1: 아,
0: 아 이거는 그냥 내는 소리가 아니다
1: 예.
0: 마음에서 내는 소리는 다르다 이런 걸 느꼈고 아 이게 나하고도 잘 맞을 수 있겠다라 해서 부전공을 비올라를 선택을 했어요 제가
1: 아, 그게 부전공에 그냥 지금은 전공이 되셨습니다.
0: 그러다가 그 교수님께서
1: 네.
0: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 그래서 아, 제가 어떻게 잘합니까? 이랬는데 아니야, 너 이거 그만두고 지금 전공을 그만두고 비올라로 와라. 내가
1: 네.
0: 전액 장학금 주고 어떻게 도와주겠다.
1: 예.
0: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비올라를 제가 선택했어요.
1: 아, 그랬군요.
0: 네.
1: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알로시오 시설에 계셨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참 엄마라고도 막 불렀겠네요, 수녀님한테.
0: 당시에 사실은 엄마가 당연히 슈님인 줄 알았고, 뭐, 그런, 저희는 오히려 저희 아내끼리에서 얘기할 때 사회 밖에 애들, 뭐 사회, 저희가 사회고 그외 밖에는 다른 세상이다 라고 했어서 그냥 당연히 엄마가 슈님이었었고, 그런 경우였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영성제 때, 대부대모님은 이제 알로이쇼 소년일지 후원자분님, 으로
1: 네,
0: 돼 있었는데
1: 그분들이 네.
0: 저 대부대모님께서 여름방학 때 저를 이렇게 현장 체험 여름방학이라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집으로 근데 그때 처음 엄마가 진짜 엄마 아빠가 이런 분들이구나 네 그런 걸 처음 느꼈어요 사실
1: 네, 가정이라는 걸 처음
0: 네
1: 가까이에서
0: 맞아요
1: 만난 거죠.
0: 맞습니다
1: 예, 뭐, 참, 그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뭐, 덤덤했나요?
0: 사실은 덤덤한 것보다 전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었고요.
1: 예.
0: 그냥 당시 여기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불러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냥 생각만이었는데 이게 실제 생각하고 밖에서 일어나는 행동하고 이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수녀님이 진짜 엄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사회 경험을 하면서 많이 이제 느끼게 현실과 다른 걸 부딪히게
1: 그러면서
0: 됐습니다.
1: 깨달음도 왔겠죠. 이제
0: 네.
1: 성장하면서, 아,
0: 맞습니다.
1: 이랬구나라면서,
0: 네.
1: 어느 정도 정말, 마음의 체험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 묘하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0: 맞습니다.
1: 음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수녀님, 엄마 수녀님을 통해서 이 인생의 어떤 길을 이끌어 오신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또 대부대모님네 집에 갔더니, 아, 이런 가정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또 세상을 알게
0: 네,
1: 되고,
0: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1: 네,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도 참 감동이네요. 왜 그런지. 제가 이 바오로 딸이라는 수녀원에 오기 전에 제가 마리아 수녀원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 수녀원에 참관하러 잠시 가서 일주일인가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때 어린 애들 같이 바닷가에 수영하러 가면 애들 따라가서 그것도 한번 해봤는데 나중에 아유 나는 이 길은 아닌가 봐 하고 길을 좀 바꿨었는데요. 그때가 참 추억처럼 떠오르네요.
0: 네, 그 초등학교 때 사실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수영장에서 슈님께서 슈님 복장을 안 입고
1: 몸빼바지.
0: 네, 그리고 저희에게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1: 오, 정말
0: 그래서
1: 대단하신
0: 네.
1: 분이에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때. 네네. 아무튼 그러면 어렸을 때.

0: 전에 엄마 얘기했는데 내 진짜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신가? 하고 궁금하신 적은 없으셨는지?
1: 그 천년성체 이후에 대부대모님 통해서 이제 가정이란 걸 처음 알고 사실 그때는 저는 사실 아기 때부터 이렇게 쭉 자라와서
0: 아, 예.
1: 네, 사실 큰 충격도 있었지만 사실 막 궁금한 것보다
0: 아.
1: 그 안에서 사실 살아가려면요.
0: 네.
1: 뭔가가 당시에 그 재단 안에 친구들이 생각에서는 뭔가 부모님이 있으면 안될것 같고 오히려 없는 게 더 여기 살아남기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사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그 생각을 일부러 잊은 것 같아요.
0: 아, 생각 안 하고
1: 네,
0: 싶었을 수도
1: 사실은
0: 있겠다,
1: 제일
0: 그죠?
1: 궁금할 때가 대학생활 하면서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친구네 부모님을 만나면서 와, 진짜 똑같이 생겼구나. 그래서 진짜 내 부모님 어떨까? 그리고 네, 그 진짜 나랑 닮았을까 이 고민을 엄청 많이 했고요.
0: 네.
1: 노력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도 고민을 했지만 사실은 그런 기회는 없었고
0: 네.
1: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거에 너무 집중했어가지고. 근데 한편으로 너무 이렇게 이 안에 있다 보니까 그
0: 네.
1: 왜 돌아가는 거를 사실은 잊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0: 아, 그렇겠다. 그죠?
1: 네.
0: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사실은 제가 뭐 여쭤본 게,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그냥 끄집어내게 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는 게 쉽지 않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이런 말하고 싶다라는 사전 인터뷰 때 말씀을 하셨었었는데,
1: 네.
0: 그렇게 생각이 바뀐 계기가 있을까요?
1: 사실은 뭐 제가 막이 과거를 일부러 숨긴 건 아니라서요.
0: 네.
1: 근데 굳이 드러내지 않던 그게 자체가 제 삶이어서 남들과 다른 환경에서 자란 거,
0: 네.
1: 알로이시아 시절에서 슈님을 엄마라고 하고 자란 걸
0: 네.
1: 사실은 애초에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던 개념하고 많이 다른 엄마였으니까.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도 충격이었고, 오히려 그런 게, 오히려 제 미래에 좀더 도움이 안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굳이 말을 안 했었고, 그래서
0: 예.
1: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냥 지 현실에 그렇게 집중해서.
0: 예. 아유,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대견하다. 뭐,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내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신 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성장, 또 다른 어떤 발디딤, 뭐 발돋움이라고나 할까? 그런 걸 거치셨구나. 이제 마음의 평정을 이루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음악으로 표현하시는 그 어떤 은총까지 주님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이런 음악을 이제 하시게 되니까 이건 단순한 직업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기도에 관한 음반을 내셨잖아요.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7월에 발표한 음반 새벽 기도의 선율이잖아요.
1: 네.
0: 예, 우리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요.
1: 네, 제 앨범 중에
0: 네.
1: 타이틀곡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0: 네.
1: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를
0: 아, 네, 그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예, 들려주신 곡, 아, 참 따뜻하고 마음이 푸근해지는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왜 그런지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요. 정말 조용한 새벽 성당 안에서 제가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 곡에는 어떤 마음을 담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1: 네, 이 곡에서는 일단 앨범이 두 가지가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고요의 기도선율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 기도선율이에요. 이 곡은 은혜의 기도선율 중에 좀 힘있고 좀 메시지가 좀 강한 편인데, 제가 사실 미사곡 중에서 하느님의 어린 양을 제일 좋아해요. 그 이유는 이 자비와 평화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베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는데, 평안을 이렇게 누군가한테 축복 기도처럼 이렇게 빌고, 그리고 또 함께 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실 앨범에 넣었고요. 그래서 이 평안이 너희에게 항상 있기를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0: 정성우 우리 프란치스코님 연주를 듣다 보면 정말 음악이 기도가 되고 또 기도의 마음이 음악적으로 전해지는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이 음악을 통해서 자존감도 되찾고 때로는 뭐 용기를 준 분들도 계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1: 맞습니다.
0: 길목에 한분한분 첫째가 수녀님 엄마, 그다음 또 누군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1: 일단은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성우는 인복이 많다. 또 하나 먹복이 많다. 그런 말을 많이
0: 잘
1: 듣거든요.
0: 잡수시나 봐요. 체격이 너무 되게 좋으세요.
1: 아,
0: 무슨 성악가
1: 먹는 거에
0: 같아.
1: 비해 막 그렇진 않은데, 사실은 그 음악 전공한다고 하면 그 집이 조금 어느 정도
0: 뭐,
1: 부유하다.
0: 맞아요.
1: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런 반면 저는 완전 다른
0: 완전
1: 세계의
0: 다른 성악.
1: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항상 그때그때마다 좋은, 하느님께서 좋은 분들을 붙여주시고,
0: 천사를 보내셨네요.
1: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또한 그 배경에서는 제가 그 알로시오라는 거를 오히려 숨겨서 굳이 말을 안 해서,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잘할수 있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살아오는 동안 제 친구들한테도 사실 제가 아동복지 시설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음악을 하다 보니 옆에 다른 말을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이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다. 그냥 나는 열심히 음악하고 공부하면 그만큼 결과도 나올 거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요. 그렇지만 인복이나 이런 거는 항상 좋은 분들 만나서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지금 이제는 어렵고 힘든 과정, 이제는 뭐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고 많은 분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훨씬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도 좀 덜어서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뭔가를 실천하고 싶은 그런 게 있으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1: 네, 현재 제가 한예종 졸업하고 돈 모아서 석사 공부도 하고 그다음 지금 박사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거의 음악 필드에서는 거의 전문가고, 지금 잘 성장해왔다고 스스로 느끼면서 2년 전에 미국의 작은 회사보다는 그냥 좀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좀더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어린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그다음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더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음악 경연 대회, 국제적으로 하는
0: 국제
1: 건데,
0: 경연대회를 결성했어요?
1: 네, 근데 이렇게 막 위상 있고 이런 것보다는 보통 경연대회라고 하면 탈락, 이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경연대회는 1등부터 6등까지 있는데 참가자 모두가 상을 받을 수 있어요.
0: 너무 재밌네요.
1: 네, 그 사실
0: 참 친절하다.
1: 경연대회라고 하면 오히려 자존감이 내려가고 상을 못 받으면,
0: 맞아요.
1: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거를
0: 겪게 하고 싶지 않아 맞아요. 애들한테.
1: 어.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잘하는 친구들을 장학금도 주는 것을 또 하고 있어요. 막 아. 엄청 큰 규모는 아니어서.
0: 네네.
1: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서 그거에 격려를 받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건 이 친구들 6등한 친구들이 다음에는 5등을 하더라고요.
0: 오, 그래요. 막
1: 계속 어. 이 좀 더 자존감에 떨어지지 않고
0: 자극을
1: 제가 더 열심히
0: 받는군요.
1: 한다. 네. 네, 그런 자극을 주는 그런 쪽을 일을 아. 하고 있고 사실 많은 친구들이 제 친구들, 제 어릴 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 에 배경에서 사실 이 아이디어가 나왔거든요.
0: 아하.
1: 그 이유는 뭐냐면 치설 알로이시오에 지낼 때는 몰랐어요.
0: 예.
1: 사회 나오고 나오니까 이 사회가 쉽지 않구나 살기에 제일 중요한 건 자존감 내려가는 일.
0: 네.
1: 어 야단 맞을 수 있거나 안 좋은 갑자기 뭐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무라듯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자존감이 많이 내려갔는데.
0: 네.
1: 많은 친구들이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0: 네네.
1: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일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누군가가 수고했다 아니면 열심히 했구나 이런 격려 하나가 사실은 엄청 자존감이 올라가는
0: 네네.
1: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0: 없었죠.
1: 없어서 예. 많은 친구들이 조금 네, 안 좋은 선택을 했는 적도 있어서
0: 아.
1: 좀 이런 게 모티브가 돼서 네, 좀 더 굳이 이렇게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 학생들한테 좀 더 네. 도움이 되고자 네,
0: 긍정적인 에너지를 자꾸

0: 그만
1: 불어넣어주는 선생님이었네요.
0: 네.
1: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예, 뭐 1등만 최고다 이런 세상이잖아요.
0: 절대 아니죠.
1: 요즘 예, 아이고 그러다 보면 은총에 감사하는 어떤 기도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기도에 관한 음반을 내셨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음반을 낼 때에 어떤 메시지 아니면 무슨 희망을 주는 무슨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0: 일단은 저는 클래식 음악 전문가다 보니까 사실 네. 기교, 화려한 기교를 앞세우는 그런 곡들 위주로 메시지를 낼 수도 있었고 앨범을 낼 수도 있고.
1: 네, 네.
0: 그렇지만 사실 제가 악기를 통해 힘든 감정을 토로했던 창구로 쓰인
1: 네.
0: 그 기구를 이용해서 좀 더 내가 음악적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좋을까 그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비올라의 은은한 선율
1: 네네.
0: 따뜻하고
1: 아하.
0: 포근하고 그 선율을 더해서 그 묵상이라는 기도 새벽 네. 기도라는 거죠.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내 온전히 내 힘을 바칠 수 있다는 그거를 합쳐서 내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잘 전달될 수 있게
1: 네네.
0: 음악을 통해서 해줘야 되겠다.
1: 아,
0: 그래서 네. 처음에 그걸 고민했고 또 저 또한 일을 집중할 때 그 지저스 패밀리나 이렇게 성가 앨범을 많이
1: 예,
0: 듣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보다도 일적으로도 확실히 능률도 좋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1: 확실히 신앙을 집어 넣어 주셨네요. 스님들이 아 그걸 잃지 않고 끝까지
0: 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1: 네, 그게 차곡차곡 마음 안에서 쌓여 있으셨다는 걸 제가 느끼면서 아이고 주님께 정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대다수 자립 청년들 삶을 보면 참 마음 안타깝고 정말 그런 현실이 참 각박해요. 이 세상이.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도의 요술길 WYD 특집 이제 세계 청년대회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지치지 않는 그대 청년 시간에 청년 비올리스트 정성우 프란치스 권님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나요?
0: 아, 사실 어릴 적 시절에
1: 네.
0: 의무적으로 기도한 적이 많고
1: 아.
0: 사실 기도를 하는 것보다 그냥 해야 됐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하느님의 이 계획 안에 제가 있었고 사실 저도 비올라를 제가 당시 어릴 때 할 수 있었다라는 걸 몰랐고
1: 네.
0: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 생각해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기도 감사였다는 거죠.
1: 와 정말 듣고 보니까 이게 좀 어쩌면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 바로 우리 정성우님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환경 때문에 꿈을 망설이거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0: 네, 그러니까 각자의 자기가 원하는 꿈이나 이런 걸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젊은 친구들도 있어서
1: 네.
0: 그 주어진 환경에 좀 더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하면 하느님 계획 안에서 무조건 잘 될 겁니다.
1: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예, 참 그게 중요하죠. 예. 오늘 들려주신 네, 비올리스트 정성우 프란치스코님의 이야기처럼 삶의 모든 시간이 정말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 음악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연주자로 살아가고 계신 정성우 프란치스코님 네, 앞으로도 비올라의 따뜻한 울림처럼 많은 사람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주님 저도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예, 정성우님의 삶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 화려한 수상 경력보다도 받은 사랑 다시 돌려주시는 그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의 오솔길 WYD 특집 지치지 않는 그대 청년 음반 새벽의 기도 선율 중에서 두 번째 타이틀 감사해 남겨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전현금 새신령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0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지곡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앙과 재물은 늘 양자택일의 문제로 여겨집니다. 오늘 복음도 그에 대해 말하는 것 같죠. 복음 속 젊은이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슬퍼하며 떠나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복음도 분명히 전하고 있지요. 그런데 과연 신앙과 재물은 양자택일의 문제일까요? 신앙을 택하면 재물을 포기해야 하고 재물을 택하면 신앙을 포기해야 할까요? 재물을 많이 가진 이들이 그에 대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말이죠. 가진 것이 많은지 그와 반대로 가진 것이 적은지를 살펴보기 전에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복음 속 젊은이는 계명들을 다 지켜왔다고 대답하죠. 문제는 그 너머에 계신 하느님께 마음을 두지 못한 데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만 지키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지키는 것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여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미워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자세의 차이, 마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끄는 곳을 향해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돌이켜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중 제20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지곡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동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빠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쉬는 날이 끝나갈 무렵이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푹 쉬었는데도 오늘 너무 빈둥거렸나 싶고 SNS를 보다 보면 알차게 하루를 보낸 사람들만 눈에 들어와 나만 시간을 허비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바쁘게 보낸 하루만 잘 보낸 하루는 아닐 겁니다. 쉬어야 할 때 제대로 쉬고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오히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선을 아는 사람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리해서 달리는 것보다 내 속도에 맞춰 꾸준히 가는 힘이 더 큰 힘이 될 때도 있으니까요. 오늘 휴일을 조금 느긋하게 보냈더라도 괜한 죄책감은 내려놓으세요. 잘 쉰 하루 역시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조용필의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듣고 오셨습니다. 네, 참 쉬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쉬는 게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일할 때 계속 쭉 일을 하고 쉴 때는 소진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잘 쉬는 게 중요하죠. 쉰다고 해서 계속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 보고 있으면 사실 온전히 쉰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쉴 때도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잘 쉬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 정말로 그것을 내려놓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계속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는 모습을 찾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부지런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무언가 기도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고 정말로 그 시간을 온전히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또한 기도도 있고 쉼 역시 휴식 역시 마찬가지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정말 잘 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봐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루가 괜히 아쉽게 느껴질 때도 있긴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중요하지만 계속 달리기만 한다면 결국 지칠 수밖에 없죠. 쉬는 날 우리가 정말로 푹 쉬었다는 건 게으르게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움직일 힘을 충분히 채웠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하루 충분히 쉬었다면 그것도 잘한 하루고 조금 느슨하게 보냈다면 그건 역시 나를 돌본 시간이라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 뭘 더 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보다 그래 오늘 잘 쉬었어 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17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선우정아의 뒹굴뒹굴 뒹굴.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호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호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13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입니다. 원래 성격이 워낙 내성적인 편이고 학창시절에 따돌림을 겪었던 경험도 있어서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1학기 대학생활도 거의 혼자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제가 꿈꿔왔던 대학생활은 친구들과 함께 밥도 먹고 과제도 하고 그런 왁자지껄한 모습이었는데 현실은 너무 다르니까 자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다음 달이면 새학기 개강인데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미 서로 친해진 동기들 무리에 이제 와서 끼어드는 것도 너무 어색해 보이고 그렇다고 갑자기 제가 친한 척 다가가면 동기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습니다. 솔직히 차라리 휴학을 해버릴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부모님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고 계십니다. 개강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만 지는데 어떻게 해야 이 대학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차라리 휴학을 하는 게 어떨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1학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같아서 사연자님의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관계 때문에 휴학을 하기에는 대학에서 만나게 될 시간과 경험들이 아직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먼저 사연자님께서 스스로 바라보는 마음의 문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어떤 못난 사람이 아니라 어린 시절 관계 안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것도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나를 지켜온 방식일 수도 있고요. 어렸을 때 따돌림을 겪지 않았더라도 성향상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도 또한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친해진 동기들 사이에 갑자기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겠지만 어떤 꼭 하나의 무리에 들어가야만 좋은 대학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다양한 수업을 또 듣게 될 거잖아요. 수업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에게 우리가 또 인사를 건네거나 인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번쯤 옆에 앉아보면서 또한 과제를 하다 보니까 함께 밥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무언가 거창하게 내 대학 동기들과 다 친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진아의 우리의 방식이라는 노래 제목이 떠오르는데 다른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속도대로 관계를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과거의 기억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무언가 조금 나에게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학교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 못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거나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상담을 받아보면서 내가 또 용기를 얻게 되고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혼자 해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상담은 아픈 사람만 받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개강 첫 주에 같은 수업을 듣는 한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한번 건네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 모습 정말로 하느님 눈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일 거예요. 내가 너무나 못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내가 그렇게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고 무언가 내가 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돼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들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나중에 더 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를 싫어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2262님, 비교하는 게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나랑 비슷한 출발점에 있던 사람이 어디에 집을 샀다, 투자가 대박이 났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해도 신경이 쓰입니다. 네, 요즘 너무나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누군가는 돈을 엄청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괜히 내가 더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누군가는 얼마를 벌었다더라, 누군가는 무슨 집을 샀다더라, 뭐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뭘 했다더라, 그런 얘기가 엄청 들리게 됩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 마음을 정말로 흔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모습이기는 한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긴 하죠. 하지만 거기 안에서 우리가 너무 흔들리다 보면 우리가 가진 소중한 행복이라는 것을 놓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잘 계획은 세워야겠지만 너무 흔들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903님, 30대 중반부터 여기저기 안 좋더니 결국 작년에 큰 수술을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죽으면 다 부질없는데 아등바등 사는구나 하고요. 우리가 자주 병원에 가다 보면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고민하게 됩니다. 아, 이게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건가? 결국은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또 우리가 그것을 영원함에 대한 것을 또 우리가 또 알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순간이 또 중요하기도 한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건 역시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잘 가시면서 우리가 꾸준하게 건강 관리하면서 그래도 내가 정말 이 한순간 한순간에 가지고 있는 행복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612님, 어릴 때 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나만의 도서관을 짓고 싶다는 생각도 할 정도로요. 근데 집 근처에 도서관이 생긴다고 합니다. 빨리 생겨서 매일매일 가고 싶어요. 사연 들으면서 예전에 도서관 짓는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읍시다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은 그렇게 공익적인 프로그램이 유행하는 게잘 없는 것 같아요. 무언가 다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게 어떤 목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들더라고요. 요즘 신학교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이 없는데 그것보다 더좀 다르게 느끼는 거는 요즘 초등학교에 무언가 어떤 그 맥락, 우리가 정말로 좋은 일, 선익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애들이 별로 없고 정말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당연하긴 한데 또 어떤 면에서 공익이란 무엇인가, 가치란 무엇인가를 또 다시 한번 또 질문해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도서관 생기니까 더 많이 좋아하시는 책들 많이 읽으실 수 있으니까 또 축하드립니다. 샵10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잔나비의 꿈과 힘과 책과 벽.

이번 한 주 우리 마음에 새길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혼의 양식. 내 마음에 지표가 되는 주님의 말씀 하나만 있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영혼에 든든한 양식이 될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집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프란시스 플랑의 살베 레지나, 해리 크루서퍼의 지휘 더 16의 연주로 듣고 왔습니다. 영혼의 양식 이번 주에 전해드릴 말씀은 이번 주 토요일 8월 20일 복도의신 동정마리아 모 기념일의 독서 중 한 구절인 에제키엘 예언서 43장 5절 주님의 집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자가 환시 속에서 바라본 것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 기념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가 오래전부터 마리아를 하느님께서 머무신 새로운 성전으로 바라봐 왔다는 것이 떠올랐는데요. 마리아께서 모가 되신 것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되셨기 때문일 겁니다. 함께 들으신 곡은 프랑스 작곡가 프란시스 플랑크의 1941년 작곡한 무반주 합창곡 살베 레지나입니다. 살베 레지나는 모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로 시작하는 교회의 성모 찬가인데요. 눈물의 골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모님의 자비로운 눈길을 청하고 마침내 성모님의 태중에서 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 아드님께 이끌어주시기를 청하면서 오늘 또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따뜻하고 평안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기영의 아니스의 노래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호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호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14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다른 집 애들은 고등학교에 가면 정신 차리고 공부한다는데 저희 아들은 반대로 공부에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들 보내는 학원은 다 보냈고 어느새 수능도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얼마 전 아이 아빠가 성적표를 보더니 이 정도밖에 못했냐고, 서울은커녕 지역 내 가까운 대학조차 힘들다는 걸 알고 나서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저 역시도 그동안 노력하지 않은 아이 모습에 속으로 화가 쌓여 있었던 터라 저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잔소리를 했고 결국 아이가 화를 참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다행히 한 시간쯤 지나서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계속 냉랭합니다. 겉으로는 상황이 일단락된 것 같지만 아이와 남편 사이에서 여전히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실망한 마음이 있고 아이는 아이대로 상처받은 것 같고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입시가 코앞인 예민한 시기에 엄마로서 아내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아들과 남편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엄마로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 공부라는 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하면 성취감도 생기고 재미도 있는데 계속 잘 되지 않으면 흥미를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한 반 안에서도 누군가는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잘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표만 보고 아이가 노력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수능이 다가올수록 부모님의 마음이 조급해지셨을 것 같아요. 남들 보내는 학원에 다 보내고 기다렸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아이에게는 부모님이 자신의 성적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라는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먼저 사과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걱정된다는 이유로 너를 몰아세웠고 우리의 말이 많이 아팠을 것 같다고요. 그 뒤에 그렇지만 네가 공부를 안 했다는 말을 덧붙이지 않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한 것인지, 해도 안 된다는 마음에 지친 것인지, 대학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지 말이에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진학 방향을 정하고 아이가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부모님에게는 조금 다른 모습도 함께 요청되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만을 목표로 삼기보다 아이의 현재 위치와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 현실적인 선택지가 무엇인지 같이 찾아보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 다음 길을 함께 생각해 주는 길인 거죠. 부모님께서 아이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고 입시 결과를 모두 책임질 수도 없죠. 다만 아이가 그 길에서 혼자가 되지 않도록 함께 걸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성적이나 대학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말고 아이에게 지금 어떤 마음인지 물어본 뒤 조언하기 전에 일단 들어보는 겁니다. 모두가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학원에 모든 걸 다 맡길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루카복음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우리가 함께 걸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잠시 노래 들으시면서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 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디온 워릭의 That's What Friends Are For입니다.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거나 또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게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걸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뇌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으면 사실 순차적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동시에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요, 이런 전환이 많을수록 뇌의 에너지 소모가 빨라져서 오히려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네요. 대체 휴무일인 오늘, 두뇌에도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선물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8월 17일 월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죠. 장원진 붕붕 날아간다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요.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인데 뭐 오늘까지만 쉬면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슬퍼지니까 오늘 원래 월요일인데 쉴 수 있어. 그리고 월요일이 이제 지나면 화수목금 네 번만 가면 또 휴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토요일, 주일 다 미사 다녀오셨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한 은총으로 가득한 그런 월요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음악 들으면서 뭐 이것저것 하기도 하고 사실 뭐 요즘에는 드라마 보면서 휴대전화로 다른 친구랑 얘기하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게 두 가지 동시에 하는 게 아니었군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새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일만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두 가지 일 할 때 많이 피곤하긴 했던 것 같고요. 또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도 그렇게 조금 두뇌와 몸에 휴식을 주는 그런 대체 휴무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휴일에는 그대에게 평화를은 계속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또 좋은 성가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쭉 함께 해주시고요.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요 코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드릴지 기대해 주시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엘이 부르는 그대 나의 주님 듣고요. 이어서 In Your Light, We Shall Light 자케오 나무가 부릅니다.

오늘은 인디북에서 펴낸 이용현 베드로 신부님의 책 힘들면 그만해도 괜찮아에서 마음의 제습기 하나씩 놓으셨나요?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어느 정도의 습기가 존재한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필요한 조치를 미루지 않고 실천한다. 즉, 마음속에 제습기를 들여놓고 작동시킴으로써 마음을 늘 보송보송하게 유지한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유쾌함이 가득하다. 남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며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습기까지 날려버리는 에너지를 발휘한다. 반면에 여러 가지 삶의 핑계를 대며 마음의 제습기를 놓을 생각도 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곰팡이가 피어 자신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검은 곰팡이로 물들게 한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자신의 곁에 오지 않는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타인에게서 찾으려 한다. 나도 마음속에 제습기를 하나 넣어두었다. 하는 일이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이웃과의 다툼으로 힘들 때, 그리고 몸이 아파 우울한 마음이 들 때 나는 그 제습기를 돌린다. 그것은 바로 하루 10분 삶 돌아보기와 글쓰기다. 돌아본 삶을 하나하나 메모장에 적어보며 나의 부족한 점보다는 장점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써본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볼 수 있도록 머리맡에 두고 잔다. 그러면 자는 동안 내 마음속 제습기가 작동하여 축축해진 영혼을 말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을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마음속 제습기를 잘 돌려 보송보송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습기 없이 곰팡이가 피어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가? 자신의 마음 상태는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마음속 제습기를 찾아 늘 마음을 보송보송하게 가꾸어 나가기를 바라본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이용현 베드로 신부님의 책 힘들면 그만해도 괜찮아 중에서 마음의 제습기 하나씩 놓으셨나요? 에 이어서 DS 워십의 괜찮아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요런 상태를 마음의 제습기로 표현한다는 게 참 재미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날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약간 축 처진, 젖은 빨래처럼 축 처지는 그런 날. 그런 날 마음의 제습기, 이런 방법들이 있다면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5756님은 요즘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들도 많고요.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용기와 위로를 청하며 나의 손에 예 여기 있습니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럴 때 제습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부님이 추천해 주신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루 10분 삶 돌아보기, 글쓰기. 한번 10분 정도 오늘을 돌아보고 그거에 대해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은 부족한 점보다는 장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나에게 위로가 돼주는, 나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써보는 거 어떠실까 싶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또 노래 선물밖에 없으니까요. 5756님께 나의 선에 예 여기 있습니다 신청곡 띄워드리고요. 2323님은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인호주사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먼저 들을게요.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이노주사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어서 나혜선 예 여기 있습니다 였습니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녀 베아트릭스가 있습니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성녀 베아트릭스는요, 어려서부터 궁정에서 생활할 기회를 얻었어요. 공주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투옥됐을 때 성녀는 성모님의 발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중 생활의 환멸을 느껴서요. 도미니코회 수도원에 머무르면서 생활하다가 실토회의 규칙을 따르는 여자 수도회를 창설한 성녀입니다. 성녀 베아트릭스 축일이고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 성 아나스타시오 등 10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립니다.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도 기다리고요. 또 기억나는 분들 있으면 축하 문자 보내시고 화살 기도도 잊지 마세요. 권성일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듣고 올게요.

네, 권성일의 목소리였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얻고도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슬퍼하며 떠나간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젊은이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도 삶의 많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것들 중에서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 청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 굳건하게 다잡는 은총의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권기현이 부르는 나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18일 연중 제20주간 화요일 오늘 미사는 수원교구 병원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이응준 요셉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8월 18일 연중 제20주간 화요일입니다.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당신 뜰 앞에서 지내는 하루가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주옵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부활을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3: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티로의 군주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의 자리에 바다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고 말한다.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면서도 내 마음을 신의 마음에 비긴다. 과연 너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 어떤 비밀도 너에게는 심오하지 않다. 너는 지혜와 슬기로 재산을 모으고 금과 은을 창고에 쌓았다. 너는 그 큰 지혜로 장사를 하여 재산을 늘리고는 그 재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 마음을 신의 마음에 비긴다. 그러므로 나 이제 이방인들을 가장 잔혹한 민족들을 너에게 끌어들이리니 그들이 칼을 빼들어 내 지혜로 이룬 아름다운 것들을 치고 너의 영화를 더럽히며 너를 구덩이로 내던지리라. 그러면 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무참한 죽음을 맞이하리라. 너를 학살하는 자 앞에서도 내가 감히 나는 신이다 할 수 있겠느냐. 너는 너를 살해하는 자들의 손에 달린 사람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너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죽음을 맞이하리라. 정녕 내가 말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2: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3: 나는 생각하였다. 그들을 산산조각 내고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기억을 지워버리리라. 그러나 원수가 뽐낼까 보아 우리 손이 더 강하였다. 이 모든 것을 한 이는 주님이 아니다.

0: 정녕 이 백성은 생각이 없고 슬기가 없는 자들이다. 바위이신 분이 그들을 팔아버리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신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명을 쫓을 수 있으며 두 사람이 만명을 몰아낼 수 있으랴.
1: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0: 그들에게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재난이 삽시간에 닥친다. 주님은 당신 백성의 권리를 감싸 주시며 당신 종들을 가엾이 여기시리라.
1: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알렐루야.
2: 알렐루야.
1: 예수 그리스도는 부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반갑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실함을 중요한 미덕 가운데 하나로 생각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맡은 자리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을 돌보고 있죠.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마련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은 분명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난 열심히 활동하고 일을 해서 돈을 모았을 뿐인데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도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답을 오늘 독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예언자를 통하여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티로의 군중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그의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 때문에 생겨난 교만이었습니다.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면서도 내 마음을 신의 마음에 비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 큰 지혜로 재산을 늘리고는 그 재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산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고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작은 일이 잘 되어도 무조건 감사하고 고맙고 또 누군가를 나를 신경 써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면 너무나 작은 것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재물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과 능력, 지위와 성공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바라보며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의 힘만으로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총임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하며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하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온누리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예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

0: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으로 체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건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찬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 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

0: 있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제주교 베드로와 모든 선지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0: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성체성사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저희가 세상에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0: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주님을 찬미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0: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8번, 영광의 왕께 찬미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미국 미네소타주의 교구장인 로버트 베런 주교는요, 자신의 책 기도에서 기도의 네 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용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모두 끝나면 끈질기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기도할 준비 되셨나요? 항상 기도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본 다음에 원칙에 따라 기도해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8월 18일 화요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나요?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청원 기도를 주로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기도문 외우는 이런 구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묵주 기도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주모경 이렇게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요. 기도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그냥 하는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손희송 주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단련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슬 기도를 하는 것이 기초 체력을 단련하는 그런 기도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묵상도 할수 있고 더 깊게 관상도 할수 있고 다른 기도들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조금 힘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또이 베런 주교님께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용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끈질기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을 알려주셨네요. 잘하고 계시겠죠, 뭐. 예.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의 기도 이야기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성가도 노래로 하는 기도잖아요. 요런 성가도 신청해 주시면 골라서 틀어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유료 100원이에요. 샵 1053.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비루스의 웃음을 주님께 듣고요. 이어서 토부의 주신애까지 듣고 올게요.

주님,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콜롬비아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 삶의 터전은 물론 일상을 잃은 이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구호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상을 당한 이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애쓰는 현장의 모든 이들에게는 지혜와 용기,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십시오.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이 당신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그들이 절망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저희가 어려움에 놓인 콜롬비아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나눌 수 있기를,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콜롬비아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이어서 성밴드의 오 주여 크신 위로여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콜롬비아 지진 피해로 많은 분들이 또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2678님이 요즘 마음에 큰 짐을 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를 위해 사연 보내봐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시면서 황소리의 임마누엘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힘들 때 또 큰 위로가 되는 성가죠. 황소리의 임마누엘 2678님의 신청곡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노주사의 아버지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황소리의 임마누엘이어서 이노주사 아버지까지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녀 헬레나가 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죠. 늦은 나이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개종한 뒤에는 신앙생활에 전념했고 그리스도교를 널리 전하고자 애썼는데요.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유물을 찾기 위해 노력한 끝에 예수님이 못 박혔던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레오, 성녀 율리안나 등 17분이 계십니다.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리고요. 주님의 은총과 기쁨 가득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등중창단의 로고스 찬가 듣고요. 이어서 PIV 말씀과 함께 듣고 올게요.

갓등 중창단의 로고스 찬가에 이어서 PIV 말씀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는 말씀 들려줍니다.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제자들처럼 하늘나라 대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 믿으면서 하늘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거듭나야겠다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깊이 머물러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사랑의 날개가 부르는 주님만을 섬길이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0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지곡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지요. 구원받기는 참으로 어렵겠구나.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때로는 목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와중에 들려온 주님의 말씀.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써라 라고 하시던 주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 늘 괴로움에 빠져들게 되죠.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며 시대에 동떨어진 말씀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복음의 핵심은 사실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뒤이어 말씀하셨지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어려워 보이는 길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지요.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것과 하느님의 것 사이에서 매 순간 선택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앉아있는 시소처럼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삶.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모두 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가치, 우리 신앙의 가치를 계속 품고 되뇌인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 모습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만으로 하느님께서는 충분히 낙타 앞의 바늘구멍을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좁은 문을 크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느님만의 가치는 낮고 느리고 좁고 힘든 길을 걷도록 만드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연중 제20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지곡성당 보좌 이동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동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6: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탠퍼드 연구진이 사람의 몸을 살펴봤더니 확 늙는 나이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44세 전후, 그리고 60세 전후에 몸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네요. 44세와 60세, 이 구체적인 숫자에 나 어떡하지? 싶은 분들 계실 텐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직 그 나이가 오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의 젊음을 마음껏 즐기면 되고요. 혹시 그 나이를 지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만 지나면 확 늙는 일은 없겠구나 하고 넘기면 되죠. 그리고 그 나이를 이미 지나오신 분이라면 얼마나 다행이고 기쁜 일이에요. 그 시간을 잘 건너왔다는 뜻이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나이는 설렘으로 기다리고, 또 지나온 나이는 잘 살아냈다 라는 마음으로 안도하면서 행복을 나는 아침, 저는 푹디 수진 아가다입니다.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IOI 갑자기 이 노래로 2026년 8월 18일 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실제로 이 말이 딱히 위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숫자를 온몸으로 실감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지 않은 몸의 변화까지도 내가 그동안 잘 살아온 흔적이다라고 여겨보면 어떨까요? 젊음을 잃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나는 그 모든 시간을 잘 건너왔다라는 훈장으로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나이 들어가요. 인정해야 돼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거는 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까. 그 시간도 잘 견뎌오고 잘 건너가고 있는, 잘 깊어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일 아닐까. 우리 그렇게 여겨보면 어떨까 하면서 화요일, 일상으로 돌아온 화요일 문을 열어봅니다. 7409님, 전 아직 2년 남았지만 날씨 풀리면 줄넘기 하려고요. 요즘 커피를 안 마시니까 졸려서요. 커피를 끊으신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요? 뭐 카페인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저도 예전부터 잘 들어왔지만 아침에 여러분들과 또렷한 정신에 만나려면 전 커피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커피는 꼭 필요해요. 커피와 비타민. 그래서 이제 커피 대신 잠을 깨기 위해서 줄넘기를 하신다는 너무 건강한 방법이잖아요. 아 참. 7409님께 오늘도 배워봅니다. 우리 7408님께서는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라고 확신하면서 연차 포함해 4일 쉬었으니까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요. 연휴가 끝나버렸습니다. 연차 포함해서 이제 금요일부터 쉬셨나 보다. 그죠? 이번 주는 또 짧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월요일날 우리가 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쉬셨잖아요. 이제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이렇게 나흘 동안만 또 일하면은 다시 주말이 찾아오는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되게 화요일이 월요일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내지라는 생각에 좀 막막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화수목금 이 나흘만 좀 열심히 달리면은 또 아주 꿀맛 같은 주말이 다가온답니다. 류하느님 기분 좋게 출발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응원해 주셨거든요. 우리 서로서로 이런 응원의 메시지 나누면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같은 화요일 잘 보내보자고요. 자 화요일 오늘 코너는요. 이제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나의 결심과 다짐 보기들이랑 같이 외쳐보는 다 힘내볼 지니 오늘은 어떤 다짐이 필요한지 미리미리 사연과 함께 다짐송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또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실 김리온 대표님과 이리온 서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돼요. 신청곡도 띄워드리고요. 축하 사연 있으면 아주 누구보다 크게 반갑게 외쳐드립니다.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또 중간중간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릴 테니까요. 선물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서울우유 협동조합 한국인삼공사 제공입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4: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화요일, 무더위 속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오전까지 남해안과 경남 내륙에 5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에서는 오후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오후 한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4.4도, 대구 24.8도, 광주 2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기온 서울 32도, 대전과 광주 역시 32도, 부산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새벽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고 전국 곳곳에서는 갑작스런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서는 구름만 지나는 날씨,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린 날씨 속에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 중부지방도 오늘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긴 하네요. 이제 다시 더워졌습니다. 한동안 낮더위가 다시 이어질 텐데요. 특히 서울에서는 어제보다 6도 정도 높은 기온, 그 밖의 지역에서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진다는 예보 전해드립니다. 실수로 날씨 잘못 알고 우산을 안 챙겨 오거나 혼자만 계절을 잊은 사람처럼 입고 나온 적 혹시 있으신가요? 뭐 사실 이런 실수는 실수 축에도 끼지 않죠. 살다 보면 정말 크고 작은 실수를 우리가 계속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 실수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그 실수가 실패가 되기도 하고 또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우리 보기들이 경험한 크고 작은 실수 이야기, 그리고 그 실수를 어떻게 했는지, 나의 반응에 대한,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실수 이야기 전해주세요. 직장에서도 좋고요, 집에서도 좋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실수를 했는데 나는 어땠고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했습니다 라는 이야기 나눠볼게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빵톡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사연 보내주신 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듣고 올게요. Britney Spears, Oops, I Did It Again.

지금 문자로 여러분들이 경험한 크고 작은 실수 이야기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신 실수 한번 우리 복기해보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사연 보내주신, 재밌는 실수 보내주신 분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릴게요. 노래 이어 듣겠습니다. 엔싱크 팝

빡빡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동생을 돌보던 첫째 아이가 한눈을 판 사이 동생이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둘째가 다친 건 아닌지 놀란 엄마는 얼른 아이를 안아주었죠. 그 다음은 첫째가 혼날 차례였을까요? 동생을 잘 보고 있었어야지. 순간적으로 이런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었지만 엄마는 첫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놀란 사람이 첫째 아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아이에게 그날의 일은 실수했던 날로만 남지 않았을 겁니다. 실수했을 때 혼나는 대신 누군가에게 안겨본 기억.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좋은 어른은요, 무언가를 많이 배워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실수했을 때 누가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었는지, 그런 경험들로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실수한 아이를 혼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수한 아이를 먼저 안아주는 건 그 아이의 마음까지 살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실수를 마주하게 된다면 잘잘못을 따르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면 어때요? 잘못보다 먼저 그 마음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뭐 아무리 실수라도 첫째 아이가 가난쟁이 동생을 잘 보지 않고 한눈을 팔다가 이 동생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엄마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빽 지르게 될 것 같은데요. 와, 그런 상황에서 더 놀랐을 아이를 꼭 안아주는 엄마라니. 이렇게 안정형 엄마에게서 자란 아이라면 분명 누군가의 실수를 더 잘 이해하는 어른으로 똑같이 안정형으로 자라지 않을까요? 우리 보기들은 어떤 크고 작은 실수를 해보셨을까요? 그리고 그 실수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을 접해보셨나요? 계속해서 문자 받겠습니다.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산울림 너의 의미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실수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백수연님께서 이번 여름 휴가 기간에 인천공항에서 집으로 내려오던 중에 첫 번째 들른 휴게소에서 차키를 버렸나 봐요. 2시간 뒤에 알아서 휴게소에 문의했지만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도 차키가 있었지만 황당했던 실수입니다. 오, 차키를 잃어버렸으면 약간 심장이 쿵 하긴 했겠다. 그죠? 차키라니. 그래도 남편 차키, 그래도 두 분이 같이 차키를 챙기신 건가요? 다행입니다. 차키는 따로 별도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1214님. 어제가 대체 공휴일인지 모르고 애들 학교 가라고 막 깨웠어요. 방학 마지막 날 단잠을 깨웠다고 어찌나 난리를 치던지. 그래서 오늘은 안 깨워줬어요.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안 깨워줬어요? 1214님. 오늘 어제가 마지막이고 오늘 다 등교하잖아요. 아, 근데 안 깨웠어요? 그래도 되는 건가? 애들 아직도 자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어떡하나. 근데 애들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마지막 늦잠을 잘 수 있는 유일한 어제였는데 엄마가 막 깨우니까 얼마나 투덜대고 싶겠어요. 이건 복순가요? 아니면은 뭐 위로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 어제 깨운 거 미안해서 이제 반성하는 의미에서 안 깨우신 건지, 아니면 그래 내가 안 깨울 테니까 너네들 알아서 일어나서 중교해. 이런 마음인지. 황석주님, 얼마 전 우연히 만난 지인이 건강한 아기를 안고 있어서 아우 아기 잘생겼네요, 장군감이에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손녀예요. 순간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했어요. 자매님이 여전사도 괜찮죠 했던 기억이 지금도 화끈하네요. 아, 근데 갓난아이들이 이제 다 너무 건강하고 잘 먹어가지고 잘 구분이 안 갈 때 많죠. 이럴 때 되게 어떡하지? 라고 저도 생각이 많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귀여워라. 애기가 너무 귀엽네요 라고 하면은 뭐 아들도 귀여울 수 있고 손자도 귀여울 수 있고 손녀도 귀여울 수 있잖아요. 귀여워. 귀여워라. 귀엽다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또 실수할 일도 적고요. 그렇죠? 0980님,

같이 일했던 분을 우연히 밖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절 알아보는데 저는 누구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아는 척을 해야 하나 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화장을 안 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민망해 하시는데 어찌나 죄송하던지요. 이런 경험 있죠. 맞죠. 저도 그런 적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당해본 적이 저도 아는 사람한테 아는 척을 했는데 제가 화장을 안 해서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나한테 아는 척을 하는데 머릿속에서 막 빨리빨리 막 돌아가는데도 누구야 빨리 찾아내. 오수진 저 사람이 누군지 빨리 기억 속에서 찾아내 막 이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때 약간 그 표정이 있나 봐요. 특유의 표정. 내가 지금 상대방을 못 알아채고 있다. 그러면 그때 센스 있는 분은 저 어디 어디서 같이 뵀잖아요. 뵀어요. 기억하시나요? 라고 너무 배려 있게 먼저 얘기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된 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맞다 안녕하세요 라고 할 때도 있고 실제 내가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정보를 주시면 맞아 알죠 거기서 뭐 쪼쪼쪼고 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화장을 안 해서 그렇구나 하지만 쿨하게 넘기실 겁니다. 저 사람이 나 화장 안 했다고 못 알아봤어. 이렇게 해서 기억에 오래 남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라도 알게 됐으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3380님, 지난 취업 후에 첫 출근 때 회사 사무실로 걸어가는 도중에 복도에서 청소하는 아저씨를 보고 아저씨, 저 오늘 첫 출근하는데요. 건물 청소하시는 분이세요? 했어요. 아저씨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회사 사장님. 나중에 사장님과 정식으로 첫 대면 때 서로 웃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이렇게 싹싹한 친구로 받아들이셨을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 여기 출근했어요. 라고 이렇게 뭔가 싹싹하고 밝고 인사 잘하는 청년으로 받아들이셨을지. 아니면은 뭐야 나 사장인데 청소하는 분으로 알아봤다고? 아마 전자이지 않을까? 어머나 모이세 신부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실수 우리 모이세 신부님도 실수를 하시다니.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순간 아무도 없어서 시원하게 생리현상으로 바람을 날리며 탔어요. 구석에 체형이 작은 자매님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못 봤어요.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10층까지 올라갔네요. 아이 누구였을까? 체형이 작은 자매님. 아우 얼굴이 화끈거리셨겠네요. 우리 신부님. 그죠? 어때? 냄새는 났나요? 바람만 날리신 건가요? 아니면 바람과 함께 다른 것도 같이 날리셨나요? 궁금하네. 그 작은 자매님도 궁금하고. 우리 자매, 저한테 이런 소문이 안 났던 건, 우리 오이세 신부님이 시원하게 생리현상을 봤다, 바람을 날렸다라는 이야기가 제 귀에 안 들린 거 보면은 그 체형이 작은 자매님이 입이 굉장히 무거우시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오이세 신부님이 바람만 날리셨던 것 같아요. 신부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허수진님, 저는 실수를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집 막내가 지금까지도 놀려요. 은행 가서 통장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오류가 나는 거예요. 잘못된 줄 알고 창구에 가서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여긴 다른 은행이었다는 걸. 그럴 수 있죠. 이런 거 종종 저도 하는데 뭔가 은행 자체가 잘못됐는데 예를 들어 뭐 내 주민등록증을 건넨다는 거 결제할 때 내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건넨다거나 아니면 포인트 카드를 건넨다거나 결제해달라고 막 그런 경우 많죠. 수진님 이런 건 실수도 아니야. 우리 집 막내가 그냥 엄마 재밌는 이야기 만들려고 그러고 놀리나 보다. 자, 여러분들의 실수 솔직하게 털어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도 막 큰 실수들은 아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뽑아볼게요.
화장을 안 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민망해 하셨던 0980님, 0980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 듣고 다 힘내볼 진이로 돌아올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고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시나요? 혹시 안 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나눠봅시다. 내 복은 내가 챙긴다. 고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인이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과 다짐송까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기용배드로님께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문자 보내주셨어요. 출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낼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이 문자에 뭔가 에너지가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기용배드로님 덕분에 복디도 힘받고 힘내겠습니다. 2373님, 토요일에 쉰 만큼 일합니다. 파이팅! 아, 연휴 동안 쉰 만큼 토요일에 일한다. 아, 그런 말인가요? 아니면은 토요일에 쉰 만큼 일합니다. 토요일에 쉰 만큼 열심히 일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 그때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눴었죠. 택배 쉬는 날로 있었잖아요. 이 어제부터 슬슬 이제 택배가 오기 시작했는데 충분히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토요일에 쉰 만큼 오늘부터 우리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화이팅! 1056님, 오늘은 일찍 잠들 겁니다. 10시 잠자기 노선! 아, 복디도 항상 매일 아침 결심하는 게 오늘은 절대 늦지 말자. 오늘은 꼭 일찍 잠들자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날 또 피곤하고 또 낮잠 자고 또 밤잠 못 자고 박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1056님 꼭 도전 성공하시길, 그리고 복디도 같이 도전할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지니 뽑아서 선물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는요, 샤이니 윙딩동.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 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림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두리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비치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하나 더 있습니다.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입니다. 스페인의 화가 자비솔라가 드디어 한국 첫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자비솔라 특별전 미술전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티켓이라고 말머리 다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화요일에 해녀와의 여신이죠. 김리원 대표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리온 대표님께서 오수진 작가의 내 심장을 줄게 이 책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총 30분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일단 이 책이 9월 초에 나옵니다. 9월 1일에 나오는데 일단은 목요일까지 여러분들께서 책 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신 사연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드리는 따끈따끈한 신간이에요.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수님께서 복디님 저는 4주간 휴가입니다. 말이 휴가지만 사실 교육받는 거예요. 재밌는 교육 될지니 라고 하셨어요. 너무 긍정이잖아. 교육받는 거 재밌을 거라고 기대해 주시는 이 만수님의 그 긍정적인 태도는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휴가는 휴가지 무슨 교육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근데 아 휴가에 재밌는 교육으로 받아야지라고 마음가짐부터가 복디가 배워갑니다. 8911님 오늘은 구직활동 두 군데 할 거야.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 월요병도 슬슬 그리워지니 다시 재취업할 거예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구직활동 두 군데 화이팅. 둘 다 턱하니 붙어버려가지고 아 어디 갔지 피곤하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8911님이 될 수 있도록 복디가 많이 많이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외침 중에 복디가 뽑을 외침은요. 요즘 복디도 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디랑 같이 다짐해요. 오늘은 일찍 잠들 겁니다. 10시 잠자기 두선! 이라고 외쳐주신 1056님께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지민과 임수롱이 함께 부른 시작이 좋아 듣고 오겠습니다.

어느덧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끝곡 유아의 숲의 아이 이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5: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6: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7: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대구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3: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4: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BBS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백수연님, 울산에 비가 많이 옵니다. 제가 거제에서 한 14년 정도 살았는데 요즘처럼 집중호우가 왔던 적이 드물어요. 경남 거제에 비 피해가 큽니다. 더 피해 없길 기도해 주세요. 비가 집중호우가 되질 않기를,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남부지방에 비 피해가 상당합니다. 다행히 남해안 지역에서는 오늘 오전까지만 비가 내린다는 예보를 제가 아까 전에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좀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하지만 아직까지 지반이 약해져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추가 피해의 가능성은 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상공 하나님. 저는 9월 1일자 정년퇴직을 한답니다. 복디책 읽으면서 허전함을 달래보고 싶어요. 출근길 늘 함께했던 행여와 파이팅! 이라고. 아오, 9월 1일자 정년퇴직. 이건 데스티니다. 복디의 책은 9월 1일날 나오거든요. 선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상공하나님 기다려주세요. 1226님, 오수진 작가님. 아유, 왜 이렇게 작가라는 말이 이렇게 나는 아직 어색하지? 자, 오수진 작가님 책 받고 싶습니다. 복디님 기상캐스터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라디오 DJ로 만나 반가웠는데 청취 중에 심장이식 수술을 했다는 말에 많이 놀랐어요. 복디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복디님 어떤 희망을 보시고 힘이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 같이 하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도 많은 분들이 복디님의 희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희망도서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책은 이웃에게 선물하고 저는 복디님 사인이 들어간 책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사인 아우 사인은 너무 어찌됐든 1266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 대표님 그때 한번 같이 방송에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 대표님도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그 대형 서점 하나의 한 곳에서는 이제 그동안 예약 구매로 사주신 분들의 뭐 연령대나 성비나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대부분은 이건 되게 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책을 사서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책을 직접 사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근데 아마도 행여와 덕분인 것 같아요. 제 책을 구입해 주신 분 성비가 정말 1대1이더라고요. 남성분 1, 여성분 1. 딱 반반씩 구매를 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자,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어떤 이야기로 꾸며나가냐면요, 즐겨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함께하고요, 굶주린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워줄 김리원 대표님의 이리온 서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광고 듣고 올게요. 한바이오, 서울우유협동조합, 한국인상공사, 키움증권, 모빌코리아 윤활유 제공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5: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 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추억의 로라장 팝송이죠. 보니엠의 해피송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Everybody dancing on and on. 에브리바디 댄싱 인 올나잇 롱 트라이 투 두 잇 싱 어 해피 송. 오늘은 특별히 팝송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보기들을 행복하게 하는 해피 송은 무엇인지, 자, 트라이 투 두 잇 싱 어 해피 송. 해피 송을 불러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해피 송은 무엇인가요? 듣기만 해도 구름을 탄 것 마냥 기분이 두둥실 떠오르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해피 송,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노래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해피송은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니엠 해피송 듣고 올게요.

복작복작 보니엠 해피송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노래,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노래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199님, 저는 쿨의 애상이요. 여름에는 애상이 해피송입니다. 쿨 노래는 언제 들어도, 지금 들어도 좋죠.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나? 우리 때, 저도 그 쿨의 세대에 있긴 하거든요. 애상 너무 밝잖아요. 그 3인조 그룹, 여성과 남성 혼성 3인조 그룹의 그 경쾌함. 아,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룹이다 저도 생각해요. 0062님, 제가 보아 팬인데요. 보아 노래만 들으면 해피해져요. 여름에 잘 어울리는 보아 노래. 아직 여름이니까. 오늘 늦더위도 이어진다고 하니까. 보아 노래 뭐가 있을까? 그 아틀란티스 소녀. 맞죠? 저 먼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보아 노래 너무 좋죠. 김정배님, 80년대 대학 다닐 때 불렀던 돈타령이요? 돈타령이요? 그런데 요즘 검색도 안 되네요. 고영렬의 돈타령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평화방 돈타령이요? 돈타령은 무슨 노래지? 돈타령. 곤란해요. 돈타령. 자, 류하느님, 저의 해피송은 한올의 모두 행복해져라. 이 노래 좋죠. 맞죠. 맞죠. 이 노래 자주 나오죠. 복디도 자주 틀는 편이죠. 5703님, 저의 해피송은요, 제이슨 브라즈의 럭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멜로디가. 제이슨 브라즈의 럭키. 0113님, 박혜경의 레몬트리. 상큼한 목소리가 기분을 업시켜주고 순간 다 잊고 행복합니다. 이 노래도 아는데 기억이 안 나. 목기가 아침이라서 잠이 덜 깼나 봐요. 자, 0732님. 저의 해피송은요. 음저풍 쭝디님의 노래 들을 때인데요. 그중 그녀가 웃잖아 노래입니다. 호구송. 호구송 같지만 웃게 만드는 노래입니다. 아, 그녀가 웃잖아. 호구송이에요. 이거 죄송해요. 호구송인가요? 아, 그녀가 웃으면 그냥 좋아. 웃으면 나도 좋아. 이건가? 넌 장난이라 해도. 아, 호구송이구나. 3714님, 복디, 저는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나나나, 해피. 어린아이 솜사탕 뜯는 마냥 행복이 두둥실 오른답니다. 오늘따라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이 노래 들으면 진짜 뭔가 이렇게 박수도 같이 쳐야 될 것 같고, 해피해피해지죠. 근데 표현이 너무 좋네요. 어린아이 솜사탕 뜯는 것 마냥 행복이 두둥실 떠오른다. 라는 표현이, 이게 더 행복해지는데요? 삼질일사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해피송, 어떤 해피송이 복디 마음에 들었는지 한번 장원을 뽑아볼게요. 자, 0113님께 이 장원의 영광을 드립니다. 레몬트리, 상큼한 목소리가 기분을 업 시켜준다고 보내주셨거든요. 그 레몬트리 갑자기 멜로디가 안 떠올라가지고 한번 복디가 라디오 끝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래들 토요일에 모아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0113님께 선물 드리고 5703님의 해피송 띄워드립니다. 제이슨 브라즈, 럭키.

0: 매주 화요일 좋은 책으로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행유아의 여신 김리온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리온입니다.
0: 대표님 감사해요.
1: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아니 감사해요. 저는 서운했네요. 저도 감사해요가 아니었네.
0: 아니 너무 감사해요. 저 이제 제 새 책을 아 이렇게 또 저희 행복연 아침을 위해서 사주신다고 해가지고.
1: 아니 저야 뭐 당연히 그 책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복디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복이들을 위해서 너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지난주에 북토크 겸 이제 직업 소개를 제가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날따라 더 재밌더라고요. 근데 왜 책 소개를 나랑 안 하고 저분이랑 하시는 거지 지금. 직업만 얘기하지 왜 책 소개까지 하시나.
0: 자, 제작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아, 너무 서운했잖아요.
0: 우리 리온 대표님이랑 함께 이야기 나누는 제 책은 또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제작진이 지금 바깥에서 계속 손가락으로 한 번 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 책을 리온 대표님과 함께 북토크를 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1: 아, 그러니까요. 제가 누구보다 잘 읽고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아 정말요? 아이, 감사합니다. 사실 그때는 우리 그 편집자이자 저희 출판사 대표님의 직업에 대해서 네. 알아보려고 했는데 겸사겸사 또 어떻게 하다가 제 책 이야기까지 넘어갔습니다.
1: 그래서 아무튼 책 출간 너무 축하드리고요.
0: 아이,
1: 아직 실물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정말 기대가 되는 게 그 네. 방송이 말씀드렸듯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0: 아 그래요?

0: 아, 정말 어렵더라고요.
1: 아, 본인 책임에서.
0: 네,
1: 아,
0: 예,
1: 근데 그 저는 이제 직업 편집자나 출판사 대표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대표님의 시선이랑 그 대표님의 생각을 듣는 게 되게 재밌었고
0: 오.
1: 그리고 복디가 그 책이 나온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흐름을 굉장히 재밌게 끌어주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니에요.
1: 정말 재밌었어요.
0: 감사합니다. 다른 요일도 함께해 주시고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1: 저는 매일매일 함께하고
0: 아,
1: 있습니다.
0: 고맙습니다. 역시 여신님. 자, 우리 여신님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저는 한 주 동안 또 뭐 비슷하게 지냈는데 열심히 일하고 그랬는데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오늘 벼르고 왔어요. 방송은 재밌었지만 좀 서운했다. 이 얘기를 해야지 하고.
0: 책 나오면 한번 가자고 우리 제작진이 네.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저도 우리 니온 대표님은 제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기대를 해보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일까요?
1: 네, 오늘은 이승현 작가님의 손절사회입니다.
0: 손절사회.
1: 네.
0: 손절이란 말 요즘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땐 사실 절규한다.
0: 맞아요.
1: 네, 친구랑 절규했어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요즘은 손절이란 말을 쓰잖아요.
0: 네.
1: 이게 원래 주식 투자 용어였는데 이제는 인간관계를 설명한 일상어가 됐잖아요.
0: 그렇죠.
1: 이 1998년생의 사회학 연구자이시거든요. 이 저자분께서. 그래서 이 손절이란 단어를 잡아서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0: 오, 손절. 이게 요즘은 좀 쉽게 쓰이는 것 같은데 손절할 거야 이런 거를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좀 자주 쓰기는 하는데
1: 네.
0: 사실 손절이라는 게 그렇게 마냥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책 이야기가 어떤 책 이야기가 이어질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손절 사업에 대한 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A 굿바이 베이비.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유은 대표님과 함께 이리온 서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승현 작가님 사회학 학자라고요.
1: 네.
0: 네, 이분의 손절 사회 책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오늘은 퀴즈를 먼저 네. 드리네요. 네. 당황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책 소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선물을 나눠드릴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내주시죠.
1: 네, 주식에서 손해를 더 보기 전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확정하는 것을 손절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수익을 보고 있을 때 팔아서 이익을 확정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0: 1번
1: 익절,
0: 2번
1: 물타기,
0: 3번
1: 존버.
0: 이 셋 다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1: 아, 그렇죠.
0: 워낙 주식에 네.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 주식에서 손해를 더 보기 전에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확정하는 것을 손절. 그럼 반대로 수익을 보고 있을 때 팔아서 이익을 확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1: 익절,
0: 2번
1: 물타기,
0: 3번
1: 존버.
0: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100원 드는 문자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이 단어를 썼어요. 손절.
1: 네.
0: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1: 일단 저도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이 손절이라는 단어가 주식에서 나왔다. 그리고 뭐 손실을 더 보기 전에 그냥 빨리 확정해서 팔아버린다. 근데 이거를 사람 사이에 쓴다? 사람 사이를 좀 경제적 언어로 바라보는 시선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손절이란 말 쓰지 말자. 처음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말이 인간관계에서 계속 유지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걸까? 더 큰 손실을 가져오는 건 아닐까? 내가 이 관계에서 더 잃을 게 많은 건 아닐까? 뭐 더 투자해봤자 달라질 게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익과 비용의 관점이 인간관계에 들어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0: 왜 이런 손절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됐죠?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젊은이든 아니든 간에 손절이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많이 쓰게 됐을까요?
1: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나쁘게 해석해서 인간관계에다가 왜 경제적인 거를 넣었을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해를 끼침을 당하고 있을 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0: 요즘 나를 돌보자.
1: 네.
0: 나를 지키자. 이런 네.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뭔가
1: 화두가 되죠.
0: 네, 화두가 네.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손절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 네, 98년생 사회학 연구자이자 번역가시고요.
0: 네.
1: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셨대요. 근데 그 후에 대학원에서 20대 여성들의 우울증 치료 경험에 관한 연구 이걸 가지고 석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이 과정에서 이 석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20대 여성들의 우울증 치료 경험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20대 여성의 외로움 문제가 되게 심각하더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되게 중요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조건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말할 사람이 없고 너무나 외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책이 시작이 된 게 이 연구였던 거죠.
0: 손절. 그러면은 이 책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어떤 순서로 이어지고 있나요?
1: 네. 일단 우리가 최근에 어떤 쇼츠나 너튜브 같은 거 많이 보면 아마 복지도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제목 있죠. 영상은 보지 않아도 뭐 정신과 의사가 얘기해주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유형 몇 가지.
0: 맞아.
1: 당장 손절해야 될 사람 뭐 탑3.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 손절하세요. 뭐 나르시시스트 특징 몇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회피형 인간은 손절하세요.
0: 맞아요. 불안형과 안정형 이런
1: 네,
0: 거
1: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럴 정도로 손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렇다면 20대들은 왜 더 외로워졌을까?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우리 세대, 우리 윗세대만 해도 손절을 못하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0: 맞아요. 정에
1: 네.
0: 그냥 또 도리상.
1: 네.
0: 뭐.
1: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한테 그 사람은 너에게 폭력적이야. 끊어내야 돼. 아무리 가

0: 쪽이어도 그렇게 굴면은 너 안 보는 게 더 나아. 이렇게 조언을 해줘도 못 끊는 게 굉장히 문제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조금만 불편해도 끊어라 하고 잘 끊고 있는 세상인 것 같은데
1: 네.
0: 그렇다면 그 외로움이 줄었어야 되는 게 아닐까?
1: 그렇죠.
0: 근데 왜 더 늘어났을까? 이거 연구 자료에 의하면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일상에서 외로움을 느끼고요. 90%에 가까운 사람이 우리 사회에 외로운 사람이 많다고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외로움이나 자신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1: 자신의 문제점을 이야기 못한다. 네. 외로움을 이야기 못한다. 왜 그럴까요?
0: 근데 이게 저는 그 반증인 것 같아요. 사실 너에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끊어내야 돼. 그렇게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나도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1: 맞아.
0: 외로움 얘기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패 끼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커진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1: 맞네요. 약간 그런 끊어내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 감정 쓰레기통을 네. 취급하는 사람을 만나지 네. 마라고 하니까 내가 감정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0: 내가 쟤를 쓰레기통 만드나?
1: 맞아. 네. 맞아요.
0: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책은 손절하지 말라가 아니라 왜 이렇게 손절이 쉬운 답인 것처럼 된 세상이 됐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제가 후기들을 보니까 결국 인간관계에서는 손절이 필요한 순간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을 못해서 문제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읽다 보면은 손절하고 있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느끼신 분들의 후기도 많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 책을 손절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나한테 불편하거나 심리적으로 손해가 되는 사람이 유해한 사람이고 무조건 손절하는 것이 건강한 선택이라는 사고방식이 좀 일반화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닐까? 이 현상이 과연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손절, 절규한다 이런 말 참 신기해요. 그죠?
0: 그렇죠. 언제부터 진짜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계의 손익계산서를 따지고 그쵸,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작가가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신자유주의가 강해지면서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손익계산을 따지는 게 더 강해진 것 같다. 왜냐면 우리가 이 신자유주의라는 건 결국 개인의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내 몸값을 높이는데 굉장히 그 시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시간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 논리가 인간관계까지 들어온 거예요. 인간관계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1: 나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나에게 해가 되는 나에게
0: 그렇죠.
1: 혹시 뭔가 좋은 에너지를 주지 않는 거는 그냥 단칼에
0: 그렇죠.
1: 다 잘라버리니까 그런 손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0: 그렇죠. 근데 이게 따뜻한 메시지 같잖아요. 너의 몸값도 올리고 그리고 유해한 사람을 끊어내서 정신건강도 지키면서 사람 관리도 효율적으로 해라. 이게 굉장히 따뜻한 메시지 같은데 이게 어쩌면은 자기 돌봄을 함으로써 결국 내가 돌봐야 돼. 각자 도생해야 돼. 니네 알아서 살아남아. 이런 이야기는 아닐까라고 묻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이유를 전부 내 문제랑 내 마음, 내 선택에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근데 사실은 뭐 사회 구조 속에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뭐 주거 환경일 수도 있고 뭐 세대별, 성별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자기 돌봄, 그러니까 치료요법 문화가 발달되면서 네 마음을 잘 들여봐. 너한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1: 맞아.
0: 네 인간관계를 잘 봐봐. 끊어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닌지 봐야 된다는 거죠.
1: 인간관계는 항상 어려워요.
0: 그렇죠.
1: 어렸을 때도 어려웠거든요.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생 때도 굉장히 어려웠고 어른이 되면 조금 느슨해질까? 내 마음이 좀 느슨해질까?
0: 네.
1: 뭐 좀 다 수월해질까 싶으면서도 어른이도 여전히 어려워요.
0: 그렇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결국에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중에 고통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꼭 고통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고통이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아주 중요하다. 얼마만의 고통인지 뭐 정의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편한 걸 함으로써 우리가 성장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그 불편한 인간관계가
1: 네.
0: 우리를 성장시킬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1: 네.
0: 지금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불편한 건 없애라.
1: 그래요. 없애버려. 그냥 문 앞에서 네. 없애버려. 너를 네. 지켜.
0: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말들 중에 책에도 나와 있는 건데 무해하다.
1: 오 맞아요. 유해의 반대 무해.
0: 무해하다. 그래서 뭐 사실 그 말도 기분이 좋고 무해하다면서 올려주는 것들도 되게 기분이 좋긴 하잖아요. 뭐 동물들일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인데 되게 해맑은 그런 그 상황들 그런 걸 설명해줄 때 되게 기분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무해하다는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유해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1: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의도하지 않아도 유해할 수 있는데 이 무해하다는 말로 바꿔서 말을 해버리면은 자꾸 우리가 어떤 유해한 걸 없애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 이게 무해하다는 말 우리가 고통을 없애야 된다, 불편한 걸 없애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만들 수 없는 거 무균실처럼 조금 이상한 말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무균실 무해하다. 그렇네요. 캣디님께서 와 오늘 책 너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예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승윤 작가의 손절사회 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퀴즈를 한 번만 더 내주실까요?
0: 네 오늘의 퀴즈는 주식에서 손해를 더 보기 전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확정하는 것을 손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수익을 보고 있을 때 팔아서 이익을 확정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1: 1번
0: 익절,
1: 2번
0: 물타기,
1: 3번
0: 존버.
1: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익스 잘 부탁드립니다.

0: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화요일 코너 김리훈 대표님과 이리훈 서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 손절사패인데요. 작가님이 아까 1998년생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그렇죠. 어려요. 네. 근데 사회학자라는 타이틀을 이미 달고 그렇죠. 멋있네요.
1: 그러니까 이 사회학자들의 어떤 업적이 나오는 학자들의 업적이 나오는 게 보통은 이제 30대 이후로들 다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젊기 때문에 이 젊은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런 이슈들을 잡아내서 이런 책을 쓰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0: 과연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승윤 작가님은 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되게 손절한 사람은 없는지 되게 궁금한데 혹시 책에 이런 사람은 손절해라 뭐 이런 매뉴얼 같은 게 있는 걸까요?
1: 그런 매뉴얼은 없어요. 사실 정말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 구조를 좀 보자 이런 취지로 쓴 책에 더 가깝기 때문에 매뉴얼은 없지만 결국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핵심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하지 마라가 아니라 지금 왜 이렇게 손절을 쉽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자 이야기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한테 지속적으로 해를 끼치는 관계면 끊어내는 게 맞죠. 그런데 좀 나와 다르다? 뭐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 얘기하고 나서 뭔가 좀 불편하다? 내가 저 사람 이해할 수 없다? 조금의 갈등이 생겼다? 이런 걸로 관계를 제거하다 보면은 나에게 이제 결국 사람이 남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 봐서 아, 쉽게 손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0: 이 책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아까도 살짝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외로움을 호소하면서도 그렇죠. 사람을 손절하는 네. 관계를 손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외로운데도 외로워. 분명히 외로워. 근데도 사람을 멀리하는 이 모습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1: 이게 어떤 책 제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외롭지만 혼자 있고 싶진 않아. 뭐 이런 책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사람을 만나면 외로움은 줄어들 수 있지만 동시에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면 즐겁기도 하지만 실망하기도 하고 어떨 땐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상처들이 버겁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원래 상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불편함과 책임이 따라야 되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기대면 저 사람이 나를 기대는 것도 받아줘야 되고 근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로운데도 자꾸 멀리하는 거죠.
0: 애초부터.
1: 네.
0: 애초부터 뭔가 부담을
1: 상처받을까 봐 그 책임감이 부담스러워서.
0: 그러면은 손절을 잘하는 법은 아니고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독자에게 가장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뭐였을까요?
1: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서로 완벽하게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뭐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불편함들을 제거해 버리면 내가 편안해질 수 있지만 결국 내가 변화할 기회도 사라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이 요인인데 그것들을 다 제거해버린다면은 내가 성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거를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상처받을 가능성을 감수하고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진짜 관계를 맺어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근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사실 되게 집중했던 거는 그러니까 내가 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정말 왜 외로움이 이렇게 지금 시대의 화두가 되었을까.
0: 네.
1: 그 외롭지만 뭐 혼자 있고 싶진 않아. 이걸 쓴 책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 중에 그게 되게 많더라고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외로움을 얘기한 사람이 정말 많다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개인 감정만이 아니라
0: 네.
1: 사회 구조 아니면 어떤 구조적으로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있겠구나. 요건 놓치지 말아야겠다.
0: 외로움, 고독. 최근에 막 SNS에서도 네. 진짜 확실히 그런 이야기들이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외로움은 누구나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그 역시 되게 정상적인 감정인데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뭐 진짜 그게 우울증이 될 수도 네. 있고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내가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저 어제만 해도 그런 SNS 많이 본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요. 정말 다들 외롭나 봐요. 근데 이 저자분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얘기해 줬는데 그러니까 여러 사회적 현상 중에 예를 예를 들어서 뭐 MBTI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MBTI 자체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물꼬가 되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게 나를 이해하는 언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고르는 필터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0: 뭔가 편가르기처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갈라놓는 네. 것 같기도 하고.
1: 나는 뭐 내 MBTI 뭐라서 이런 MBTI랑은 잘 안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프로필에다가 그걸 쓰면서 그런 MBTI일 때는 이제 미리 계산해서 나는 만나지 않을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0: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1: 근데 사실 인간관계가 원래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만나서 알아보기도 하고 생각 못했는데 이 사람이랑 진짜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게 잘 맞기도 하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자꾸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0: 정은미님께서 쉽게 자주 손절해서 더 외로운 듯요. 손절해야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내가 그런 사람인데 싶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처럼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까 정확하게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은 피해라. 그러니까 내가 그 피함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초부터 뭔가 벽을 쌓고 그러면서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2265님께서는 제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외로우면서도 혼자 있어야 마음이 편한 그런 감정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어렸을 때부터 복작복작했잖아요. 네. 집이. 저는 혼자 살았잖아요. 네. 저는 애초부터 뭐 엄마가 전업주부시긴 했지만
1: 형제가 없으니까.
0: 형제가 없으니까 혼자 있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그런데 우리 대표님은 이제 형제
1: 여동생이 둘이나 있으니까 있고
0: 지금도 막 애기랑 같이 복작복작하게 사시잖아요. 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 있으시겠죠?
1: 그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이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가족들이 내 옆에 없을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외로움을 또 많이 타는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형제, 그러니까 여동생 둘이 있고 지금 아이가 하나 있고 누군가의 눈에는 지금 굉장히 단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복디 눈에는 복작복작하지만 근데 저는 그래서 누군가의 눈에는 단출할 수 있는 이 가족관계가 굉장히 식구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외로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러니까 뭐 제가 외국에서 혼자 오래 있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와 진짜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0: 그 감정마저 즐기셨던 거예요?
1: 즐길 수도 있고 좀 그거 자체가 막 힘들어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0: 와 많은 분들이 되게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그런 감정을?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냐면 외로움 때문에 뭐 그 다른 방법을 많이 찾으려고 하신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외로움을 별로 안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0: 책은 나의 친구예요?
1: 네, 그렇죠.
0: 자, 그럼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 마음에 어떤 한 문장이 남게 될지 궁금한데 우리 리온 대표님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은 어떤 거였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1: 책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요. 정말로 혼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여러 책을 다루면서 진짜 많이 나왔던 말인 것 같아요.
0: 정말로 혼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1: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필요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패키치지 않으면 혼자 살아도 되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은데
0: 맞아요.
1: 이 모든 걸 만들어준 인간들이 없으면은 내가 사실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연결돼 있다는 걸 잊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 편리한 것들이 옆에 있으니까 연결돼 있다는 걸 잊게끔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 편리한 것들도 다 사람이 만들어준 거다. 그러니까 정말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남의 고통도 듣고 아 이게 나 혼자만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내 고통도 이야기를 하고 우린 사실 공통의 고민을 갖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0: 그런 것만으로 정말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1: 그렇죠.
0: 그러면은 오늘의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의 반대고요. 수익을 보고 있을 때 팔아서 이익을 확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정답은 1번 익절입니다.
0: 네, 선물 받으실 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님께서 맞아요. 책이 좋은 마음이 든든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5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8님, 2726님, 65 6056님, 3808님, 5983님. 자, 다섯 분께 내 심장을 줄게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화요일 코너 김리훈 대표님과 이리훈 서재 함께 해봤는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1: 네, 뭐 끊을 사람은 끊어도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들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겠구나. 이게 나를 성장시키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한 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1: 즐거웠습니다.
0: 네, C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끝곡 윤종신 김범수 너에게 간다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이성훈 교수님과 감정식당 함께하지요. 이 내일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2: 너에게 간다. 다신 없을 것 같았던 길.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7: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8번, 영광의 왕께 찬미를.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